을 만날 수 있다면 뭐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쌍피인 거겠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입주 1416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칙칙!

아, 예. 너무 상큼하고 좋네요. 시베스크 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적극으로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띄워드렸습니다. 자, 핀란드 일부 대형마트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한 이른바 헌팅마트에 관한 이야기. 이거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핑크색 장바구니 들고 있으면은 말 걸어도 돼요. 전 솔로거든요. 이런 신호인 건데 생각보다 기발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장보고 핑크색 이렇게 장바구니 들고 있는 장보고 있는 사람에게 쓱 가가지고

0: 저도 솔로인데요.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또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스몰 토크의 스킬. 여기는 또 마트니까 장을 보고 있었을 테니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약간 이런 거죠. 아 이거 참 저 실례합니다. 이거 파프리카를 제가 좀 사야 되는데 파프리카는 그 어떻게 고르죠? 그러고 딱 봤는데 그 말을 걸고 있는 그 멋진 남자도 핑크색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거지. 네. 저 김치찌개 끓이는 법 혹시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뭐 약간 이런 거. 예, 뻔하지만 예, 유치하지 않고 장소와 때와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스몰 토크의 스킬. 여러분이 핑크색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싱글이라는 가정하에 예, 가정하에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할 건지 여러분들의 스몰 토크 스킬을 오늘 한번 좀 네, 체크해 볼까요? 아니면 이런 얘기로 스몰 토크를 시작하는 뭐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은 참 센스가 있어 보여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몰 토크라. 또 우리 또 네. 우리는 스몰 토크라고 부르지만 보통 우리 방송에서는 드립이죠. 예. 센스 있는 드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이제 시작했고요. 저기 광고 들어도 될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솔루션!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다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다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

0: 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4: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 차.
3: 메디힐 톤업 패드.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5: 잘 부탁드립니다.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르노.
1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Take That의 I Found Heaven, Boyzone의 Picture of You 듣고 오셨습니다. 드립 드립 드랍 드랍. 게시판이 난리가 났네요. 예예. 예. 봅시다. 핑크색 장바구니를 들고 있다면 말을

걸어도 좋다는 신호, 나는 솔로입니다 라는 신호를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핀란드의 일부 대형마트. 여러분들이 과연 그 마트에서 핑크색 장바구니를 들고 있다면 어떤 말로 스몰토크를 시전하실 건가요? 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7638님 1+1 행사가 있는 곳에서 머뭇거리는 분 계시면 혹시 공동구매할까요? 하며 값도 줄이고 연인도 찾고 일석이조죠. 오,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오, 이거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데? 거기서 이렇게 뭐 보기지만, 저 혹시 이거 1+1 행사 찾으시는 건가요? 저 이거 군만두 이거 같이 붙어 있는 거 제가 사긴 했는데 제가 혼자 먹기엔 좀 많은 것 같아갖고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뱃살이 뚠뚠님. 알디가 파프리카 고르는 법 물어보면 그녀가 대답하겠지만 과연 내가 고등어 고르는 법을 물어봐도 그녀가 대답해 줄까요? 그녀도 백마탄 조인성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크크크. 이게 무조건적으로 어떤 플러팅을 하기 위한 질문이 티가 나면 또 안 돼요. 난 진짜 장 보러 왔는데 난 파프리카 고르는 법을 몰라요. 당신이 파프리카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라는 약간 예 코드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녀도 백마탄 조인성님을 기다리고 있겠죠. 물론 예. 8084님 여기 재미없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갈래요? 저 때는 이거면 다 통했는데. 에이, 이거는 술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끄럽고 재미없는데 앞에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러면 자기 둘은 빠져나오면서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왔다고 생각해. 근데 테이블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야, 얘네 어디 갔냐? 아, 또 편의점 갔어? 아, 진짜 틈만 나면 편의점. 아, 그냥 편의점에서 술을 먹어. 약간 좀 이런 느낌이죠. 이거는 약간 늘 있는 일이죠. MT를 가도 있고, 아, 여기 좀 시끄러운데 우리 잠깐 걸어 나갈까? 뭐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바닷가를 놀러 갔어. 그러면은 여기 좀 시끄럽지 않아요? 우리 잠깐 요 앞에 편의점 가서 바나나 우유나 먹을래요? 단지 우유나? 뭐 약간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잠깐 줄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스칼렛 주유님, 핑크 장바구니라 요거 너무 신박하네. 저라면 저 혹시 라면 코너 어딘지 아세요? 알려주시면 라면 하나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플러팅은 날릴 것 같은데요. 약간 라면 코너 어딘지까지 나왔는데 손가락으로 저쪽이요. 아, 예. 아, 저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라면 하나 혹시 대접해도 될까요? 저 밀가루에 알러지가 있어서요. 그가 기다렸던 건 네, 전지현이다. 뭐 약간 아, 나 왜 이렇게 막 이런 B급 드라마 같은 이런 장면들 연상되도록 이런 게 왜 이렇게 재밌지? 하지의 Waltz for Moon 그리고 엘리엇 제임스 리의 이게 레일까요? 리일까요? 리겠죠? 네, 엘리엇 제임스 리의 I think they call this love 이렇게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Can't Stop Loving You 듣고 오셨습니다. 헤라님, 마트 과일 코너에서 핑크 바구니를 든 두 사람이 같은 사과를 동시에 잡으면서 실례합니다. 먼저 고르세요. 아니에요. 먼저 드세요. 그럼 저희 집은 같이 집은 사과 말고 전화번호 주시면 안 돼요? 뭐 이 정도는 해야 핑크 바구니 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장보러 갔다가 인연까지 담아오는 상상 잠시 해봤습니다. 아 사과를 이렇게 집으려다가 저는 사과 따윈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전화번호를 받죠. 뭐지?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밖에서 이렇게 약간 씻은 눈으로 흐린 눈 말고 씻은 눈으로 바라보면 뭐 하는 짓이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근데 그들만의 세상 마트 안에 핑크 장바구니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허락이 되는 멘트들. 그럼 사과 말고 전화번호 주시면 안 돼요? 약간 젊은 친구들이 스키장 가서 만날 때 혼자 왔니? 약간 이런 멘트라면은 여기는 조금 성인다운 멘트. 혼자 사니? 별처럼님, 핑크색 장바구니 안에 담긴 스파게티를 보여주면서 우리 집 가서 스파게티 같이 먹을래요? 혼자 먹는 게 별로라서. 요건 좀 근데 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네. 뭔가, 약간 그런 유도를 하는 얘기를 해. 미끼를 살짝 던지고 덥석 물게끔 해야죠. 요즘 나오는 파스타는 이게 다 뭐 1, 2인분, 뭐 한 3인분 정도로 안 나오고 다 이렇게 5인분, 10인분 정도로 봉지에 파니까 가서 보관하는 것도 케이스가 따로 있어야 되고 참 힘드네요. 근데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먹고 해결할 수 있는, 혹시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파스타 좀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저도 약간 구리긴 한데.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그렇잖아. 우리 집 가서 스파게티 같이 먹을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TV 광고를 많이 봤어. 지금 김보겸이 같은 애가 나와서 파스타 먹을래요? 약간 이러면서. 파스타는 더 이상 음식이 아니다. 과학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카피라이트성 멘트를 너무 많이 접하고 본 거야. 우리 집 가서 스파게티 먹을래요? 윤진님. 이분은 한편의 미니 드라마를 아주 짧게 쇼폼으로 만들어주셨네요. 남자. 분홍색 장바구니를 보여주면서 가로닫고. 저도 분홍색입니다. 장 보시나 봐요? 저든데. 저기 만두 시식하던데 가서 좀 드셔보실까요? 여자. 가로치고 못 이기는 척 따라갔다. 네. 맛있네요. 남자. 눈치 없게 하나 더 집어먹는다. 여자. 만두 좋아하시나 봐요?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커피도 시식하던데. 남자. 이제 배도 채웠으니 같이 장 볼까요? 바구니는 제가 들게요. 둘은 이것저것 골라서 장바구니를 채우며 금세 친해진다. 이거 잘하면 괜찮겠는데요? 재밌는 상상이었습니다. 괜찮았나요? 글쎄요. 혹시 만두 좋아하세요? 만두를 쪄줄게요. 뭐 튀김 만두 좋아하세요? 물 만두 좋아하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쪽에 만두 시식하던데 가서 저랑 같이 만두 좀 찌끄려 볼까요? 어, 뭐 맛있네요. 커피 시식도 하던데요. 저쪽에 가서 커피 한 컵만 주세요. 진짜 갑자기 궁금해졌어. 핀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알지 이거. 노트북에 찾으면 나오려나? 아이유의 분홍신 마마무. 이것도 웃기다. 가갖고 핑크색 이거 장바구니 들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있는데 거기에만 그렇게 사람이 많아. 저쪽 돌아가면은 베이커리하고 가공육 데일리 프로덕트 있는 쪽은 한 바퀴 쭉 돌아가고 이제 나가기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좀 가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꼭 그렇게. 나 핀란드 갔다 온 사람 같은데. 집합님, 어머어머, 옆집에 렉스 아빠 장, 핑크색 장바구니 들고 가는 거 봤어. 웬일이니 웬일이니. 오,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지. 어, 경기도 사는 헝군이 아빠 저기 목동 어딘가 마트에서 핑크색 장바구니 들고 쇼핑하던데. 어, 나 그 추석 전날 그 봤잖아. 웬일이니 웬일이니. 이럴 수도 있지. 6205님 여자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계속 치근덕거리자 물건을 바닥에 다 쏟아버리고 장바구니를 검은색으로 바꾼다. 그냥 혼자가 낫네. 그죠. 어, 자꾸 이런 걸로 말 걸고 그러는 걸 보니 약간 듣다 보니 왜 솔로인지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예, 혼자인 게 낫다 이럴 수도 있어. 아니면 반대로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계속 말을 거네. 어, 나 살 것만 사고 빨리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소리바다님, 천엽 한근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면 정엽 노래 같이 들을까요? 진짜 정말. 네, 아까 부하솔 나와서 좀 일찍 드립 좀 일찍 쳐주시지. 그러면은 저 노래 같이 들을까요? 왜 이제야 왔니? 하면서 탁 깔아주면 되는데. 예. 네. 어, 유치해. 어, 좀 더 볼까요? 오늘은 역시나 예, 기대했던 것처럼 저희 그 게시판에 그 오지라퍼들 계시고 드리퍼들 계시거든요. 예, 오늘 드리퍼 분들이 아주 그냥 네, 오늘 나를 잡으셨습니다. 자, 어, 여기 또 뭐가 있었는데 대부분 오늘 예, 늦게 하시네요. 자, 저희도 이제 시간이 한 어, 더 보려고 그랬는데 못 보겠다. 3분 30초밖에 남지가 않아서. 자, 어, 소녀시대 테티서. 네, 태연 티파니 서연의 곡이죠. 어, 요거를 지금 깔아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부에는 2부 첫 곡은 그들의 라이벌의 노래를 들을 예정입니다. 일단 1부 마지막 곡으로요. 테티서의 트윙클 듣고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아우. The twinkle, twinkle.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6: 고향 등일시.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수사 법률 전문가로 10월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한 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체계 하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임의 종결 등을 저질러 사건 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이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355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청의 국회 제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올 들어 6월까지는 80명으로 집계돼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들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이는 소수에 그쳤는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경찰청은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당한 사건 종결 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국제선 승객 일부를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줘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초순쯤 일본발 김포공항

0: 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7일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7월 미국이 해상 봉쇄를 재개한 이후 이란산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봉쇄선을 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쇄선 밖으로 반출해둔 원유 물량도 다음 달 중순쯤이면 고갈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9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어느새 옷차림이 신경 쓰이는 시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일교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가볍게 보온을 해주고 낮에는 가방 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얇은 긴 소매 겉옷을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꽤 선선하거나 서늘하게 출발했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0도, 대전과 대구 부산은 29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덥겠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안팎의 비가 계속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남해상과 제주해상, 동해상에서는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루시드 폴의 고등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노래에선 고등어가 주인공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감지도 못하는 눈으로 어물전에 누웠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의 저녁 밥상에 오르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날 골라줘서 고맙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오늘 반찬은 고등어 어떠세요? 오늘은 눈을 봐주세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ベレ
1: ー。자1부엔딩곡의라이벌곡이죠소녀시대의효리수스키비디네요즘이양반들네6세대아이돌이라고 난리가났죠좋습니다2부시작했고요자우리도선물드려야죠베스트엠에서는불맛이살아있는레트로감성레시피알렉스의스프레딩군고기커피치킨베이커리등등바로바로교환해서드릴수있도록모바일쿠폰도넉넉히준비해놓고기다리고있습니다자오늘같은날여러분들이문자로이제참여하시면서네커피도받아가시고선물도받아가시고그러는날이되면좋겠네요자많이이용해주시고요사연과신청곡보내실곳은문자샵1212우물정하나둘하나둘짧은글50원긴글과사진첨부는100원인터넷라디오레인보우는무료입니다광고듣고올게요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빌 메들리, 제니퍼 원스의 The Time of My Life, 그리고 엘튼 존 키키 디의 Don't Go Break My Don't Go Breaking My Heart. 네, 듣고 오셨습니다. 요새 제 혀가 트위스트를 좀 많이 하네요. Tongue twisted. 자, 게시판 잠깐 볼까요? 8540님. 힘들게 남의 가게에서만 일하던 아내가 대출받아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네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아내가 맛있는 음식 솜씨로 대박나길 응원해 주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가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탑티어급의 가게는 반찬 가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라면을 잘 끓여서 뭐를 잘해서 할 수 있는 그거 전문 음식점들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손맛이 조금씩 다른데. 근데 이 반찬 가게는요, 정말 이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말 그 수많은 입맛을 호불호 없이 웬만큼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네,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신 거야. 어디죠? 8540님? 네. 그 반찬 가게에서 딱 그날 이렇게 딱 나와서 한 깻잎무침 같은 거 있잖아요. 깻잎무침하고 뭐 이렇게 저희 밑에 그 오징어 진미채하고 이렇게 딱 해갖고 집에 올라가갖고 계란이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된장찌개만 간단하게 딱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예. 네. 이거 어디죠? 예, 네,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8540님. 3007님, 요 며칠 날씨가 끝내주잖아요. 아침에 아들 녀석을 깨웠더니, 엄마, 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학교 가기가 싫다? 하는 거예요. 엄마도 가기 싫다 했네요. 가로치고 방금 전에 생각났는데 이번 주는 저희 남편 그대창 듣고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겠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제 사연 듣고서는 우리 집 숟가락 개수도 쓰겠더라 하더라는. 오늘은 또 아들 얘기를 하셨군요. 예, 아들이 참, 예, 이거는 F인 건가요? 엄마, 오늘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하늘을 봤어. 가을 하늘이 너무 높더라. 날씨는 참 왜 이렇게 좋은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학교가 가기 싫다. 저는 제 아들이 이러면은 바로 그냥, 네, 바로 등짝 스매시를 그냥. 006 하나님, 알디, 엄마 병 간호에 겸사겸사 한 달 쉬고 오늘 출근합니다. 왜 이렇게 출근길이 어색한지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갈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엄마도 많이 좋아져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어머님은 어디가 안 좋으셨길래. 그래도 많이 나아졌더니 다행입니다. 그죠? 회사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좀, 예, 저기 해주셨군요. 감안해 주셨군요. 아유, 고맙기도 해라. 그죠? 오늘 가서 또 열심히 일하셔야겠네요. 그죠? 잘 다녀오십시오. 357 하나님, 알디 축하해주세요. 우리 엄마 정여사님의 70번째 생일이세요. 원래는 칠순 기념여행 예약을 했는데 무릎 시술을 받으셔야 해서 여행을 취소했어요. 엄마보다 제가 더 속상하네요. 무릎 낫고선 다시 가자고 엄마를 위로하며 제 눈물이 또르르. 우리 엄마 생일 정말 정말 많이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정여사님 70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무릎이 좀 안 좋으셔서 수술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수술 잘 받으시고 재활치료 잘 하시고 계단 오르기 같은 거 말고 요새 천천히 이렇게 그 평지 걷는 거, 네, 요즘 또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연습하셔서 다음번에는, 네, 해외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으로 좋은 데 가셔서 좋은 뷰 바라보시면서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도록 건강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9월 9일이 또 우리 진 여사님 생일이시거든요. 생신, 예, 탄생일이신데, 크, 예, 어제 저희가 집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제작해갖고 탁 걸어드리면서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모시고 제가 이제 해외여행 잠깐 다녀왔을 때도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동안은 열심히 운동을 하셔갖고 가서 되게 재밌게 잘 지내다 오셨거든요. 네, 우리 정 여사님도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축하드리고 따님께서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7709님 갑자기 대타 근무를 서게 돼서 아침 일찍 연락받고 부랴부랴 출근을 했더니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잘 안 차려지네요. 그래도 회사 근처에 살아서 급하게라도 출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동료들 모두에게 마음의 안정이 왔기를요. 어우 진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요. 그냥 착해.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착해. 예. 아휴, 얼마나 고마울까? 이 직장 동료들이. 아,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아침에 부랴부랴 출근해갖고 정신없게 회사에 왔는데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잘 안 차려지잖아요. 잠도 잘 안 깨고.

그럴 땐 좋은 팁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마시고 키보드에 쏟아보세요. 하루 종일 정신이 멀쩡해집니다. 번쩍거려요.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 네킹콜의 'Tis Autumn'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딱히 털어놓을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딱깔센 선곡 처방전.

조이5575님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딸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다고 하길래 일부러 오후 반차까지 냈는데 딸아이가 아 왜 오냐고 아 올 필요 없다고 뭐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네요. 다른 부모님들도 다 안 오시는데 제가 가면 저분 누구 엄마야? 누구 엄마야? 관심이 집중되는 게 너무 싫다나 뭐라나. 담임선생님께 학교에서 뵙겠다고 전화까지 드렸는데 갑자기 급한 출장 잡혀서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반찬은 괜히 썼나 싶어서 너무 아까워하고 있는데 마침 회사에 바쁜 업무가 생겼다니 뭐 그냥 일이나 하렵니다. 괜히 저만 맘 상했어요.

자, 알짜작가센 오늘은 조이5575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춘기 자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산이오 물은 물이로다 뭐 이렇게 흘려보내고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려라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의 공감의 폭이 훨씬 넓고 할 말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조언, 응원, 위로, 격려 뭐 뭐든 좋습니다. 일단 저는 조이5575님께 처방곡 띄워드립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내려드린 처방곡을 듣고 있는데 뭔가 제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내 사춘기는 어땠을까? 다른 사람들의 사춘기는 어땠을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들의 자식들의 사춘기는 또 어떨까? 마지막에 이 볼빨간 사춘기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오, 이거 약간 좀 마음에 조금 무게감이 있게 다가오네요. 희정님, 중고등학생은 참여 수업 잘 안 와요. 담임 수업도 아니고. 한 반에 한 분 오실 수도 있고요. 많이 오면 2, 3분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초등학생들 학교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아버님들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중고등학생 정도 올라가면은 보통 좀 안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죠? 네. 애들도 예, 사리 구분하는 정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원래 많이들 안 오시는구나. 이렇게 어머님들 모임 중에서도 약간 대표로 이렇게 오시는 건가 봐요. 항상 맑음님, 저도 중3 아들이 있는데요. 공개 수업 절대 오지 말라고. 누뚱이 막내고 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서프라이즈 하면 욕 왕창 먹겠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평소에 잘 놀려놔야 돼요. 애들을 예 얼레리 꼴레리 막 이러면서 예 친구처럼 잘 놀려놔야 돼요. 애가 막 엄마 막 이래도 엄마는 딱딱 왜 엄마가 창피해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예 애들을 잘 놀려놔야 돼요. 3210님 어머,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요즘은 엄마가 학교 오는 거 다들 싫어하시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중등부터는 상하반기에 두 번 있는 학부모 상담도 안 가네요. 하셨습니다. 오. 오, 그런가요? 학부모 상담은 애랑 같이 뭐 이렇게 선생님을 보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저랑 선생님만 이렇게 말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굳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네, 선생님이 꼭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거나 그런 문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엄마가 부모님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너무 바쁘셔서 그것도 그렇지만 애들도 예.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뱃살이 뚠뚠님, 아유 속상해라. 야이 지지배야,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꼭 너희 그 성질머리 닮은 딸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라고 해주고 싶네요. 사연자 분의 딸에게도 내 딸에게도. 따님들이 좀 그러죠. 근데 또 나이 들면 그죠? 딸은 또 좀 친구 같잖아요. 엄마한테는. 지지배야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꼭 너의 그 성질머리 닮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라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저거 나 닮았네. 집순이님, 올해 아들 중학교 입학식 때도 갔고 참관 수업 때도 참석한 용감한 엄마입니다. 저도 가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망설였는데 애 키우면서 다시는 못 볼 소중할 기회라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 의외로 많으시던데요. 그래도 다음에 또 갈 용기가 생길지는 점점점.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게 예, 용기가 필요한 일이 돼버렸다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들 오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약간 이벤트 같은 거잖아요. 저희 학교는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뭐 할 때는 뭐 이렇게 교실 안에 풍경은 이렇고요. 뭐 아이들 자라놓고 공부하는 모습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일종의 오픈하우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용기 내서 가야 되나? 그러니까요. 테디필러님. 우리 애는 엄마 좋아하고 명랑한 성격인데도 중2 때 공개 수업 갔다가 마음 상해서 왔어요. 친구들 있어서 그런지 엄청 어색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흑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땠을 거야. 막 엄마 보면 엄마 그러고 좋아서 막 멀리서 뛰어오고 막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막 애교 부리고 막 고양이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던 애였을 텐데. 그죠? 공개 수업 갔더니 친구들 앞에 있다고 엄마 보고 쭈뼛쭈뼛 아는 척도 안 하고. 요 놈들. 그게 자라나는 거겠죠? 자, 요런 내용들을 게시판에 이렇게 쭉 보내줬습니다. 빵야님. 아이들 서프라이즈 싫어합니다. 흐흐흐. 짧게 보내주셨는데. 그 서프라이즈가 무슨 서프라이즈인지에 다르겠죠. 서프라이즈. 널 위해 아빠가 자전거를 준비했어.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예. 서프라이즈. 넌 정말 싫어하겠지만 참관 수업을 들으러 왔지. 우리 아들 어디 있지? 아들? 이건 정말 싫어할 거야. 그죠? 아유, 참. 정답 없네요. 그죠? 상처받지 마세요. 네. 아이들도 그렇게 커가고 있는 겁니다. 네.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삽시다. 네. 지금까지 키워놨으면 다 키우신 거예요. 예. 자, 로렌 힐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연에 이제 사춘기 자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또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어주셨네요. 네, 다음에 학교 찾아가실 때 핑크 가방이나 네, 핑크 장바구니를 들고 가시라고. 분위기 묘하겠는데? 누구 엄마입니다. 솔로예요. 파프리카는 이런 게 싱싱하고 맛있죠. 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도 여러분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문 닫을 시간이라서요. 예,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데이브 브루벡 쿼르텟 테이크 5라는 곡 연주곡인데요. 요거 이렇게 걸어놓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날씨 좋네요.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이 오늘 경찰의 협조를 받아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자 지난 6월 중순 일명 올다르크의 저지로 체육회 차원의 진입이 무산된 지 84일 만입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 참가자의 통행을 차단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 상황이 국민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투표용지를 철저히 보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나섰으며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리미에르 서밋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영화협회 찰스 리브킨 회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한 뒤 한국은 손재주가 매우 뛰어난데 이런 섬세함도 큰 기반이 됐을 것이라며 양궁, 사격, 골프 등 손을 쓰는 운동에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일정을 마친 뒤 파리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8일에서 9일 이틀간 국빈 방문 양자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서울 안보대화 개

0: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근로장려금 단기제도 알아?
2: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9월과 다음해 3월에 신청하는 제도야.
1: 그럼 이번 달이 신청 기간이네?
2: 맞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야. 이번 상반기분만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
1: 정말 편리하네. 어디서 신청하면 돼?
2: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는 1566-3636. 이 캠페인은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3: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4: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웃음이 터지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하면 묘한 정적이 흐를 뿐이죠. 누군가를 울게 하는 것보다 웃게 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말의 호흡, 대화의 타이밍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별다른 노력 없이도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내 눈에 하트 뿅뿅인 사람이라면 싱긋 웃기만 해도 그저 눈만 마주쳐도 어떨 땐 뒷모습만 봐도 괜히 웃게 되잖아요. 그렇게 나를 웃게 하는 노래들로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할게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적재 최유리가 함께 부릅니다. 묘하게 달라.

0: 좋아하는 사람 보면 괜히 웃음이 나듯이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우리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라도 랄랄라에서 들으면 왠지 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랄랄라 매직이 작동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애정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랄랄라 가족들의 이야기 또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알라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3222.
2: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0: 제조학교. 안녕하세요.
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0: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박선주, 조규찬, 소중한 너, 옥상달빛, 신재가 함께한 노래로 칵테일 사랑 들었습니다. 8641번님, 7년 만에 집 이사를 하게 되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네요. 생활이 바쁘고 힘들수록 저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원경님의 방송.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늘 고운 목소리로 즐거운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CBS 흥해라! 와, 감사합니다. 새로 이사하신

곳에서도 랄랄라 할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6070번님, 초삼 아들이 오늘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한다고 긴장 반 설렘 반 수영 준비물 챙겨서 등교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늠름한 3학년 친구들 모두 멋지네요. 우와, 집에 오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좋아하면 수영 계속 배울까 생각 중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이무진의 신호등 청해봅니다. 이 노래는 정말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죠. 이렇게 엄마 아빠와 아이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노래방에 가게 된다면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백원경의 랄랄라, 다가오는 추석에는 이런 노래들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랄랄라 애청자들의 노래방 애창곡으로 꾸며드리려고요. 메뉴판 안 보고도 바로 번호 누를 수 있는 나의 18번, 그리고 그때 그 시절 그 누나, 그 오빠, 그리운 누군가가 부르던 노래, 또 요즘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이 차 만 타면 부르는 노래, 친구들 만나면 꼭 같이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노래방 애창곡 보내주시면 이 곡들을 모아 모아서 추석 특집 랄랄라 노래방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오셔서 말머리 노래방 달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레인보우로 듣고 계신 분들은 레인보우 게시판에 2DJ 게시판 비공개로 보내실 수 있거든요. 노래방 말머리 달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선곡되신 분들께 김치 선물 그리고 화장품 선물 푸짐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 신호등 이클립스 런

장혜진 내게로 김상민 유 이 곡은 뱃살이 뚠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밖에서 자주 즐기는 1인입니다. 음악 선곡도 DJ님 목소리도 참 편하네요. 다원이님 이런 사연 주셨네요. 제게는 보석 같은 친구 다섯이 있는데 저마다 개성과 색깔이 달라서 모일 때면 힘이 솟고 에너지를 받는 사이인데요. 요즘 그중 한 보석인 친구가 아들의 우울증과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데요. 보석 같은 친구 미경이 부디 마음의 근심 털고 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은데 가호의 시작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렇게 서로를 보석으로 생각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랄랄라도 응원의 마음 담아서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흰의 너에게로 함께했습니다. 9450번님, 저는 클래식만 듣는데요. 라디오를 다른 방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클래식 듣는 주파수가 너무 안 맞아서 못 듣고 있는데 랄랄라는 너무 깨끗하게 잘 들리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나와요. 최고! 당신은 랄랄라와 만날 운명입니다. 크크크. 잘 오셨어요. 우리 이 인연 쭉 이어가기로 해요. 청하신 곡 변진섭의 노래 숙녀에게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있다. 오늘 마지막 곡 장필순 한동준의 내 마음의 풍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

0: 됐네.
1: 작은 안전 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0: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6: 고향 등예식.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는 수출과 민간 소비가 함께 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돼 올 1분기 1.8%로 급반등한 데 이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어난 것이어서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추석 제사용품 구매에 드는 비용이 4인 기준 평균 31만 3천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2.3% 내린 건데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의 영향으로 배와 사과, 조기 등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 수색 및 구조활동을 목적으로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가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수색에 나섭니다. KDRT 대원 6명은 오늘 네팔군과 함께 헬기를 이용해 파워하우스와 옐로우 브릿지 왼쪽 산악지역과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으로 각각 이동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도보 수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드론도 함께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환송하며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 여론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당사자인 김 대표도 오보라며 과도한 공상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주요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앞서 최 전 수석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양 씨와 관계에 대해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그러다가 2021년 무렵 용산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이후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 양 씨를 우연히 만나느냐며 재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은 일교차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취미가 뭐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독서라고 대답하는 거. 왠지 너무 무난하고 평범한 것 같아서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요즘 Z세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힙한 취미가 바로 독서라는데요. 요즘엔 이걸 텍스트 힙이라고 부른다죠.

카페에서 책 읽는 모습을 SNS에 남기기도 하고요. 마음에 드는 문장을 수집해서 인덱스 스티커로 표시하거나 필사 챌린지에 참여하는 게 일종의 멋진 트렌드가 됐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북커버나 독서대, 책갈피며 문진 같은 독서 관련 굿즈까지 인기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기분 좋고 바람직한 유행이란 생각이 들죠?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힙한 취미, 가을에는 역시 독서가 제철인 계절입니다.

라이오넬 리치 음성이 더 진하게 들리죠? 헬로우였습니다. 9월 8일 화요일이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 들었네요. 요즘 출판계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가 바로 출판사 굿즈라고 하죠. 책 표지 디자인 그대로를 포장지로 쓴 출판사 빵, 품절 대란이고요.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메탈 책갈피와 북커버는 2030들의 수집 욕구와 만나면서 엄청난 유행이 됐는데요. 젊은 세대들에게 독서는 단순히 책 읽는 취미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하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로 각광받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북클럽이나 독서 팝업 스토어도 늘고 있고 필사 챌린지, 낭독회 같은 체험형 독서도 사랑받고 있다죠. 예나 지금이나 가을은 독서의 계절, 독서 좀 하시라는 계절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화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의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대학원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변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7: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르노.
5: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6: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리차드 막스의 음성이었어요. Now and Forever. 또 안드레아 보첼리, 캐터린 맥비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뒤에 곡으로 들었습니다. 산우물님이 초등학교 때 저 취미가 독서였는데 요즘은 어디서 내 취미 소개할 일도 좀 적어졌다 싶네요. 하늘바다님은 저는 요즘 필사 독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좋은 문장 따라 쓰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져서 강추합니다. 아유, 너무 좋은 독서법이죠. 저도 시도는 한 적 있는데 두 장을 못 넘어갔네, 두 장을. 한솔로님은 텍스트 힙. 좋은 말이지만 요즘 책 읽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스마트 패드에, 스마트 TV에 등등등. 아니, 내가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다 기기들이 스마트한지. 그래도 지수님 해피송은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죠, 꽤. 한편 뭐 그런 것들이 독서를 도와주는 매개 역할도 하기도 하죠. 왜 어려운 책들은 너튜브에서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책으로 접하면 좀 쉽거나 그러기도 하죠. 가을에 책 얘기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고요. 진짜 이 가을이 깊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해피초이님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꽃집에 노란 국화꽃 화분을 보게 됐습니다. 아, 가을이 왔구나 싶었는데 이제 곧 트렌치코트도 입을 수 있겠죠? 아유, 그럼요. 옷장도 슬슬 변화가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튼 모두가 기다리고 좋아하는 가을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또 가을이 점점 깊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제시어로 노래들을, 그 시절의 팝송들을 찾아보는 날입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Everybody예요. Everybody. Everybody라는 노래 자체도 있고요. Everybody가 들어가는 팝송,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시죠. 생각나는 대로 우리말로 적으셔도 되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의 해피송 제시어는 Everybody. 모두가 좋아하는 이 가을,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 Everybody가 들어있는, 제시어 Everybody가 들어있는 노래들 지금부터 전해주시면 잘 골라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신디 로퍼입니다. Time After Time.

6901님, 이번 주 일요일에요. 회사 후배가 결혼을 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동생이라 믿음이 가는데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가 결혼 10년 차 선배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 마음이 잘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하셨는데, 아, 우리 10년 차 결혼 선배가 보시기 얼마나 귀여운 한상일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해피송 자주 들으시면 또 생활의 지혜, 또 부부간의 관계의 지혜 같은 것도 얻어가실 수 있잖아요. 이 핑크빛 소식에 저도 기분이가 좋아지고요. 해피송 우리 햇님이들 모두가 아마 격하게 축하하실 것 같아요. 고전적인 인사말이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커피 쿠폰 보낼게요. 필 콜린스의 음성이었죠. Against All Odds, 또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들어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 Everybody입니다. 1165님도 9486님도 아저 10대 때 정말 많이 들었다고 진달래님도 등등등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에브리바디 신청하셨고요. 1326도 3669님 퀸의 에브리바디 체인지스. 아 제목 그대로 모두가 바뀌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 저만 멈춰있는 기분이네요 하신 3669님.

그런 거 아닐까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 바깥 풍경이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꼭 내가 멈춰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7575님은 DJ 보보의 에브리바디 신청합니다. 중학교 때 짝꿍이 이 노래 틀고 춤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친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아마 무척 관절을 아끼고 있을 겁니다. 마리아느님은 REM의 Everybody Hurts, 그리고 라니님은 레너드 코엔의 Everybody Knows, 보람님 에이블 라빈의 Everybody Hurts.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Everybody. 먼저 리차드 기호님, 차와 음악님 등 신청하셨어요. 빌리 스콰이어 Everybody Wants You.

마루루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정신없이 반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수님 해피송을 들으니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다시 여유롭게 청취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아, 그럼 우리 아가가 초등학교 1학년일까요? 첫 방학, 그 여름방학을 보내고 맞은 개학. 엄마도 너무 좋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밥 다 먹었을 것 같은 시간인데 우리 아이 오기 전에 신나게 해피송과 함께 아, 이 오후를 즐겨보셔야겠네요. 왕서방님, 엄마 왕청이네요 하셨는데 같은 패밀리신 거죠? 두상곰님, 신나는 노래 모두가 원하는 Everybody Want You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빌리 스콰이어의 곡 함께 들으셨죠? 이어서 졸리나님 또 람보르 곱돌님 왕청의 Everybody Have Fun Tonight 이었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Everybody. 우주님은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모두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를. 아,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거죠.

따매님은 비틀즈의 Everybody's Got Something Hide. 아니 근데 어떻게 제시어 어떤 제시어든 비틀즈 노래가 없을 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이플 비카님 원 리퍼블릭의 Everybody Loves Me. 그리고 혜숙님은 모이존의 Every Day I Love You. 아 이거 저도 잘못 봤는데 우리 혜숙님도 순간 잘못 들으셨나 보다. 조기사님은 향기로운 방송 해피송 하시면서 Wishbone Ash의 Everybody Needs a Friend를 신청하셨습니다. 향기하면 또 커피죠 커피. 커피 쿠폰 우리 조기사님께 전할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53357575님 DJ 모보예요. Everybody.

설렘님, 출근하는 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인데요. 아이들 만나러 갈 생각에 오늘도 설레네요. 하셨어요. 와, 그 좋은 기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세요. 빅맘님은 오늘도 신나는 점심시간 모두 행복하세요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신나는 곡들이었죠. 쉬게 에브리바디 댄스, 메이플 피카님 그리고 딸기산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DJ 보보의 노래였습니다. 에브리바디 5335-7575님 청하셨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1부 닫을 시간이고요. 6291님, 해숙님, 방탄소님, 레너드 코엔의 Everybody Knows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올게요.

0: CBS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환.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환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

0: 16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특례시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올해 시행 3년차인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등을 비난한 북한의 심야 담화에 대해서 통일부는 지난 2년간 반응의 연장선에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젯밤 김성기 북한 국방상 명의 담화에 대해 최근 이어지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한미일 등 군사협력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담화에 포함된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이나 필요한 경우 같은 표현을 근거로 조건부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표출로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어제 발표된 담화는 대북 적대시 정책 언급이나 대미 관계에 직접 연계된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22일과 23일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했으며 경찰이 이를 제지하 욕설과 함께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또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의 견인에 힘입어서 장중 7,100선도 돌파했습니다. 오늘 12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8포인트가 오른 7,124를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중이고 개인은 순매도 중이며 기타 법인은 매수 우위입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4%, 4.2% 오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27만 원 선을, SK하이닉스는 18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연체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2022년 말 644조 3천억 원에서 올 6월 말 779조 2천억 원으로 2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연체 채권은 1조 원에서 2조 2천억 원으로 3년 반 만에 2.2배로 급증해서 대출 잔액 증가율의 6배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관세당국에 적발된 탈세와 법규 위반 규모가 1조 760억 원에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연간 적발 실적의 40% 수준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0: S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

0: 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1: 1시 5분입니다.

0: 싫다. 참 많은 봉급 생활자들의 아니 싫은 사장님도 그러시죠. 딜레마입니다. 뭐 생계 유지? 자아 실현을 위해 일은 필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출근은 힘들다는 거. 아마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특대님 파이팅! 출근하셔야죠. 자, 보람님이 신청하셨고요. 에이브릴 라빈의 Everybody Hurts였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1부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6901 오드리님 또 0999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1187번으로 여기는 군산입니다. 저는 마을버스 여성 기사인데요. 승객들과 함께 즐겁게 듣습니다. 좀 전에 종점에 막 도착해서 커피 한잔하고 또 출발합니다 하셨네요. 와, 고맙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다들 마음들이 더 들떠 계신 것도 같고요. 또 열린 마음이신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가을하면 책의 계절이죠. 오늘 2부 주제는 책입니다. 책에 대한 모든 이야기 환영하고요. 뭐 최근에 읽은 책, 기억에 남는 책, 나를 감동시킨 책. 뭐 나를 감동시킨 이유도 다양하겠죠. 슬퍼서, 웃겨서, 황당해서, 돈 아까워서. 뭐 동창회보 이런 것도 환영합니다. 아, 요즘은 동창회보 보면은 그 경조사 같은 거 보면 뭐 남녀 같지 않죠. 또 뭐 선물 받은 책 등등등. 저는 얼마 전 그 생일 때 우리 햇님이가 사주신 나태주 시인의 그 시집을 읽고 있는데 잘 몰랐는데 그게 약간 3부작으로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초반, 중반 그리고 후반기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책인데 그 후반기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그 머리말에 적혀 있더라고요. 참 저에게 인생 후반을 그렇게 잘 설계하라는 그런 깊은 뜻과 함께 책을 주셔서 보다 졸다 보다 졸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은 책 하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나를 웃긴 책, 슬퍼하게 한 책, 황당한 책. 아, 이 책은 너무 돈이 아깝다. 이 책의 쓰임은 읽기가 아니라 냄비 받침이다 등등등 우리 햇님이들의 책 이야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신청곡과 책 이야기. 또 책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뭔가 관계의 매개 역할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준 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책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등등 우리 햇님이들의 책 이야기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꽃대님, 날씨도 좋고 동네 뒷산 산책하고 있는데요. 놀이터에서 아 한잔하며 해피송 듣고 있습니다. 아 씻고 출근해야 되는데 가기

새 곡을 신나게 들었고요. 캔디핑님, 또 별빛이유님, 5의 Everybody Get Up, 그리고 CNC 뮤직팩토리의 Gonna Make You Sweat, 클레오파트라님, 문경도련님 신청하셨고요. 맥스티 보이스의 Everybody, 꾸돌스키, 또 9486-1165, 한솔로, 마루루, 경희님, 핫종님 등 신청하셨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책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 기억에 남고 나를 감동시키고 그런 책들. 7924님, 저는 어릴 때 책하면 만화책이 최고였죠. 만화책 하면 저도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순정 만화 무협지 가리지 않고 마구 읽었던 기억이 나고 제 국어의 절반은 만화책에서 배웠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0480님, 와, 클래식적인 아주 답을 주셨습니다. 읽을수록 어려운 책이 있죠.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월든. 자연의 질서, 불필요한 욕망, 그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책. 두 번째인데도요, 너무 어려운 인생 철학 이야기입니다. 이런 책은 너튜브로 그냥 빨리 감기에 들으면서 잠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0798님은 도서관 책 뒤에서 우연히 책 대출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사진도 주셨는데요. 요즘은 다 키오스크로 대출 반납 처리해서 이런 거 잘 없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짝사랑하던 그 아이가 빌리고 반납하면 그 아이 이름 다음으로 제 이름을 넣고 싶어서 곧바로 대출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와, 이런 것도 진짜 부지런하고 뭘 좀 알아야지 하죠. 그죠? 방탄소님은 시집 중에 고등학교 때 원태연님의 시집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와 찌찌뽕입니다. 이거 라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막 선물 협찬도 하고 그러던 책 아닙니까? 뭐 질환치교를 꿈꾸며 이런 것도 있었고 진짜 예전에는 라디오와 책이 더 가까웠잖아요. 라디오에서 책 선물 진짜 많이 줬는데 저는 라디오 광고 중에 그 양귀자 선생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청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앞으로 언제 볼지 모르겠네요. 여 디디아님은 지난주 목요일 지인과 함께 처음으로 대학로 연극을 보러 갔다가 독립서점이 있길래 들렀습니다. 기념으로 한 권의 책을 샀는데 앙증맞고 귀여운 스페인 타일 한 장이라는 책. 정말 타일 한 장 크기에 작지만 알차고 소중한 책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작가가 스페인에서 약 5년간 살면서 겪은 일을 담은 책인가 봐요. 여행 등을 앞둔 분에게도 추천하고 책이 작고 예뻐서 그냥 집에 꽂아놔도 기분이 좋은 것 같은 뭔가 그림을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이네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여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럭키 럭키님. 돈이 아깝기로는 아이 어렸을 때 사준 영어 전집이 최고지요. 160만 원 정도 거금을 들여 샀는데 지금 고등학생인데 영어를 못해요. 하시면서 와 중고전집 요즘 이런 거 사시는 분도 많긴 한데 라떼는 중고전집 구하기도 어렵고 돌려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1권으로 사면 더 비싸다. 이거 10권 사는 값이면요 20권 살 수 있어요. 이런데 혹해가지고 사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전집에 얽힌 사연 있으신 분, 이 전집 이야기에 동참하실 분 있으면 대환영입니다. 우리 럭키럭키님께 그걸 다 보존할 수는 없겠지만 커피 쿠폰 전합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니까 아직 뭐 모릅니다. 고딩.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2부 주제는 책입니다. 책에 얽힌 모든 이야기 대환영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나무 그림자 하나님, 성수님, 아가다님, 5초의 법칙, 바둑과 야구님 등 Tears for Fears예요.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아싸, 영님 사연 주셨어요. 산 정상에서 쉬고 있는데 몸이 반응합니다. 충전되는 느낌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노라존스의 Everybody Needs a Best Friend였고요. 브렌다 리의 Everybody Loves Me But You, 베로님의 신청곡, 또 킨의 Everybody's Changing, 양주 코알라님, 스칼렛 주유님, 별별이님, 옥스토박이님 등 신청하셨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 책 이야기입니다. 도미님이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아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집을 교문 앞에 외판원에게 구입해서 집으로 배달시켰습니다. 아빠에게 홍군형이 났던 기억이 야 이게 얼마짜린데 너 그거 긁었어. 아니 요즘 같으면 칭찬 들으셨을 텐데 그죠. 중학생이 책을 보고 싶어 전집을 계약했다. 간은 크다만 마음은 높이 삽니다. 미네르바의 초가을님은 라떼는 애들 익혀본다고 전집에 백과사전에 풀세트로 들여놨었죠. 그래도 그 시절이 호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꿈과 희망과 미래가 막 가득한 장밋빛 막 미래를 꿈꿨던 때. 날 배짱이님은 작은아버지가 읽으시던 세계문학 전집 새로 쓰기에 표현도 딱딱하고 그래도 몇 개는 감동으로 읽었었네요. 읽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와, 새로 쓰기.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까 그런 시절 아니에요? 영어나 그 유럽 어문을 고스란히 우리말로 바꾼 게 아니라 그거를 일본어로 바꾼 걸 다시 한국어로 바꿔서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이야기가 많았던. 도로시님은 고딩 때 할리퀴 문고 유행이었어요. 아 알죠 알죠. 그런 것보다 선생님한테 걸리면 뺏기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 나쁜 책은 아니었던 걸로. 호레노츠님은 사회과 부도로 세계여행을 하고 심심할 때 옛날 전화번호 물어봤죠. 이름들만 쭉 훑어봐도 시간이 잘 가고 재밌었는데 아시면서

전화번호. 예전에는 졸업앨범에도 막 연락처 같은 거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있나요? 공중전화 옆에 늘 그 노란 전화번호부 있었고. 호르노츠님도 개인정보 유출을 합법적으로 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셨네요. 2493님은 얼마 전에 제철 행복이라는 책을 읽으셨대요. 24절기를 소개하면서 절기하면 행복한 일을 소개하는 책인데 절기 때마다 찾아보는데 추천합니다. 오, 제철 행복. 뭔가 그 책 제목도 참 중요한데 독서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책이고 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음유시인님은 지리책을 좋아하신다고. 골목 사진이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리책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이 가을 책과 한 걸음 가까워지고 또 해피송과는 두 걸음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영실님, 문경 노련님, REM이에요. Everybody Hurts.

REM의 Everybody Hurts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 0999 노을 신사님 위시본 애쉬예요. Everybody needs a friend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the ideal.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오늘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제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의 서장실, 형사과, 실종팀, 당직실, 그리고 경찰청 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스템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점검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상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배우자 직계 존 비속뿐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 포함되는 가족사건 상피제를 시행합니다. 경찰청은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무했던 직원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뒤 시도경찰청 지휘로 동일법원 관할 내 타 관서로 이송해야 합니다. 본래 경찰청이 구상한 가족사건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까지였지만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적용 대상을 형제 자매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경찰청이 이를 수용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에 열기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N수생이 20만 명에 육박하며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에 작년보다 2,300명 줄어든 총 55만 2천여 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N수생은 20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1만 4천 명가량 늘어 2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재학생과 N수생을 비율로 비교하면 64% 대 36%입니다. N수생이 역대 규모로 몰린 데에는 올해가 현행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해인데다 지역의사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올해 수능에선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의 응시자가 몰리는 사탐런, 수학에서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에 몰리는 확통런 현상이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내륙은 쾌청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4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3도, 습도는 30%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3: CBS
1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4: 주방 싱크대도.
1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4: 어디?

0: 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자, 송편님들 요새 밤새 좀 무탈하게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요요요 이 기분이 참 불쾌해지는 이 모기. 아, 요 녀석들 때문에 또 밤잠 설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 덕분에 야, 이제 여름 진짜 끝났구나 싶었는데 웬걸 이 모기들의 반란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53개체였던 모기들이 일주일 새 100.9개체, 그러니까 두 배나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산책하고 등산하기 좋은 날씨가 됐지만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기들도 아주 아주 활발히 활동 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송편님들은 자다가 이렇게 모기가 앵앵거리면 아우 어떻게든 잡고 다시 잠을 주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모기도 생명이잖아요. 그래, 니들도 먹고 살아야지.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그냥 두시는 편인가요? 잠귀 받고 또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잡고 다시 좀 주무실 것 같은데, 모기도 잡고 식곤증도 잡고 지루함도 잡을 수 있는 그 코너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오늘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편님들 골드핑거 오늘은 한번 잡아보셔야죠.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9월 8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김원준 세상은 나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6: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참 좋은 여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5: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엄정화 디스코 마이티 마우스 톡톡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저희 오프닝에서 잠깐 모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송편님들이 모기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김선미님, 모기는 잡고 자야죠. 모기는 불 껐다가 키면 벽에 붙어요. 그럴 때 전기체로 치칙. 이 김선미님은 모기를 잡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방법 굉장히 애용합니다. 그리고 제주 딸기 산도님은 부러움네요. 정답, 남편에게 잡으라고 시킨다. 모기를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 아, 얼마나 부럽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은요, 모기 말고 우리 골드핀거 한번 잡아봅시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자, 우리들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 평온하게 유지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듯이 가만히 듣기만 하면 그냥 듣다가 끝나버리는 코너가 됩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이 시간은 선택을 잘해도 선택을 잘 못해도 선물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세상 쉬우니까요. 송편님들 취향껏 끌리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노래 두 곡 가운데 한 곡만 딱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있고요.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는 우리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께는 택배로 가는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우리 송편님 세 분께는 아차상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오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청혼, 고백 이런 좀 달달한 사랑 노래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달달함과는 거리가 먼 이런 사랑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사랑 노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요. 일단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태양의 나만 바라봐인데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런 사람과는 왜 연애를 하는 거야 싶습니다. 내가

그리고 나는 너를 잊어도 너는 나를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남자. 성편님들은 이 남자, 이런 남자랑 만날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중에도 심지어 스스로 이기적이라는 걸 잘 알면서 고백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나올 후보곡은 제목에서부터 대놓고 말합니다. 어떤 곡이죠?

비의 나쁜 남자. 아, 사실 이 곡은 스스로를 나쁜 남자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굉장히 복잡 미묘한 사연이 있는 듯한데요. 사랑하지만 헤어지려고 억지로 밀어내나 싶다가도 어이가 뺨을 때리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네가 날 정말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처음부터 이럴 건 아니었고 그냥 조금 만나다 말려고 그랬다. 자, 이 1라운드 두 곡, 이건 뭐 덜 싫은 사람 고르기 좀 밸런스 게임 같은데, 문제는 노래가 둘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은 해야 되니까 송편님들 눈 질끈 감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집계를 위해서 가수 이름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태양 또는 비. 이름도 뭔가 좀 대비되는 느낌이죠. 태양 또는 비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나가고요. 우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문자 많이 받을게요.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어쩌다.

자, 저희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어쩌다 듣고 오는 동안 송편님들의 문자 받아봤습니다. 나쁜 남자 비의 노래냐 아니면은 나만 바라봐 태양의 노래냐, 이 두 곡의 투표를 받아봤었는데요. 구구코님, 아, 둘 다 만나면 안 되는 남자인데. 그렇죠? 아, 만나면 안 되죠. 네. 항시 봄날님은 이런 남자 만나지 맙시다, 태양 골라주셨고요. 4861번님, 나쁜 남자의 원조는 레인이죠, 비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동그래비님, 아이고, 남자 청취자들은 선택하지 말라는 거군요. 전 둘 다 놉니다. 내일 봐요. 이게 사실 뭐 남자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여자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또 몰입을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7541번님, 비 골라주시면서 이 나쁜 남자의 단어의 시작이 비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어떤 곡이 더 선택을 많이 받았을지, 갑자기 태양에 확 몰리다가 또 갑자기 비를 선택하는 문자가 와르르 올라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6대 4의 비율로 태양 나만 바라봐가 뽑혔습니다. 자, 태양의 나만 바라봐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고요. 이어서 2라운드 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등잔 밑이 어둡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이 뒤통수 얼얼한 노래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후보곡은요,

정말 제목 잘 지은 노래입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 보통 뒤통수가 뻐근해지는 배신하면 이런 먼 사이보다는 가까운 사이, 믿었던 사이에서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이 노래만 들어봐도 믿었던 친구에게 내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자마자 내 사랑이 새까만 블랙이 되고 말잖아요. 사랑도 잃고 친구도 잃고 참 씁쓸한 곡인데요. 하지만 이 곡에 맞설 다음 후보곡은 어떤 곡일까요?

바로 영턱스 클럽의 질투입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친구에게 우리가 소개를 하고 왜 친구들 모임에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걸까요? 환승연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내 친구라면? 내 친한 친구와 눈이 맞았다면? 야, 그거는 진짜 참담한 심정이 되는 거죠. 이 복수와 막장으로 점칠된 영턱스 클럽의 질투였고요. 또 우리 송편님들 이런 경험 있으신지도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드는 적 있으신지. 자, 이번 2라운드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더 듣고 싶은 한 곡을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이번에는 숫자로 받아봅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듣고 싶다. 1번 영턱스 클럽의 질투가 듣고 싶다. 2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건모 1번, 영턱스 클럽 2번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태양 나만 바라봐 듣고 오는 동안 인버디도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냐 영턱스 클럽의 질투냐였는데요. 우리 송편님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4280번님 2번 질투. 아, 환승 열받죠. 0707번님은 1번. 아, 그냥 건모님이 조금 더 끌리네. 혼자서 애쓰잖아요. 영턱스는 그나마 여럿이잖아요. 7397번님 아, 김건모 선택해주시면서 저는 친한 친구한테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바이올린 전공했던 케이야 잘 지내니? 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 0359번님 1번 학원 다닐 때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학원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이어주겠다더니 며칠 뒤에 자기가 사귀게 됐다며 미안하다는 문자가. 이야, 이게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로 퉁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 진짜. 자, 이번 라운드는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8대 2의 비율로 1번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자, 이제 마지막 3라운드만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3라운드는 첫 번째 후보곡 어떤 곡이죠?

첫 번째 후보곡 터보의 금지된 장난입니다. 제목부터가 이 도파민 팡팡 터지는 그런 제목이에요. 가사를 보면 내 친구의 여자친구가 도와달라면서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바람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애인인 척 연기를 해서 그의 마음을 돌려보자. 그런데 친구가 둘이 잘해보라면서 오히려 허무하게 물러나면서 결국에는 친구의 여자친구와 만나게 되는 걸로 끝이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황당하지만 또 은근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3라운드의 주제는 주인공이 뺏긴 사람이 아닌 뺏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노래의 이 라운드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만나볼 후보곡은요? 아니야,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 내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이러면 안 되지. 아, 사실 이 노래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을 2라운드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송편님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자, 이 노래는 시작부터 바로 등장하죠. 야,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만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그래도 정신 차리고 계속 사과는 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흔들려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자꾸만 그 여자가 신경 쓰인다. 이 빨랫줄에 걸린 빨래 마냥 바람에 쉴 새 없이 나부끼는 이 남자의 마음 어쩌면 좋을까요? 자, 마지막 3라운드 친구 애인을 홀랑 가로챈 두 곡의 대결입니다. 매 라운드를 거칠수록 이 도파민 터지는 아침 드라마 우리가 한 편씩 좀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송편님들은 어떤 곡이 조금 더 듣고 싶습니까? 어떤 곡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시는지 빠른 집계를 위해서 가수 이름으로 받아봅니다. 터보 또는 홍경민을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터보 또는 홍경민.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김건모 잘못된 만남 듣고 오는 동안 노래 두 곡 투표 받아봤습니다. 터보의 금지된 장난 대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아기 먹돌 삼남매님, 오늘 다수의 선택은 화병을 일으켰다더라. 이미 좀 뒷목 잡고 계신 송편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해피트리님, 홍경민 골라주시면서 저도 소개팅 해주다가 소개팅 나온 친구보다 제가 더 좋다고 해서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거절했네요. 미안해서. 이야, 의리파십니다. 우리 해피트리님. 천사가영님은 홍경민 장난은 쳐도 이 우정이 흔들리면 안 되지 보내주셨고요. 4280번님 홍경민 나 3라운드까지 틀리면은 진짜 똥손 인정이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마지막 3라운드. 뭐 둘 다 빌런이어도 사과하는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7대 3의 비율로 갈라졌는데 선택받은 이 곡, 3라운드 선택받은 이 곡은 저희가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노래 두 곡,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데믹스의 두 명의 애인까지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먼저 세 곡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왔다. 세 번 모두 줄을 잘 선 우리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입니다. 김선미님, 일하다가 이게 무슨...

계속 참여하게 되네요. 김선미님 축하드리고요. 포카혼타스님은 홍경민 가자! 포카혼타스님도 축하드립니다. 7415번님 홍경민 저번 주에는 한 개 틀렸는데 이번 주에는 다 맞추고 싶습니다. 회사 식구들이 옆에서 응원 중입니다. 우리 회사 식구들의 응원을 받아서 우리 7415번님, 포카혼타스님, 그리고 김선미님 세 분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모차 세트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도전해주신 아차상 받을 송편님 세 분도 골랐습니다. 라드님, 그리고 0558번님, 4280번님 세 분께는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아쉽게 놓친 송편님들 걱정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G.O.D의 To Love.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알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0: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 원대 전세 관사 논란과 관련해 호화 관사 임대 계약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예산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추 지사가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5,465억 원 규모의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지만 정작 본인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47평형의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해 사용하는 자기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경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산은 1,000만 원도 아깝다고 삭감하면서 12억 원의 전세 계약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1,400만 도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대착오적인 관사 운영 규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성수기 수상 수중 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10월까지 유지하고 가을철 늦더위 속 레저보트 이용과 서핑, 다이빙 이용객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지난 4월 수중 레저법 개정 시행으로 수중 레저 안전 오관리 업무가 해경으로 이관된 첫 해인 만큼 수상부터 수중까지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가을철에도 서핑, 스쿠버, 프리다이빙 명소 등 주요 해역과 사고 다발지를 중심 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실내 교육 후 해상으로 이동하는 수중 레저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항 포구 등 출발지에서 활동 전 장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인천시가 먹을거리와 생필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 사업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7월까지 4천여 명이 이용하고 1,700여 건의 상담과 160여 건의 복지 서비스 연계가 이뤄진 가운데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군 구에 그냥드림 14곳을 운영해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듬을 계획입니다. 그냥드림은 물품을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내고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누구나 어려울 때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망을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연인산 도립공원 용추계곡 탐방로 복구공사를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9.2km 전 구간을 개통합니다. 훼손된 사면의 경사를 완화하고 주변 자연석을 활용한 호환시설과 꽂아쌓기 공법을 적용해 수해 이전보다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탐방 안내소에서 소리길과 명품 계곡길을 거쳐 종점까지 편도 약 2시간 반이 걸리며 개통에 앞서 수해 잔해물 약 7톤도 수거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모레까지 옥정에서 포천선과 도봉산에서 옥중선, 철도건설 현장 6개 공구에 안전관리와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7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7: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상은 비밀의 화원. 잼잼님, 안녕하세요. 소개로 처음 놀러 왔어요.
1: 와,
0: 잼잼님 환영합니다.
2: 혹시 누구 소개로 오셨나요? 저희가 좀 이게 되면은 커피 쿠폰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0: 자, 잠시 후 비면에서는 저희 슬로우 슬로우 퀵퀵 퀴즈 코너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편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유롭게 듣고 싶은 실시간 신청곡과 사연도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3: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화재, 신재생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9: TBX.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1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트와이스 펜시 이치의 달라달라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은 그 시절의 어떤 추억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두 노래가 19년도 제가 한창 군 생활할 때 너무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막 아, 진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많이 냈었고, 특히나 트와이스 펜시는 또 제가 장기자랑 때 쳤던 노래입니다. 아, 그런 좀 추억들이 생각이 나네요. 8812번님, 어제 채널 돌리다가 들었는데 오늘도 재밌네요. 근데 아직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음. 이따 검색해 볼게요. 화이팅! 8812번님, 저는 아나운서 송인찬이라고 합니다. CBS 아나운서 송인찬이고요. 여기는 송인찬의 어떤가요? 우리 8812번님과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그렇습니다. 평소 즐겨 듣던 노래가 이 코너만 오면 다르게 들립니다. 잠시 후 우리는 빠르게 감거나 느리게 치즈처럼 늘려버린 노래 한 구절을 들어볼 건데요. 송편님들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두 개 모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먼저 어려운 1단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와. 들으셨나요, 송편님들? 저 마지막에 뭐뭐 했나 봐. 요거밖에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혹시 1단계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했나 봐 하고 너도 아 문세윤 씨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아직 감을 잘 못 잡으신 것 같아서 2단계 바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2단계 들려주시죠. 아니, 2단계는 더 문세윤 씨 같아요. 자,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시겠는 송편님들 계십니까? 정답 아시겠다면 송편님들 가수와 노래 제목 보내주시고요. 가수 노래 제목 둘 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정답 인정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데 지금 네 뭐라고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한 잔 걸치고 부르신 듯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자 2단계 일단 한 번만 더 들어보죠. 아, 남궁민수님께서 역대급 어려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PD님 제가 이거 어려울 거라고 했잖아요. 자 한 번만 일단은 2단계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시죠. 아 뭔가 뭐 친절함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했나 보아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노래 두 곡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송편님들의 정답 많이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김현정 너 정말 그 전곡은 조성모 사랑할 때 버려야 할 몇 가지였습니다. 자 슬로우 슬로우 퀵퀵 문제 풀어봤는데요. 정답 발표하기 전에 2단계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아까부터 계속 문세윤 씨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웃긴데 뭐뭐 썼나 봐. 요 부분이 저는 조금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했었는데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노이즈의 착각이었습니다.

아, 저 앞부분이 이제 나는 속았었나 봐 이렇게 빠른 부분인데 저거를 늘려놓으니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오답자 먼저 한번 발표해볼게요. 7416번님 바비킴 고래의 꿈.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사랑했나 봐를 외쳐주셨습니다. 1250번님 슈퍼히어로님 9517번님 별처럼님인데 아 뭐뭐 했나 봐 이것 때문에 괜히 또 뭔가 사랑했나 봐요를 좀 보내신 게 아닐까라는 약간의 죄책감이 좀 드네요. 남궁민수님은 아예 문세윤의 사랑했나 봐. 5770번님 노이즈. 아 여기까지는 맞추셨는데요. 노이즈 상상 속에 너. 0553번님도 노이즈의 변명. 그리고 8313번님 정답 베이비복스의 우연. 한참 흥얼거려보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희열감이 엄청나네요. 8313번님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희열감을 잠깐만 저희가 압수할게요. 일주일 동안만. 자,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792번님 노이즈 착각이요. 송디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 추천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매일 애청하고 있습니다. 선곡도 너무 좋고 방송 들으면서 힐링해요. 아, 참 그 단골 손님 어떤 분이신지 아우 너무너무 좋은 손님입니다. 3792번님 저희 정말 환영하고요. 그리고 3792번님 축하드립니다. 1187번님 노이즈의 착각 고시 문제보다 어려워요. 집에서 즐겁게 듣고 음식점으로 일하러 갑니다. 자, 또 일하러 가시기 전에 우리 상품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792번님, 1187번님 포함 다섯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께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 그땐 그랬지.

카니발 그땐 그랬지 허쉬 애인이었습니다. 뒷자리 7397번님 도서관 평생학습실에서 출첵합니다. 이어폰 낮은 볼륨하고 다이어리 쓰는데 뭔가 열공하던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학창시절이 언제였던가 추억의 노래도 좋네요. 우리가 살면서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잖아요. 갑자기 문득문득 내가 막 학생이 좀 된 것 같은 그럴 때. 저는 그 시간이 좀 되게 좋더라고요. 아, 송디 학생 아니었냐고요? 에헤이, 아이, 우리 송편님들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 크나큰 오예입니다. 네,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신성우 사랑한 후에.

0: 어, 딸?
1: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어.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

0: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8: 자 따라해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ERP
11: 4만원
8: 재고관리
9: 이카운트 ERP
8: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1: 함께해요.
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9: 이카운트
8: 가입비 부가세 별도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0246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선곡 왜 이럽니까? 누구 쓰러지는 꼴 보시려고요? 볼륨을 높이니까 더더 좋네요. 송이찬의 어떤가요는 끝까지 송편님들에게 좋은 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비면 끝곡입니다. 전소미.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등예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집권 1년 3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 시기를 암장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을 가리켜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무너졌다며 현 정부가 민심 위반을 외면하며 국정기조 전환 없이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개각을 예로 꼽으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 원내대표 연설의 상당 부분은

0: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회피 의혹과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정 원내대표의 연설은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선동으로 보일 뿐이라며 철진한 좌파 타령과 공산당 운운하는 색깔론 제기는 공안검사 출신다운 모습에 불과했다면서 저주의 언어만 늘어놓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눈길을 줄 국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더 거친 말로 공격한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상대를 악마로 만드는 데 쓰는 힘의 절반이라도 민생의 해법을 만드는 데 썼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상임위 배치 등을 놓고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관련해 발언과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진숙 의원의 징계, 제명, 고발과 관련 수사, 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 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김 후보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약업체의 청탁을 받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같은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귀 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금을 현재 10%에서 2028년 상반기까지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0.7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한국무협 최고의 걸작. 용대원 작가의 굴림 천하가 마침내 완결됐습니다. 이제 CBS 시투어가 그 감동의 무대를 직접 찾아갑니다. 용대원 작가와 함께 떠나는 중원 무림기행, 천년고도 서안, 험준한 화산, 그리고 종남산까지. 문학과 역사, 진짜 중국의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여행에 함께하십시오. 장르 문학의 거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4박 5일. 11월 14일 출발. 완결 기념 이벤트 진행 중.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서울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꿈이라고 하면 거창한 목표나 화려한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작고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퇴근하고 먹을 소울푸드, 이번 주말에 보고 싶은 영화, 돌아오는 계절에 꼭 입어보고 싶은 옷처럼 사소한 것들을 목표 삼아 우린 꽤 많은 시간을 건너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꿈이란 건 내일을 한 번 더 궁금하게 만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꼭 해봐야지 생각한 나만의 꿈은 무엇인가요? 제이슨 도노반이에요. Any dream will do.

릴리님께서 초가을이니까 로맨틱한 팝송 많이 들려주세요. 귀 쫑긋 하셨는데요. 이 노래도 꽤나 로맨틱하지 않았나요?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꿈, 나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오프닝에서 잠깐 나눴는데요. 최강권철님은 저는 일렉 기타를 독학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나중에 60세까지 잘 칠 수 있게 되면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 루키 무대에 서보는 게 꿈이랍니다라고. 이거는 소소한 꿈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꿈인데요. 그리고 뭔가 이뤄질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무대 서시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제가 진짜 약속할게요. 찾아갈게요. 찾아가서 우리 라이커님 만세 하면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근데 뭐 이렇게 큰 원대한 꿈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작고 사소한 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바로 씻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일찍 침대에 누워서 그 영상, 재밌는 영상 보면서 쉬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나를 살아가게 하는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레몬님께서 나만의 꿈은요, 그냥 거창하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목표도 저는 참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작더라도 뭔가 하나 정해

0: 해두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게 또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첫 곡 제목처럼 Any Dream Will Do, 어떤 꿈이든 우리 함께 꿈꾸고 또 이뤄내 보아요. 하효진의 Like It P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박그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보헤미안님께서 오늘 노래가 경기도 시흥이네요. 시작부터 흥이 나신다고.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경기도 시흥이었던 곡 코모도스의 레이디였고요. 임동준님 청해 주셨습니다. 쿨앤더갱의 셀러브레이션이었어요. 제가 이 노래 있잖아요. 셀러브레이션. 이 노래를 옛날에 그 대학교 시절에 처음 듣고 와 내가 나중에 꿈을 이루면 나 이 노래 크게 틀어놓고 즐기고 싶다 이런 그 귀여운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CBS 합격했을 때 CBS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셀러브레이션. 오랜만에 옛날 추억을 떠올려봤어요. 어머, 유쾌하게님 보내주셨어요. 분당 250번 버스에서 라이키팝이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박자 맞추면서 가고 계시대요. 유쾌하게님, 지금 분당 250번 버스에 계신 신나게 둠칫둠칫 하고 계신 우리 라이커님 계시면 기사님 목적지까지 안전히 잘 데려다주세요. 우리 라이커님들 진짜 꿈에 대한 얘기 많이 보내주셨는데 멋있으십니다. 오일랩바스님, 저는 50대 남자인데요. 버스킹 하려고 셔플댄스 학원 다니고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뭔가 이 사연만으로 삶의 에너지가 넘치시는 게 느껴져요. 이 신나는 마음 오래오래 즐기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버스킹 하실 때 또 알려주세요. 제가 갈 수 있으면 또 가겠습니다. 멋있으셔. 김도윤님은 여유가 생기면 짧은 시집을 내고 싶으시대요. 제가 생각했던 짤막한 글을 다듬어가지고 시집 내고 싶으시다고. 캬, 또 내 생각이 온전히 담긴 시집이라. 하, 멋있죠. 참 멋있다. 그죠? 1182님. 저는 제주도에서 1년 살기 하고 싶어요. 그전에는 한 달 살기라도. 아이. 이거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1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달 정도는 제주도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살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도리도리님은 오늘같이 쉬는 날, 아 오늘 쉬시는구나. 오늘같이 쉬는 날 낮잠 한번 늘어지게 자면서 예쁜 꿈을 꾸는 게 소원인데 어렵습니다 라고. 원래 그래요. 쉬는 날에 늦잠 자고 단잠 자고 꿀잠 자는 거는 좀 못 이룰 소원 목록 그 탑3에 든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아직 오늘이 다 가지 않았잖아요. 좀 늦긴 했지만 낮잠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꼭 이번에는 예쁜 꿈 꾸셨으면 좋겠네요. CBS 뮤직 차트 26위에요.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그리고 임경신님 청해 주셨습니다. 빌리 조엘 피아노맨.

하이오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Collective Soul의 Why Part 2였고요. Smashing Pumpkins의 Perfect까지 함께 들었어요. 2138님께서 요즘 영화 자막,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팝송도 귀에 쏙쏙 들어와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볼게요 하셨네요. 또 그 Like It Pop 함께 들으시면 영어 공부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꿈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림자님께서 생일이 9월이라 지풍화의 September 좋아하는 하디 한번 틀어주시죠 하셨는데요. 아,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고 틀어드리고 싶은데 지난 8월 31일이죠?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 그쵸? 들려드렸어요. 선방송곡으로 들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당분간은 못 들려드릴 것 같고, 왜냐면 이미 한번 나갔기 때문에 좋은 노래들이 워낙 많거든요. 대신에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신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CBS 뮤직 차트 77위 마마스 앤 파파스의 California Dreaming이고요. 89위 로렌 우드의 Fallen 함께 들어보자.

로렌 우드의 Fallen이었습니다.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마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인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40년간 전 세계를 사로잡은 현대 희곡의 걸작 브로드웨이에서 777회 공연된 명작이 2026년 세계 최초 뮤지컬로 탄생하다. 뮤지컬 M 버터플라이입니다. 이 공연은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Like Pop 오늘 끝곡입니다. Chuck Mangione의 I Do Everything For Love 준비했어요. 여러분 상쾌하고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하늘만큼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낮 동안에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1도까지 올랐는데요. 해가 지면서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겠고 다시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반적인 낮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더 떨어지겠는데요.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과 습도가 조금씩 더 낮아지면서 주 후반에는 쾌적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부 동쪽 지역은 구름이 많은 곳도 있겠는데요.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대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5: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7: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0: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9: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9: CBS 경제연구실.
20: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미국의 여러 지표는 인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트럼프는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금리 얘기해보겠습니다. 미국 금리의 향방과 주가의 영향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21: 암이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3: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2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8: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7: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8: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7: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리
9: 잘 부탁드립니다.
1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2: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투자를 포함해서 경제적 결정의 결정적인 조건이죠. 금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12: 8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이 16만 2천 명 증가, 실업률은 4.1%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보다 좋은 수치라고, 고용 아주 좋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9월 FOMC 회의 앞두고 이런 상황이면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13: 네, 실제로 이제 이거 발표되자마자 9월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 49%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8%로 증가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최근에 그냥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인데 일단 이제 고용이 세게 나왔다는 건 연준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죠. 아 이거 이제 금리 동결보다 인상으로 가야 되나? 경기가 좋으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건 뭐냐면 내용을 보니까 사실 고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이 숫자를 보면.
12: 일자리 숫자가 늘었다는 건 고용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13: 네.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그런데 증가분 중에 대부분이 음식점이나 주점 같은 거 서비스. 아,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가 좀 계절성은 있어요. 교육 그 일자리를 좀 또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또 새학기 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그 일자리들이 좀 계절성에 의해서 증가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제외하고는 오히려 평소보다 고용이 늘진 않았어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12: 질적으로도 그렇게 고용 시장이 좋다 그렇게 볼 수도 없고,
13: 네 맞아요.
12: 양적으로도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고,
13: 네 그리고 요인. 더 결정적인 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고용 지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
12: 그렇죠.
13: 이게 네, 이제 임금 상승이 높다는 건 고용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12: 그리고
13: 타이트하고.
12: 임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그들이 또 소비를 늘리고 맞아요. 또 물가를 자극하니까 금리 인상에 또 요인이 되고.
13: 맞아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지난달보다 그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어요.
12: 심지어 떨어졌다.
13: 예.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숫자 뭔가 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임금 일자리가 는 데다가 시간당 임금 상승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니까 시장에 봤을 때 이게 고용이 센 거 맞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고용이 뜨거웠으면 금리 인상 확률이 한 80, 90까지도 갔을 수도 있어요.
12: 네네.
13: 근데 58에서 제어된 건 어쨌든 이제 생각보다 고용이 좋아서 오른 부분은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좀 애매하다. 진짜 금리 인상할까? 그래서 이제 약간 숙제를 그 좀 이제 그쪽으로 미뤄둔 거죠.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한번 남았잖아요.
12: 네.
13: 그래서 이번에 고용 지표만 가지고는 우리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아, 이것만 가지고 진짜 금리 인상할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케빈 워시 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네. 자기는 고용보다 물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장의 관심은 물가로 좀 넘어갔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은 어쨌든 물론 좋은 건 맞죠. 숫자는 좋은 건 맞지만 내용을 본다면 금리를 인상

0: 해야 될 정도로 뜨거운 지금 그 고용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11일에 발표가 돼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과거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 몇 퍼센트 오르면 이거 금리 인상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겠는데라고 판단할 근거가 될지 혹시 수치

0: 지금 최근에 한 두세 달, 두달 전부터 보면 미국의 그 근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낮게 나왔거든요.
1: 네.
0: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면 3개월 연속이잖아요. 그럼 시장은 더 안도를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근원 CPI 전월비가 0.2 이하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1: 네.
0: 근데 이게 0.3이나 뭐 예를 들면 갑자기 0.4로 튀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워시 의장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자기 물가 무조건 잡겠다고
1: 맞아요.
0: 했는데 이게 높게 나오는 거 보는데도 인상 안 하면 어떻게 또 직무유기가 또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압박을 하죠. 왜 금리 인하 안 하냐. 지금 빨리 낮춰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연준이 생각하는 무조건 데이터예요.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지금 이제 9월 FOMC를 앞두고 바로 일주일 전에 소비자 물가가 나오니까
1: 네.
0: 요거에 의해서 0.2냐 3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이 움직임은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원 CPI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일단 시장은 뭐 대체적인 시각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좀 시각들은 있지만 어쨌든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그래서 지금 연준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인하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고 동결이냐 아니면 한번더 올려야 되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연준 내부의 목소리인데 당장 워시가 잭슨홀 미팅에서 나 물가 잡을 거야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오 금리 한번 올리나 보다라고 많이들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월러 의사가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꼭 그렇진 않아 비슷 취지 얘기를 하니까 다시 낮아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결이냐 아니면 한번더 올리냐를 가지고 약간 팽팽한 분위기예요.
0: 이게 팽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각자 해석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물가가 어쨌든 목표가 2%인데,
1: 안된지 너무
0: 이게
1: 오래돼서
0: 한참 동안 지금 뭐2% 후반 3%를
1: 맞습니다.
0: 가리키니까, 이건 물가가 아직 안 잡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캐빈 워시 의장도 그 얘기 한 거야. 이거 연준 책임 맞다. 그래서 물가 낮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워시 의장도 본인 입으로는 마치 금리 인상을 찬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좀한 거죠. 근데 또 최근에 연준의 2인자 있어요. 그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이 사람 입김이 되게 센데 갑자기 뭐라고 그랬냐면 나잘 모르겠다 지금. 지금 지표 가지고 금리 올리는 게 맞는 건가? 뭐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뉴욕 총재가 거기서 좀
0: 약간 선을 동결적으로 좀 약간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윌러 연준이사 연준의 네 번째도 4인자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거의 동결을 확정 짓는 듯한 물가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황 정도면 금리 동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또 해버렸거든요. 여지는 줬죠. 물가가 튀면 인상해야 된다. 여진 줬는데 갑자기 지금 2인자, 4인자가 갑자기 연달아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동결하겠다는 듯한 약간 그런 뉘앙스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봤을 땐 되게 헷갈리죠.
1: 헷갈려요.
0: 연준 내에서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김이 센 사람들이 갑자기 동결을 얘기하고 나와요. 그럼 이제 시장은 약간 분위기가 이거 지금 동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번에 소비자 물가만 예상보다 높지만 않으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구조를 봤을 때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1: 그렇군요.
0: 트럼프가 압박을 했을 수도 있죠. 뭐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안 되겠지만
1: 네.
0: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10년물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하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1: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
0: 맞아,
1: 말씀하시는
0: 맞아요.
1: 거고 이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5%가
0: 맞아요.
1: 넘어간 지 한참 됐고 10년물 금리는 4%
0: 4.8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1: 그게 거기 아, 이 정도는 처음 보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 넘어가면 진짜 미국 난리 날것 같은데 싶은 숫자 같은 게 있어요?
0: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물 한5% 보는 거죠. 5% 넘으면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1: 위험하다.
0: 좀 보고 있는데,
1: 네.
0: 좀 간당간당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 어쨌든 이 10년물 금리 더못 올라가게 뭐 지금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 나와서 막 막으려고 노력을 하죠. 뭐
1: 일본도 함께,
0: 맞아요.
1: 네.
0: 엔화도 사주고 국채 뭐 재매입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게 장기물 금리에도 영향을 좀 일부 줄 수는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좀 부담되는 거죠. 사실 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물가만 튀지 않으면 동결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준 내부의 의견은 정말 다를 거예요. 뭐 뭐 물가가 예상보다

0: 낮게 나와도 안 된다. 올려야 되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1: 이미 상당히 올라 있으니까.
0: 네, 올라 있으니까 이거 잡으려면. 그리고 선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냥 엄밀히 따지면요, 선제적으로 보면 금리 올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1: 예전에 파월이 너무 늦게 올렸다가 평생 욕을 먹고 있는데 네. 그런 전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0: 맞아요. 그렇게 보면 아예 이럴 때 그냥 그 기대 심리를 좀 누르기 위해서 물가 잡을 좀 욕심이 있으면 금리를 그냥 선제적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막 금리를 연달아 올렸잖아요.
1: 신현성 총재 되게 상담자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냥 바로 올렸던 이유가 사실 경기가 너무 좋으면 나중에 물가 오르거든요. 근데 물가를 미리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잡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올려버린 건데, 근데 미국은 지금 10년물 장기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부담에다가 거기다 전통적으로 또 중간선거 앞두고는 웬만하면 금리 안 바꾸거든요.
1: 안 바꾸죠.
0: 네,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높진 않다.
1: 그렇습니까?
0: 이렇게 보지만 네. 그러나 물가가
1: 연준의
0: 튀면,
1: 속내는 모른다. 네,
0: 물가가 튀면 그걸 막을 방법이 또 없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정부도 물가가 좀 낮게 나오기를 좀 바랄 수밖에 없다.
1: 학수고대 중이다.
0: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연준의 주요 책무가 사실 물가 잡기잖아요.
0: 맞아요.
1: 목표 물가 상승률 2%라는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관행이자 뭔가 규범. 이거는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면?
0: 저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 물가 가기가 정책상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 자체가 물가 올리는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1: 관세부터 시작해서
0: 맞아요. 관세 때리죠. 중국하고 공급망 닫게버리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중국 거 안 쓰고 우리 거 사주니까. 네. 근데 대신에 우리는 중국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물가를 올리거든요.
1: 맞습니다.
0: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얼마나 투자 많이 합니까?
1: 그렇습니다.
0: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결국 이것도 물가에 압력을 좀 주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돈 푸는 거잖아요, 결국은. 돈 풀면 화폐 가치 떨어지면서 물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책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가 오르는 정책들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금리 낮춰라. 막 계속 이렇게 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1: 뭐 앞뒤가 안 맞는 건 너무 오래돼서요.
0: 예. 네. 근데 네. 이제 물론 미국 정부 입장에서 금리가 낮을수록 좋죠. 이자 부담이 크니까.
1: 선거에도 좋고.
0: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정책은 사실은 물가를 낮출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그때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막 7% 갔던 그런 물가는 아니지만 네. 한 3% 그러니까 2% 중후반에서 3% 초반 요 물가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데 요렇게 본다면 미국이 지금 목표로 하는 그 약간의 물가 정책도 조금 높일 필요는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그냥 원래 예전부터 2%니까 그걸 그대로 파월 시대 파월도 그렇고 예전에 버냉키도 그랬던 것 같고 옐런도 그렇고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랑은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2% 후반이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약간 좀 스텝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1: 그 스텝이 안 맞는 것이 야기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론적으로 고용도 괜찮고 물론 임금이 낮긴 하지만 네. 그런데 또 전체 판을 봤을 때는 임금은 낮고 일자리는 많고 투자는 계속된다. 이거는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은 갖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골디락스야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0: 뭐 골디락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지금 주식시장만 봤을 때는 이번에 고금리는 불편한 고금리는 아니에요.
1: 견딜만해요?
0: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금리의 레벨 자체를 항상 보죠. 5% 뭐 옛날에 일본은 뭐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고 근데 이거죠. 마이너스 금리가 무조건 좋은 건가요? 금리 낮으면 우리 좋다 그러죠. 저금리면 좋고 고금리면 나쁘고 주식시장에.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금리가 좋을 때 주식시장 올라간 경우가 더 많거든요. 금리가 오를 때.
1: 돈의 값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이 맞아요.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0: 그러니까 상대평가예요. 금리보다 더 성장을 하냐 마냐 싸움이에요.
1: 그렇네.
0: 근데 지금 미국의 GDP가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GDP 말고 명목 성장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물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해서 나온 이제 성장률 그냥 그대로 보시면 그게 지금 5% 좀 넘어요. GDP 성장률이.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8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장기금리가 거의 역대급으로 높긴 하거든요.
1: 그쵸.
0: 그럼 우리가 그냥 아는 상식에 있으면 주식시장이 부러져야 돼요.

0: 근데 S&P 500은 저 최고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안 무너집니다. 그 지난 1년을 보면 금리 올랐는데도 주가는 올랐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 한국 금리도 높은데
1: 네.
0: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물론 7월에 엄청난 폭락은
1: 아우,
0: 나왔지만
1: 7월을 말도 마세요. 네.
0: 그래도 올해 연초보다 여전히 60% 이상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러냐
1: 그렇습니다.
0: 이거죠.
1: 네.
0: 그 이유는 금리 이상의 성장 나오니까. 우리는 반도체로 성장하고
1: 네.
0: 미국은, 미국이 이번에 연준의 그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죠. 8월 달에 그 베이지북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주로 나온 얘기가 다 데이터 센터 얘기래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건설 지출 늘어서 우리 경기 좋습니다. 제조업 경기 살아납니다. 이게 다 AI 데이터 센터랑 다 접목이 돼 있거든요.
1: 그렇네요.
0: 한마디로 AI 투자 아니오면 미국 경제가 성장 못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금리는 높겠지만 그 이상의 성장이 AI에서 나오니까
1: 네.
0: 주식시장은 이거를 불편해하진 않아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 금리 높으니까 마치 뭐 시장 또 폭락할 것 같은 약간 분위기도 있는데,
1: 과거 한동안 그러고
0: 맞아요.
1: 살았으니까요.
0: 근데 22년과는 다르거든요. 22년의 고금리는 경제가 좋아서 고금리가 아니잖아요. 물가
1: 공급망
0: 잡으려고. 그죠?
1: 그렇죠.
0: 공급망이다. 물가 오르고 물가 잡으려고 또 금리를 그냥 정말 엄청나게 올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신현송 총재도 했던 얘기가 이번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겠다는 그런 속담을 딱 들이더니 갑자기 자기는 호미로 막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좋다 지금 성장률이. 그래서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올려서 나중에 혹시 모를 물가 상승 막겠다. 이거는 주식시장에 되게 좋은 거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안 빠져요.
1: 아하.
0: 잘.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리 이상의 성장 나오느냐. 금리가 1%인데 0.5% 성장하면 주가는 안 갑니다. 그런 거예요.
1: 금리를 초월하는
0: 성장.
1: 성장 덕분에
0: 네, 근데 그게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
1: 네.
0: 근데 지금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한 지속적인 거잖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번 금리 상승에 대해서 너무 좀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1: 네.
0: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명목 GDP 5%를 넘는 장기 채권 금리가 갑자기 그 이상으로 튄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좀또 부러질 수도 있어요.
1: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 좀 올라도 우리가 워낙 돈쓸 때가 많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거라서
0: 네.
1: 아무 문제 아니야라고 해서 지금 주식 시장이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돈을 빌려오는데 그돈 빌려오는 조달 비용이 너무 비싸지면
0: 맞아요.
1: 문제가 생기죠.
0: 당연히 지금 뭐 엔비디아든 지금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다 빚내서 막 이렇게 채권 찍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금리 오르면 당연히 부담돼요. 뭐 미국 정부도 부담되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GDP 성장률을 넘어가면서
1: 네.
0: 그리고 한번 이렇게 튀기 시작하면요. 채권 공매도 세력들에 또 공격이 또 들어가요.
1: 그렇죠.
0: 더 튀어버려요.
1: 네.
0: 순식간에.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5% 전에 이제 막겠다는 건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뭐 정말 그 미국 빅테크가 그런다고 전 투자를 줄일 것 같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빅테크는 지금 뭐 4%, 5%이 조달금리 가지고 어쨌든 찍어요. 되게 의아하죠. 이렇게 돈 많은 기업이 굳이 왜 채권까지 찍어내냐.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5%로 돈을 빌려도 이 기업들은 이번 돈을 1, 2년 안에는 뭐
1: 회수한다.
0: 예를 들면 20% 30%더벌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우리 돈 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자신 있다. 뭐나5% 금리로 빌려서 20%낼수 있어. 이런 빌리는 거잖아요.
1: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는 기업을 선정을 했다면 좀 포트폴리오를 나누던가 이런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0: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AI 사이클은 누구도 몰라요. 그냥
1: 아,
0: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이라
1: 네.
0: 우리 인터넷 버블도 있었죠, 옛날에. 그리고 미국은 옛날에 철도 버블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버블들이. 근데 그중에 분명히 망한 회사, 승자는 다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엔 그걸 알 방법은 없어요. 지나봐야
1: 그렇군요.
0: 아는 거니까.
1: 네.
0: 근데 아마존 CEO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투자금 2년 안에 다 회수 가능하다. 그렇게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채권 발행할 때 장기채 10년 찍어서 2년 안에 회수한다면 굉장하게 그 남는 장사죠,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0: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 우리가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건 뭐냐면 사실 빅테크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들이 뭐돈 찍어가지고 채권 발행하는 거 별로 걱정할 필요
1: 아,
0: 없습니다.
1: 연예인 걱정했네요,
0: 네,
1: 제가.
0: 맞아요.
1: 네.
0: 아니, 왜냐면 이들은 1년에 버는 돈이 뭐 100조 원
1: 그렇네요.
0: 단위가 넘는
1: 그렇네요.
0: 회사들인데,
1: 네.
0: 뭐 이거 채권 발행하는 게큰 문제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 말고 자금 조달 능력이 좀

0: 부족한 그렇죠. 돈을 현금으로 약한 그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터질까봐 그게 우리가 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제일 미국에서 지금 걱정되는 기업은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은 실제로 현금으로 좋은 편이 아닌데도 네. 막 채권 찍어내고 맞습니다. 투자도 하고 근데 이 기업은 오픈AI랑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망가지면 진짜 오픈AI도 힘들어지거든요. 이 회사 컴퓨팅 지금 데이터 센터 지어서 클라우드 만들어서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이거를 오픈AI가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과 오픈AI 연결돼 있고 근데 이것도 그 한참 논란이었던 게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자금 지원하고 오픈AI가 그 자금으로 오라클에 돈 줘서 컴퓨팅 사고 네. 그리고 그 오라클이 그 자금 받아서 컴퓨팅하면 그 컴퓨팅 안에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엔비디아 또 들어가고
1: 이른바 순환구조.
0: 네. 그러니까 이제 셋이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축이 망가지면 진짜 이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할 대상은 사실은 이제 곧 오라클 실적 발표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우리가 4대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 짓고 큰 회사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인데 5대 하면 이제 오라클까지 넣어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항상
1: 네,
0: 맞아요. 네.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이게 아. 어쨌든 그래도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뭔가 좀 명확한 숫자를 보여준다면 음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누그러들면서 좋을 네. 수 있는데 오라클이 만약에 터지면 굉장히 또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 어쨌든 오라클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네. 그래도 좀 요새 오픈AI가 잘합니다. 요새 이번에 그 보니까 오픈AI가 챗GPT 여섯 번째 버전 나온 거죠. GPT-6 아스트라라고 그게 그걸 내놨는데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1: 써보시지 않았어요?
0: 저는 아니요? 저도 써봤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 제 노트북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1: 전 조금 무서웠어요.
0: AI 에이전트가 진짜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매일 쓰고 있고 저는 클로드도 쓰고 클로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챗GPT도 쓰는데 원래 챗GPT는 그동안 많이는 안 썼어요. 워낙 클로드가 좋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넘는 지금 성능에
1: 퍼포먼스를
0: 예, 그걸 에이전트를 내놨기 때문에 이제 오픈AI가 반격을 했고 이건 우리한테 너무 좋아요. 오픈 AI가 잘해야 돼요.
1: 맞아요.
0: 그래야 오라클이 잘하고
1: 네. 엔비디아가 잘 되고
0: 또 클로드도 이 엔트로픽도 이제 당연히 지금 열 받았겠죠. 뭐 저렇게 나가 그럼 우리도 또 투자하자.
1: 칩사.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승자가 안 나와야 돼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줘야 돼. 누구 하나 독점하면 안 돼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게 제미나이가 요새 완전히 성능이 뒤쳐져가지고
1: 제미나이가 또 모르죠. 제미나이도 네. 제일 좀 늦게 시작한 느낌이었는데 하사비스 들여오더니 쑥 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제미나이도 만약에 각성을 해서 또 네, 이렇게 각성. 앞서가면 네. 메모리는 아무나 이겨라거든요. 사실은 승자가 나오는 게 제일 싫어. 그러니까 싫죠.
1: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3전 네. 닉스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거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동결 쪽의 가능성을 높이 두셨고 네. 그러면 주식시장은 조금 안심하면서 좀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매수를 좀 많이 해둬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지 좀 실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0: 사실은 지금은 주식시장이 여전히 의심도 많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떠나셨고
1: 변동성도 너무
0: 맞아요.
1: 크고요.
0: 6월에 확신을 하셨던 분들이 7월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좀 떠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주식투자는 이렇게 모두가 확신할 때보단 모두가 의심할 때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싸거든요. 그러면 의심할 때는 관심을 안 갖게 되기 때문에 싸게 거래가 되는데 다만 이제 오늘 그 이제 코스피가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되게 부진했어요. 막 6,500에서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7,000포인트 뭐 넘냐 마냐 가지고 이렇게 좀 싸우고는 있지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저는 좀 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눠서 급할 필요는 없어요. 소비자 물가도 봐야 되고 또 이번 달 말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남아있으니까 단계를 좀 나눠서 좀 분산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건 좋은 구간이다. 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은 주식 떠나려고 하시거든요. 네. 나 물린 것만 찾아봐라. 난 팔고 나간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단지 우리가 본전에 팔려고 주식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사실. 근데 그 심정은 이해되죠. 근데 본전이 왔을 때 뭐 막상 오면은 심정이 또 복잡해져요. 이걸 팔까 아니면 더 살까. 아니면 그냥 갖고 갈까 이런 심정이 복잡할 텐데 핵심은 그거죠. 이익이 앞으로 증가할 거냐 말 거냐

0: 이것만 보면 돼요.
1: 거기에 대한 판단은 AI 산업이 얼마나 맞아요. 확장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라든지 미국 정부가 심지어 나서서 어떤 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군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좀 감이 오셨고요. 당장 11일에 발표되는 CPI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오라클 실적까지 오늘 챙겨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경제적 본능 염승원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가족이 운영하고 급여를 받는 협동조합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연임 시도 논란에 청와대가 거듭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 95일 만에 올림픽공원 경기장에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2분기 명목 성장률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

0: 핑크.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K핑크.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4: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10

0: SBS 뉴스룸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아내가 운영 중인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해당 조합은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 단체에 수백만 원의 금품을 기부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송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 김승원 후보자의 아내는 2019년부터 발달장애 가족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세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데 김 후보자의 아들과 대학생 신분인 딸이 최근까지 월급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BS 취재 결과 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당시 이 조합을 지원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단체에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등 아내의 조합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담겼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관계기관이 강하게 반대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조합이 김 후보자의 지역군의 단체에 200만 원의 금품까지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돼 운영되는 조합이자 김 후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군의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겁니다. 이에 충돌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특정 개인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금품 기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0: 서울경찰청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약업체의 청탁을 받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이렇듯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연일 녹취록을 꺼내들자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전면 반격에 나섰는데요. 박정환 국회팀장과 현재 기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2: 네, 안녕하십니까.
0: 민주당은 일단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처음에 대변인 선에서만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응하다가 오늘은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논리는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한 의원이 공개하는 녹취록과 수사 자료의 출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의 공세 방식이 과거 정치 검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0: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나왔어요?
2: 네,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한 의원에 대해 관심을 끌려다 자기 발등을 찍는 관심 종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비판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0: 네.
3: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캐비넷 정치입니다.
2: 민주당이 이렇게 총력전에 나선 건 녹취록의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 사안을 이른바 오빠 게이트로 규정하며 판을 키우는 상황을 그냥 두면 후보자 낙마론을 넘어 정권 차원의 악재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0: 네, 한 의원은 오늘도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브로커 양모 씨가 제약사 제넨셀 대표와 나눈 2021년 9월 통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양 씨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정부 지원금 150억 원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을 많이 안다고 말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도 줄줄이 언급합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을 요구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0: 네.
4: 민주당 오빠 독양 로비 게이트. 게다가 오빠는 승원 오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네, 이와 별개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도 오늘 개각을 정면으로 겨냥했어요.
2: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인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사는 메시지라며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 등을 대통령 죄지우기, 청년층 포기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공소취소 모임 등을 열거하며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목에서

0: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1: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합니다. 국가가
0: 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잇따른 부실 인사의 배후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목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2: 네, 이제 용해인 후보자로 가보죠.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에게 부정 여론을 전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순방 환송길에 김 대표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을 직접 전했다는 보도인데요. 김 대표는 오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도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네, 하지만 당내에서는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혜 논란과 당 사당화 시비가 겹치면서 당내에선 사실상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승원 후보자는 지키고 용해인 후보자는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인데 청문회 국면에서 이 구도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전국의 최대 변수입니다.
2: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정환 기자였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영화 영상산업진흥행사인 리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향후 5년간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영화 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파리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 헌화를 시작으로 엘리제궁에서의 정상회담, 양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에 나섭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4월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상호 국빈 방문에서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대유럽 외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다뤄지느냐 여부입니다. 우리를 향해 미국은 파병 요구를, 이란은 이에 대한 경고를 각각 하고 있는 상황 속 프랑스의 목소리가 어떨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왔으며 우리나라와도 이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비전투와 수색은 물론 전투부대까지 포함해 파병 여부를 고려 중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다소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다면서도 호르무즈의 안정화는 원유 수입 안정성, 국민 안전 등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2: 개헌 논의와 함께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연임 시도 논란에 청와대가 다시 한번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선 조작 기소에 대한 규명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4: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개헌 추진 과정에서 연임 시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지난 7월 강원식 비서실장이 전했는데도 자꾸 얘기가 나온다는 점에서입니다.
5: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할 생각이 없는 걸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난번 장동혁 당대표하고 만났을 때 여야 당대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4: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거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거론되는 데 대해선 조작 기소 관련 규명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은 물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 문제가 있는데 이걸 확인하는 일이 먼저고 공소 취소는 그 다음에 자연스레 고민할 일이란 얘기입니다. 홍 수석은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배임죄 등이 다소 자의적이라며 검사들이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현행 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16세 지적장애 아동이 투신에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시설 측의 조치가

0: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는데 어떤 사연인지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유아 시절부터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자라온 16살 A군. 심한 지적장애로 충동행동을 보여왔는데 지난 7월 30일 밤 자신의 방이 있는 3층에서 투신해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CBS 취재 결과 A군은 그동안 시설 담임교사와 국장 등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A군이 교사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치자 시설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에게 5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내게 했습니다. 합의금은 A군이 퇴소할 때 사용할 자립정착금이 모이는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사고 당일 낮에도 A군이 국장과 대화하던 중 폭행을 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장애 특성과 불안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반복된 대응이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시설 측은 훈육과 지도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장애 증상을 비행으로 취급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법무법인 격 정운태 변호사입니다.
2: 이걸 병으로 접근해야지 어떤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나쁜 애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1: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 아동들이 시설의 일방적인 조치에 방치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95일 동안 시위대에 막혀있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아시안게임 준비에 바쁜 대한체육회가 어렵사리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일부 시위대는 막판까지 반발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늘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2-3 출입구를 통해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업무 정상화를 위해 경기장 사무실에 보관된 전산 장비와 업무 파일 등 필요한 물품을 반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대가 이곳을 점거하면서 사무실 출입이 막힌 지 95일 만입니다. 경찰 기동대와 대화경찰 등이 투입돼 시위대의 접근을 막은 가운데 입구가 개방됐고 특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현장에 입회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며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4: 들어가서 뭐 하려고?
5: 아니 어떻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할 수가 있어.
3: 1시간가량 현장에 머문 대한체육회 측은 일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자 경찰에 협조를 구해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김대년 사무총장입니다.
6: 그동안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은 장비와 소리를 지금 꺼냈으니까 다 살펴보고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경찰은 앞으로도 경기장 입주단체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0: 학내 성폭력 신고 이후 부당 점보와 해고를 겪고 투쟁하던 지혜복 교사가 내일부터 다시 선생님으로 아이들과 만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전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다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2023년 학내 성폭력 사건을 알린 뒤 전보에 해임까지 당했던 지혜복 교사. 서울시교육청과 지교사 측이 합의에 성공하면서 지교사가 내일부터 원소속 학교로 복귀합니다. 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 지 약 2년 8개월 만입니다. 교육청은 장기간의 해임과 소송 과정에서 지교사가 겪은 부담에 공식 사과하고 밀린 봉급과 수당도 소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도 사과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과 치료 등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번 합의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담겼습니다. 교육청은 당시 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 학생 보호, 지교사의 전보와 공익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별도 TF를 꾸려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한 사람에 대해 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공익신고자로 우선 추정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교사 측은 합의에 따라 교육청 앞 농성을 끝내고 양측이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0: 우리 경제의 올해 2분기 명목 성장률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성과도 무난히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올해 2분기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보다 26.4% 성장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경제 성장률인데 1979년 이후 47년 만에

0: 최고치입니다. 임금과 세금 등을 뺀 기업의 순수 영업이익은 2분기에 18.5%나 늘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의 온기는 내수로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김화용 국민소득부장입니다.
1: 확산된 기업의 영업이익이 정부나 가계로 이전되고 그것이 이제 소비를 늘리면 그 위에 부문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2% 급등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 연간으로 명목 GNI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금년 미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2분기 실질 총소득은 38년 만에 최대인 15.7%가 늘었고 총저축률은 45.6%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간 성장률 3.3%도 예상 밖의 충격이 없는 한 무난한 달성이 기대됩니다.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2: 퇴근 시간에 맞춰 집안 에어컨이 스스로 켜지고 로봇 손이 따뜻한 커피를 건넵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에서 보여진 새로운 가정의 모습인데 AI와 로봇으로 우리 일상을 바꾸려는 각국의 기술전도 치열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김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TV의 축구 경기장의 수용 인원을 묻자 바로 답을 내놓고 냉장고는 식재료를 알아서 파악해 저녁 메뉴를 추천합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AI 홈입니다. LG전자의 AI 홈은 한 발 더 나아가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일정을 기억하고 필요한 일을 먼저 제안합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냉방을 시작하거나 자녀의 방학이 시작되면 청소 시간을 바꾸자고 권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를 AI가 먼저 파악합니다. 가전을 일일이 조작하는 스마트 홈에서 집 전체가 사람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AI 홈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LG전자 백승태 본부장입니다.
4: 지금에서의 가전에서의 경쟁력이 어떤 기본은 얼마만큼 제품의 고객 경험을 담아내느냐라는 부분으로 경쟁의 축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3: 반면 중국 기업들은 로봇을 앞세웠습니다. 이파 미래기술 전시관에서는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춤을 추고 로봇 손은 박스를 접거나 커피를 따라 건넸습니다. 올해 이파에 참가한 중국 기업은 역대 최대인 932곳. 아직 양말을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샌드위치 재료를 놓치는 등 기술적 한계도 드러났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 로봇의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AI로 사람의 일상을 파고드는 한국과 피지컬 AI로 현실 세계에 뛰어든 중국. 미래의 집과 일상을 선점하기 위한 한중 기술 경쟁이 베를린에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습니다. 또 희귀, 중증, 난치, 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현재 10%에서 2028년 상반기까지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 2일 개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가족사건 상피제를 시행합니다. 경찰청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N수생이 20만 명에 육박하며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2: 네,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6: 그 국제선 입국자가 여권 검사 없이 그대로 국내로 들어온 황당한 공항 보안 사고 소식인데요. 그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서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송버스를 타고 청사를 이동을 했는데 그 내 외국인 40명 정도를 태운 버스 한 대가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 청사에 승객들을 잘못 내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그 현장에 그 통제할 직원이 없었다고 하고요. 결국 이제 국제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0: 국내선 청사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청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1: 그렇겠죠.
0: 당연히 거쳐야 할 입국 심사가 통째로 건너뛴 거죠.
1: 네네.
0: 일부 승객이 짐을 기다리다가 잘못 온 것 같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야 항공사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는데요. 하지만 이미 5명이 공항을 빠져나간 뒤였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 승객은 경기도까지 이동을 했다가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와서 뒤늦게 심사를 받았고 또 인천공항 가던 승객이 발길을 돌려서 다시 김포공항을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안계획을 지키지 않은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항공사 측은 절차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 관문인 공항 보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그러게요. 공항 보안이 이번에 너무 허술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0: 탁구채 두 개에 14만 원을 팔아서 그 중학생에게 폭리를 취한 유명 문구점 그 가맹점의 최후입니다. 그 지난 2일에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부모가 이거에 관한 글을 올려서 공문을 샀어요. 중학교 1학년 자녀가 그 학교에서 체육 준비물로 아마 이 탁구채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탁구채 두 개, 그다음 탁구공, 볼펜 등을 샀는데 14만 9,800원짜리 영수증을 가지고 집에 온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물어봤겠죠 부모가. 그랬더니 가격표가 탁구채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탁구채 두 개 값만 14만 원을 매겼다고 하는데요. 해당 제품이 그 온라인에서는 한 16,000원 정도에 팔리고 권장 소비자가도 한 25,000원 정도 수준인 그 일반적인 그 보급형 상품. 이었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당일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 문구점 주인이 영수증에 반품 불가라고 적혀있지 않냐 이러면서 정상 마진을 붙였다 하고 거부를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본사인 알파문구가 가맹점이 이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구조이긴 한데 다른 가맹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의 그 서툰정을 노려서 바가지를 씌운 대가가 결국 매장 문을 닫는 결말로 이어진 셈입니다.
1: 학생들 상대로 바가지 상술하면 안 되죠. 마지막 소식은요.
0: 빗길 배달 중에 세상을 떠나며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40대 가장의 사연입니다.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은 46살 최정섭 씨가 뇌사 기증으로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해 4명의 환자를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최정섭 씨가 그 20대 초반 아버지가 그 투병 끝에 돌아가신 뒤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 여동생을 돌보면서 하루 14시간 넘게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가족 생계를 이렇게 묵묵히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빗길 사고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 가족들은 이제 평생 남을 배려했던 고인의 뜻을 기려서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하고요. 고인의 숭고한 나눔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텐션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1: 네, 먹먹한 사연이었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랐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다시 날이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약간 높고 낮 기온은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보다 낮아지겠는데요. 여전히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선선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청주와 대구, 부산 27도, 광주 30도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과 습도가 조금씩 더 낮아지면서 이 쾌적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반면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은 오늘 밤에도 간간이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9월 8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0: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경기도민이라면
1: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오늘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입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청문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공방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까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어영부영 코너에서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당 윤리위 재심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모셨는데요. 당내 갈등, 청문회 전국 어떻게 풀어갈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 컴.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핑크.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0: 1533-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3, 2, 1 파이어.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0: 성격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딱 부러지게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영부영. 먼저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결의 하어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정옥임 전 의원님도 나오셨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장윤미 전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0: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어영부영인데요. 이게 다들 느끼셨겠지만 하어영의 어영이 맨 앞에 들어가 있어요. 네. 하 기자님 이거 코너명, 코너 소개 마음에 드세요?
1: 아, 처음에 좀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압박감 같은 게 좀 느껴지네요. 네, 그럴수록 이제 퇴근길에 부담 없이 어영부영 들으실 수 있게 제가 또 어영부영 태도는 좀 텐션은 올리고 네. 재미있게 한번 맛깔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0: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그러네요. 네.
1: 제가 바로 네. 네, 좋습니다.
2: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 기대합니다.
0: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뜨거운 뉴스가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긴데요. 어제 출근길에서 긴 입장을 밝혔고 오늘 출근길에서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일단 하 기자님 네. 코너의 명예 중심. 김 후보자가 어제 밝힌 입장 일단 어떻게 보세요?
1: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민원 처리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부적절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정도로 밝혔고요. 언론에서 주목한 부분은 역시 브로커 양 씨와 관련된 설명이었는데 브로커 양 씨를 본인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난 성공한 사업가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지금의 여론과 좀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좀 맞고요. 특히나 이제 흔히 언론에서 쓰는 클리셰인데 네. 지금 현재의 이슈를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슈에 대해서는 불법은 없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정도로 겸손한 자세로 낮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요. 그래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한데요. 대응단이라든가 대대적인 전면전을 좀 준비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말씀은 어제 해명으로는 충분히 국면 전환을 할 정도는 안 됐다. 뭐 이런 정도 얘기네요.
1: 여론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더 나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로는 대통령의

0: 못했잖아요. 언제 못했습니까? 한동훈 장관일 때 검찰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 기록이 있어요. 소송 기록으로 추정되는 걸 이제 살라미식으로 내고 있는데 제일 무게값이 높은 건 그 결과물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는 그 처분. 그중에 소송 기록으로 보이는 수사 기록으로 보이는 걸 다 쪼개가지고 취사선택해서 입맛대로 맥락을 생략한 채 내는 거에 무게감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구성원들을 상당히 결집하게 하고 있다. 이 이슈를 토대로. 그리고 저도 불법은 아니었지만 해명해야 될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기준이 될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의 몫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1: 정학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이거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하고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노심초사할까요? 결국은 국민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후보자가 기소유예라는 것도 다 알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론이 안 좋으냐 이런 부분을 좀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러면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그런 적절한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또는 윤리의식이라든지 또는 그 행태에 있어서 누가 봐도 당당한 그런 행태의 어떤 패턴을 갖고 생활해 왔느냐 이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 처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프레임을 씌웠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녹취록이라든지 그래서 공익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 신약일 것 같아서 국회의원으로서 민원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나와서 불법은 아니었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다라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대응팀을 만들면서 지금 굉장히 그 자료가 어디서 났느냐 성토하는 거는 그럼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맞다라는 전제인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명을 함으로써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은가 아니면 김승원 의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더 많은가 그거의 문제 아닐까요?
1: 그걸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장윤미 대변인도 말씀을 하신 게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너무 거세게 몰아붙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원내 지도부나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결집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럼 정무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공격을 해서 결집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세요?
2: 만약에 한동훈 의원의 공격 때문에 지층이 결집해서 임명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지금 그렇게 대응팀 만들어가지고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지지층이 한 면으로는 결집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마 중도라든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 하면서 또 결집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역결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고 한동훈 의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해야 되는데 계속 뭐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사 임명한다 한들 대정부 질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동훈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야권에서 공격하지 않을까요? 예컨대 지금 국방부 장관 새로 이제 지명을 했는데 그 국방부 장관의 그 방위를 하다가 탈영 의혹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 결과를 보세요. 지금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지만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대통령이 앞에 3자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 느끼시잖아요.
1: 하 기자님 지금 보면은 아까 약간 언급을 해주신 게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3: 사실 대응팀 만드는 거는 이제 제가 기자생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청문 TF팀에 거의 매번 참여를 할 정도로 실제로 많은 참여를 해왔거든요.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아마도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준비단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의 대응팀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가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만큼 민주당이 절박했다라는 것 하나하고 저는 다른 측면을 봤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이 현재 모든 팩트들이

0: 공개됐을 때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좀 보여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걸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 하루 전이죠. 하루 전에의 태도가 이슈를 전환하는 거 과정에서의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준비단, 김승원 후보자가 준비하고 있는 이것하고 당의 이슈 전환하고의 흐름이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첫 발에선 좀 맞지 않았다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1: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과정을 다 공개를 하게 되면은 여론이 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소 유예와 관련된 사항도 일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기소 유예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기소 유예를 이야기한다면 기소를 유예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여지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반대의 측면에서 검찰이 이것을 그대로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관련자들은 무죄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팩트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예를 들면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멘트라든가 관련돼서의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불리한 상황으로 모여서 지금 프레이밍이 됐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어제도 한 기자가 이 전체 풀 녹취 같은 걸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양모 씨가 제가 채널A라고 기억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나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댄 데 대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분을 과시하잖아요. 김승원 의원이랑도. 왜냐하면 그 녹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러면 알았어. 뭐 한번 알아볼게 라고 했는데 아, 지금 뭐 청와대 한다라고 이게 굉장히 허언증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게 김승원 의원, 한동훈 의원이 지명하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다라는 거예요. 양 씨가 그렇게 활동을 할 때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건 딱 생략하잖아요. 침묵하잖아요.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다 공개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공세의 수단으로 내는 게 처벌까지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그러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좀 게이트급이라고 하면서 일부 여권 인사들 언급을 하면서 뭐 최재성 전 의원이나 아니면 송영길 의원 언급을 하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 열어보고 보면은 야권 인사들도 많아서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2: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참전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박순봉 기자님이 취재해서 말씀 주시는 것도 들었는데 둘이 싸우는 걸 보면 우리는 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왜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않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자료 자체에 어떤 위법성에 대한 조심성, 신중함도 국민의힘에 저는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마치 몇몇 언론에서는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가 쏟아진다? 이 제보는 공익 제보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특히 기소계획서 같은 건 검찰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자료예요. 서부지검에 대해서는 감찰해야 되고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김승원 의원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런 검증의 대상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사기록이 유출될 때 왜 그걸 처벌하겠습니까? 저희도 형사기록을 보잖아요. 매우 상충하고 충돌하는 여러 사실관계들이 있어요. 예. 문자, 전화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딱 일부만 떼서 보면 그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건 1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사 이런 기밀사항은 유출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입맛대로 활용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3: 저는 그 무슨 당파적인 관점이 아니라 저는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좀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소위 이제 뭐 기소 계획서를 지금 흔들고 있는지 아마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본인이 하나씩 이제 살라미씩 꺼낸다 그래가지고서 살라미처럼 그거를 굉장히 비판하는데 그럴 때마다 보수 쪽에서 이제 반박하는 게 뭐냐면 명태균 수사 보고서라든지 최상병 보고서 때는 그거 자체를 살라미식으로 그렇게 폭로하면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했던 민주당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승원이라는 후보자가 그 정당 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민주당이 아 이거는 본질이 아닌 다른 프레임으로 엮은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지명

0: 해서 이제 임명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지금 소위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그뭐 실제로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라든지 또 여기 무슨 뭐 머니 게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연루가 돼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에서는 그거를 조사해 보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국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지금 언급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1: 네.
0: 다른 오빠군으로 저는 그것도 다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이 진짜 뭐였는지 그리고 그 기소가 유예된 시점이 또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대응팀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내놔야죠. 지금 한동훈 의원은 뭐 하루에도 수십 개씩 페이스북에 뭔가를 올린다 그러는데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인데 사실은 그걸 한동훈 의원으로서도 본인의 그 정치적 미래에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 이걸 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궁금한 게 많을걸요?
1: 그 검증팀을 하 기자님이 오래 하셨다고
2: 예.
1: 했는데 한동훈 의원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2: 사실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 모든 언론에서 다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직분에 맞는 역할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시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특검이라든가 게이트가 진행될 때는 검찰에서 모든 정보를 쥐고 있고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소한 변호인들만큼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1: 그렇죠.
2: 이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꺼내고 있는, 그러니까 살라미식으로 꺼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게이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게이트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이런 여론전뿐만 아니라 팩트하고 정치적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팩트는 일단 양쪽이 다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두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게이트를 떠올려 보시면 언뜻 떠오르는 게 최순실 게이트가 있고요.
1: 네.
2: 그 이후 이전 이후에도 몇 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그때마다 동원되는 것이 특검이고 특검을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의원은 본인은 빛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야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가도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뭐 제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동력이 있어야 게이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1: 지금 평가가 약간 박해서 한동훈 의원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게요. 한동훈 의원님.
3: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김승원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요,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들을 우연히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참 특이한 재주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나오셨네요.
4: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아니, 왜 한동훈이 왜 나왔냐고. 왜또 오빠 거리냐고. 그리고 한동훈 도대체 이상한 자료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가세한같이 슈퍼챗이나 받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이었습니다. 흥분 안할 수가 없네요. 왜또 나와가지고 그러냐고. 왜? 관심 안 줍니다. 그런다고.
1: 한동훈 의원 모셔야 될것 같은데. 그 용해인 송평등
3: 예,
1: 가족부 장관
3: 전
1: 얘기로 좀
3: 나와있습니다.
1: 넘어가야 돼요.
5: 이미 나와 계시네요. 저희가 몰랐는데.
1: 이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 지금 용해인 후보자는 청문회 전까지 말을 좀 아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오늘 좀 들어오기 전에 성평등 가족이 쪽에 물어보니까 날짜가 공지는 안 됐는데 18일에 청문회를 할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1: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이상 남은 상황인데 버틸 수가 있을까요?
2: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기본소득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든가 당 분위기를 보면 그리고 용 후보자의 태도 입청을 할때 보이는 태도를 보면 버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청문회까지는 간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소수 정당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을 한명 정도 배출하고 있고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당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만 봐도 일단 버틴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1: 장윤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5: 네, 청문회까지는 갈 거예요. 본인의 의지도 예, 하기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강력해 보이고 청와대에서 입장도 분명하게 나오고 우리는 의혹을 터는 장소는 청문회다.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임명한 거다. 의혹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청문회가 이제 18일이니까 10일 넘게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네.
5: 뭔가 정치적인 모멘텀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론이 뭐 김승원 의원 한 번, 용혜인 의원 한 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용혜

0: 국민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소득당에서도 입장이 나왔잖아요. 비례대표와 장관을 하는 하나의 선례를 뭐 남길 필요가 있고 당에서는 그걸 계속 용해인 의원에게 요구하고 있다. 선례라는 건 되게 이제 지침이 되는 하나의 예를 남겨놓는다는 건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라는 와 관련해서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그 배경과 관련해서 비례를 두 번 하고 기본소득당으로서 본인이 이제 성장해온 배경에 있어서 2030이 생각하는 공정과 거리가 있다라는 비토를 2030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조금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1: 근데 청문회까지 간다라는 건 뭐 청와대도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본인도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갔을 때 네. 민주당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너무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런 네. 걱정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청문회까지 꼭 버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전략적으로도 그렇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뭐 누대 전략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잖아요. 몇몇 의원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낙마할 수도 있고 전원이 다 뭐 무사 통과가 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이 덜 남을 수도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지거나 좋지 않거나 해명이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모두 청문회 대상이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정옥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그 대통령이 그 이전의 사례도 보면 본인이 지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이 막 악화되는 후보자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본인이 청문회 전에 지명 철회는 안 하겠다라는 자기만의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해인지 이해인지 그 부정적인 편견이나 인식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됐다. 그 여론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임명하기가 좀 마음 심리적으로 편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여론이 악화됐다. 그러면 본인도 가뜩이나 아우 이 사람하고 같이 가기에는 내 지지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했는데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여론이 더 안 좋아지면 지명 철회를 하더라도 좀 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꾸 이제 그 소위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은 우리나라의 이념의 맨 극단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평범한 일상과 자기 그 삶을 영위해가면서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가 말하는 일반의지 비슷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대통령이 지금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같이 끌어안고 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청문회 얘기를 청와대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명 철회를 하더라도 좀 부담이 덜하죠. 특히 용해인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은 범 여권의 더군다나 민주당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해봐요.
3: 사실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네. 같은 범여권이라고 하더라도 소통 채널을 좀 활발하게 갖고 있는 뭐 그것이 지금 긍정이든 부정이든 채널을 갖고 있는 당 같으면 아마 긴밀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아까 버티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본소득당을 포함해서 진보정당들은 버텼기 때문에 원내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만큼은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싶고 이 긴 서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마디로 설명이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은 청문회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가 좀 판단의 여지, 그러니까 판단의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2: 근데 그 반대로 예.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지금 기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려요. 그리고 청문회라는 게 일단 열리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를 놔두고 여야가 당파적 싸움, 정쟁에 또 막 매몰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진짜 억울하면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는 것도 후보자로서의 저는 소임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1: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청문회를 가면 그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가는 건 예견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용해인 후보

0: 효자가 평소에 질의할 때 이제 많이 흥분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만약에 이게 답변이 썩 좋지 않고 이러면 버리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돌파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1: 돌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종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이크가 평소에 오지 않은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억울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떤 장이 열려서 그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이게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이 가져온 가치라든가 지금 현재에 쓰고 있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0: 지금 상황에서 한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 불러보고 싶은데
2: 아주 엉망입니다. 술집 정치나는 김성원이나 철부지 같은 좌충우들 용해인이나 이대로 가단 지지율 20%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보고 내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 봅니다.
0: 한동훈 의원은 일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2: 일을 잘하는데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잡아 넣으십니까? 못 넣죠. 방자하다. 네, 그래 보고 그자 얘기는 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3: 마음이 상하셨군요.
2: 자회자가 그렇게 편향적으로 하면 안 되죠.
0: 장동혁 네, 그래 대표보다도 못하나요?
2: 장동혁 대표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자파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죠. 방자하다. 네, 그래 봅니다.
0: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0: 조국 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조국 전 대표, 혁신정책연구원장이죠. 지금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민주당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그들이야말로 간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국 전 대표 왜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같으세요? 하 기자님.
1: 모르죠. 사실.
3: 내심은 알 수 없다.
1: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네. 추론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표를 봤을 때 총선이 많이 남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스케줄상으로 총선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네. 스케줄상의 총선을 생각해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냐. 합당이 필요합니다. 제가 합동이 필요하다는 거 합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치 세력의 측면에서는 그런 그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한다면 또 필요한 게 뭐냐. 존재감이죠. 존재감이고 또 필요한 게 뭐냐. 본인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세력에 본인 스스로 본인의 메시지를 던져서 결집시키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이런 측면이 아닌가.

0: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논리적 정합성이 딱 떨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1: 사실 제가 들어오기 네. 전에 좀 민주당 의원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평택에서의 상처.
0: 그렇죠.
1: 그 마음이 아픈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러니까 총선 준비를 의원들이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민주당과 합당에 도움이 될까요?
2: 저는
1: 전 대변인님?
2: 근본적인 의문이 이거예요. 이렇게 레드팀을 자처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간신이라고 하면 합당이 잘 되나? 그래서 조국 원장의 이런 선택에는 거기 12분의 이제 한 분은 이제 아 그래도 승계를 했으니까 12분이죠.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동의와 숙의와 합의가 된 행보인가? 왜냐면 그 누구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다면 더 원하는 건 당연하게도 조국혁신당입니다. 민주당이란 울타리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몸집 부풀리기다, 뭐 레버리지를 뭐 활용하는 거, 뭐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과연 맞는 전략인가? 이게 민주당 구성원들, 당원들한테 상처를 주는 방식이면 안 될 텐데 라는 개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1: 정옥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사실은 제 3자로서 그 상당히 이렇게 피상적인 부분만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그 진영 내에 조국 전 의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은 조국 전 의원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런데 이제
2: 고초를 겪었다.
3: 본인이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는 본인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뭐 조적조 또 뭐 조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자기의 어떤 본성에 더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제 4년 남았나 다음 대선이 그러면 뭔가 이제 대안으로 누구를 할 때 이렇게 하나의 기록을 남기는 것. 나는 레드팀으로 충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야를 지금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 물론 이제 더 본질적인 건 두 분이 말씀하신 총선이라든지 합당에 있을 거고요. 사실은 레드팀이라면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문제. 김승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해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레드팀이면은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만인이 다 알게끔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 그 조국이라는 정치에 대한 호불호가 이래서 갈린다. 이렇게 보여져요.
1: 하 기자님, 그 네. 조국혁신당 내부는 자강파하고 뭐 합당파랄까 이렇게 좀 갈려져 있는 건 아니에요?
0: 이전까지 명확하게 갈려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강이라고 했을 때도 합당을 원하고 합당이라고 했을 때도 자강을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원장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세제 개편이죠. 그리고 레버리지 ETF 문제라든가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이 핵심적인 사안들 이 메시지가 뭐냐면 여론조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하반곡선을 그리는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1: 예.
0: 이런 것을 명확하게 타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아마 지금 조국혁신당 내부나 아니면 조국 원장이 바라고 있는 그림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강보다는 합당 쪽이 아닐까? 뭐 합당을 위해서도 자강을 해야 하는 쪽이 아닐까 이렇게 약간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1: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합당을 원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2: 그러니까요.
1: 쏙 반기지 않고.
2: 공격을 자강이라고 생각하시나?
1: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그림일까요?
0: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해석하는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결과론적으로 합당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상상할까라고 싶지만 진짜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이후에 정치 지도자로 누가 등장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김민석 대표가 최근 몇 군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1: 네.
0: 의외로 조국 원장이 이전과는 좀 다른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 거죠,
0: 그렇게 본다면 지금 드러낸 존재감의 목표는 또한 분명해 보이기도 하고요.
3: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본인이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데서 표출되는 하나의 그런

0: 그 행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분명한 카드가 있고 대통령을 움직일 만한 뭔가 지렛대가 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리고 자강 합당 그러는데 합당하면 그게 무슨 자강이에요.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아니면은 1대1로 수평적으로 합당이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마 그 나머지 그 11명인가 12명도 생각이 조국 원장하고 똑같지 않을걸요?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 제가 듣기로도 좀 부담을 갖는 의원들도
1: 아,
2: 있다.
1: 그렇구나.
2: 너무 때린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3: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
4: 안녕하십니까. 아, 예. 조국입니다.
3: 어우, 나오셨는데요?
4: 합당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하십시오.
3: 어머.
4: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조국이었습니다.
3: 아니, 뭘 사과해야
2: 그
3: 되나?
2: 조국 원장이 나오셨으니까나 더 여쭤보면은
4: 조국입니다.
2: 민주당에서는 왜 사면도 해주고
0: 그러게요.
2: 그리고 수석으로도 임명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4: 최근에 제가 팀 레드가 된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웃고 넘어갑니다. 조국이었습니다.
2: 저도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개헌은 이번 정부에서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요. 사실 어제 김민섭 대표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연설에서 반박한 그림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하 기자님?
5: 저희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2: 아, 네.
5: 우리 박순봉 앵커도 정치부 생활을 오래 했고 사실 여기 다 정치권에 계신데 보통의 대표 연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
2: 네.
5: 그래도 좀 들어주는 척은 합니다. 그러니까 A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음 날 그냥 B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드물게 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 연설이 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느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본인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지지층을 향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향후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판단 좀 듭니다.
2: 근데 그 말씀은 장동혁 대표하고 좀 궤를 같이 하려고 한다? 뭐 여기까지 가는 건가요?
5: 사실 이것도 어려운데요. 뭐냐면 정점식 대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들은 영남권 의원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에너지가 좀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죠. 본인이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척에 두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지지층이 분명하게 호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양수겸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판단도 좀 드네요.
0: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5: 정점식 원내대표가요? 거기까지는
0: 아니, 저는,
5: 저도 모르겠습니다.
0: 저는 잘 모르겠는데
5: 예.
0: 어떤 때는 상당히 그 국민의 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 물론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당이 나가야 될 방향은 중도 보수를 확실하게 챙기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보수의 가치는 이것이다. 헌법이다. 그거를 분명히 하면 되거든요. 시장 경제하고.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5: 그렇죠.
0: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가서 초청했잖아요. 그러더니 거기서 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얘기해갖고 제가 뭐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원이 아니야. 국민을 보고 가야 돼. 뭐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게 또 언론 보도에 나와요. 그래서 아, 이 원내대표가 지금 햄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는 분명한 전략적 선택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여의치가 못하니까 때로는 통일전선 전술 비슷한 걸 쓰는 건가? 막 저도 이렇게 보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요번에 이 개헌은
2: 예.
0: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이제 그 대표 연설에서 자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청와대를 좀 당혹시켰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개헌 때문에 이거 마이크가 왜 이러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6: 있습니다. 네네.
0: 개헌 때문에 그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솔직히 대통령의 그 연임 여부와 관련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수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데 개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0: 서점시 원내대표가 아, 개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탁 잘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헌이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왠지 아세요? 선관위 개혁하려면은 원포인트 개헌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에 더해서 지금 청와대는 오히려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그 개헌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선을 긋는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 홍익표 정무수석의 그 입장 표명에서.
1: 근데 홍 수석은 연임 개헌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네.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0: 네. 네.
2: 그러니까 이번에 이 르몽드 지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당하고 청와대하고의 교감 없이 이 메시지가 던져졌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의 성정상 본인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제가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관례상 봤을 때 그리고 김민석 대표를 평소에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연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사실은 지난 주말에 한겨레 보도로 나왔죠. 내가 도둑질을 안 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메시지에 좀 이어서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를 만들든 간에 계기를 삼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3: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제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 그런 것도 보면 아니 연임을 안 한다고 얼마나 많이 더 얘기를 해야 돼라는 반응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당대표 때 이거 헌법상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겨레 보도도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아 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좀 말씀하시죠 라고 했더니 아니 도둑질을 안 한다는 걸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를 만났을 때도 개헌조진서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헌법의 명문으로 어떤 임기 연장이나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건 해당 대통령한테는 적용도 되지 않는다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경로로 더 얘기를 하길 바라는 거지. 아, 국민의힘은 진짜 얘기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국면을 끝까지 갖고 오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말에 어떤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하란다고 안 되는 걸 굳이 막 정색하고 나와서 안 할 겁니다 하는 거는 좀 모양새도 이상하고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기자회견이 됐든 뭐가 됐든 꼭 이걸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이게 언론과 소통하는 창구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당연하지만 질문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럼 답변하는 형식으로 마침표가 찍힐 거다. 더 이상 국민의힘도 이거를 공세 수단으로 가져가는 건 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제가 국민의힘 당권파를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잖아요. 보수주의자로서. 그런데 그 개헌을 이렇게 그 국면을 끌어올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올공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그게 대표 연설에서 나오니까 아, 그 소위 이제 우파 쪽의 그 지지자들 중에 그 연인과 관련해서 아마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배경에는 아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쭉 신뢰를 축적했으면 그러지 않겠죠. 근데 물론 이건 개헌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든다면은 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런 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펴? 라는 그런 몇 가지 이제 그런 소위 상당히 그 의구심이 생길 만한 그런 정책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겠죠.
1: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연임 개헌 없다는 거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근데 정 의원님 말씀은 의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렇다면 이게 근데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하 기자님 보시기에는
2: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면서 연임과 공소 취소 이야기가 네. 나오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분위기를 또 들어보면은 자 그래 그러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연임은 하지 않겠다 공식적인 선언을 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 연임과 관련된 이슈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까?
0: 아니 또 하겠지.
2: 연임하지 않는군 이럴까? 아니라는
0: 아니죠.
2: 거예요.
0: 그건 맞아. 물론 그렇죠. 예.
2: 아이 또 거짓말하는 군 이렇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워.
0: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 저는 국민의힘에다가도 그 얘기하거든요. 저기 뭐야 민주당을 보고 하지 말고 국민. 특히 그 중도의 두터운 중도층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름말을 태워주면 아마 국민의힘은 그걸 갖고 또 문제를 삼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얘기했잖아. 일단 지켜보자고 이렇게 되겠죠.
2: 사실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 사건이 많지 않으면 김인석 당대표의 대표 연설은 1년 네. 톱이고 각주를 달아서 막 해석을 했을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인석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꺼낼 때 이미 연임 이야기는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이것도 연임을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고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고 뭐 언론이나 여론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 여유도 없는 상황인 거죠.
0: 아니 저도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 아니 시원하게 그 한 줄로 하면 될 걸 뭐 이렇게 여기요.
1: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와중에 장동엽 국민의힘 대표는 올림픽 공원으로 갔거든요. 차를 이행보는 돌려. 어떻게 예. 보세요?
3: 그러니까 저는 장동엽 대표가 정치적 운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올공이 그랬어요. 정치적인 생명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버티는 근력을 길러주게 됐으니까 이게 이분의 코어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래는 중폭개각이 예측되진 않았었잖아요. 소폭개각 네. 뭐 비어있는 중기부나 법무부 요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게 어쨌든 원팀이 되고 있다 이런 언론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단합하고 있다. 외부에 이제 적이 있으니까 공격의 대상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올공으로 또 올인하고 주말마다 원래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오늘도 이 특검이 발족했고 어제 그러니까 특검 직원들과 또 거기 언번 보셔야 되는 체육회 사람들이 서류 작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봉쇄되어 있으니까 경찰 도움을 받아서 가는데 사람들이 또 막아선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 막아섰을 때 모인 그 군중의 숫자예요. 네. 연합뉴스 TV 보도를 보니까 50명. 50여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쪼그라들었지만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에게. 이거는 아마 정치하는 내내 놓칠 수 없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든 차를 돌려가는 거죠.
1: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저희가 띄워놨는데 확성기를 장 대표가 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진이 그림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 안 좋게 저 보수주의자로서 네. 바로 저런 거부터 저기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네. 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 다시 윤으로 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은 유노멀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왜 또 올림픽 공원에서 꽃 과 이제 그 북을 치면서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봤대요. 토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난 궁금하더라고.
1: 추가 보도가 없었습니다.
0: 폭스 뉴스에 나왔어요? 폭스 뉴스에 나왔다고 호언장담 해가지고 혹시 나올까봐 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4: 폭스에 나올까봐.
0: 안 나왔어요?
2: 예.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가면 아주 커다란 전광판에 곳곳에 다 모든 언론 보고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0: 그래서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저런 그 일련의 행태에는 아마 한동훈 의원을 좀 의식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50명 얘기하셨잖아요. 저 숫자가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천운이 따르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선거,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선거는 결국은 황금 분할로 이루어져요. 철저히 심판해요. 민주당도 그 심판의 대상이지만 소위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만약에 오르면 아마 표를 많이 얻을 거고 옳지 않으면 심판받겠죠.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한국 정치를 본 사람으로서 보자면 지금 심판받을 사람 많아요.
1: 지금 장 대표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0: 아니 그렇죠. 뭐 제가 뭐 양심의 얘기를 하는 건데.
1: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좀 안정이 됐다 오히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몰아낼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의원들이 많이 하잖아요.
0: 저 오늘도 그 소리 들었어요. 그 뭐 인사들하고 점심을 하는데 계속 가고 연임도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당권은 천운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기면 저 선거에 이기면 평론도 안 할 거예요. 완전 은퇴할 거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금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데 세상에 민심과 당심이 다른 그런 정당이 양대 정당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상당히 왜곡시킨다고 보는데 어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네. 최소한 장동혁 대표만큼은 그를 바라볼 때 정치적 상상력을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저는

0: 올공이 공정이라는 이슈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 생각했거든요. 공정 이슈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혹시 장동혁 대표 연설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1: 아니요. 우리 많이 봤죠.
0: 예. 네. 올공 시위에서 연설을 할 때 보면 그 진심이 현장에 전달이 됩니다.
2: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예. 그, 이게 저는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까지도 좀 보여져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있다고 네. 전제를 하고 그게 맞다고 보세요?
0: 아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구도의 문제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좀 냉정해져야 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홍인 선배 꼭 남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 인터넷으로 걸지 않으셨으면 그 저처럼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같이 가셨으면
1: 아니 뭐 저는 이제 어차피 은퇴할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0: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아 지금 너무 흥분해서 약간 까먹었는데 아까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저 개인의 상상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정치 영역이 아닌데 그렇죠. 그게 종교의 영역이지.
0: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트럼프가 해오는 지금까지 해왔던 성공의 스토리, 성공의 서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1: 그러니까
0: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1: 첫 번째 단층선은 이번 11월에 과연 미국 사람들은 중간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민주주의의 21세기 판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저 한 사람만 위기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그 최악의 상황이죠.
3: 정의 모양님 그 은퇴를 걸지 마시고요. 서울시장 선거하고 좀 연동을 시켰던 김민석 대표님 얘기도 잠깐 들어볼까요?
4: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제가 여당 대표인데 장동혁 대표가 여당 대표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패널들도 자리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1: 어떻게 섞어가는지
4: 하원 기자가 앵커 자리를 가지고 다 섞어 한 바퀴 도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3: 제가 제일 많이 기대했던 건데 약간 아쉽네요.
4: 저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2: 아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4: 고맙습니다.
3: 자 오늘 어영부영 여기
5: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도, 호남 지방은 주말까지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간간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내릴 비의 양을 보면 강원 산간에 5에서 40mm, 동해안은 최대 20mm 안팎이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랐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다시 날이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고 낮 기온은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보다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1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9: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3: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0: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판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청문회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개파 갈등과 징계 문제로 몸살을 앓던 국민의힘도 잠시 원팀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봉합이 아닌 휴전이다. 이런 시각들, 분석들이 많은데요. 이분의 윤리위 재심 결과에 관심이 그래서 특히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지금 의원님 징계 문제가 청문회 때문에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긴 해요. 지금 아주 대두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의원들 사이에선 어떤가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서 얘기들이 좀 나누고 있나요?
1: 뭐 지금은 이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기국회는 국정감사가 있고 또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의 시간인데 이제 이 정부가 또 자살골까지 넣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저렇게 이 발탁을 하니까 지금은 우리 당이 우선 대여투쟁으로 하나로 대여를 만들어야 될 그런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제가 징계를 받은 거는 너무 과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너무 지나치다. 예. 이렇게 징계 정치를 계속해서 우리 당이 대여투쟁에 제대로 된 전열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이 저렇게 자살골을 넣고 국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대여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0: 네, 의원님께서 지금 재심을 신청한 상태인데 뭐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신청하는 당시에 의원들하고 상의는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의원들 얘기는 좀 들었죠. 좀 들었고.
0: 여론이 어때요?
1: 어떻게 의원들은 재심 한번 해봐라. 너무 그동안 이번에 징계 과정을 보면은 뭐 그동안도 우리 당이 윤리위원회도 있고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번 징계는 사실은 윤리위원이 지금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이 내 정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징계를 했는데 그 윤리위원 명단도 몰라요. 그 이후에 보니까 뉴스를 통해 보니까 부적격 윤리위원들도 많아요. 그건 기피 신청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징계의 양형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리 당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비해서 예. 너무나 이제 과도한 그런 징계다. 뭐 이런 게 대체로. 근데 이게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누군가가 당권을 잡아가지고 예. 자기에 반대되고 자기가 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이렇게 과도한 징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내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재심이 받아들여지든 안지든 문제제기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
0: 그 당위성 차원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당권파 쪽 얘기들을

0: 들어봤을 때는 아무래도 징계가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좀 있거든요.
1: 대체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네. 보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징계란 게 이 재심을 요청하는 것도 이걸 정치로 풀자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치적 과정을 밟자.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사실 이번 징계를 나오면서 당권파의 꼭두각시다. 또 한편으로는 뭐 사냥개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0: 네.
1: 그런 비판에 머무는 게 우리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심 과정을 통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윤리위의 징계를 고려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를 바라요. 바라는데 뭐 저는 뭐 제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뭐 징계가 과다 부분들 그걸 뭐 좀 더 깎자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0: 근데 만약에 징계가 크게 변동 없이 유지가 된다. 재심 결과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혹시 의원님도 어떤 법원으로 가서 절차를 다퉈볼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1: 솔직히 법원으로는 안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도 우리가 제가 18대 국회에서 몸을 담았다가 한 14년 만에
0: 예.
1: 대구시장 8년 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저 여야도 정치가 실종이 됐고 우리 당내에도 완전히 정치가 실종이 됐어요.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사사건건 고발하고 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억울하더라도 저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우리 당의 제도로 된 잘못된 문화와 질서와 징계 정치를 바로잡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면은 그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재심 과정과 재심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생각할 생각입니다. 예.
0: 그럼 좀 앞으로 가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꼴일 것 같은데 만약에 재심 결과가 의원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이 지역구 대구 달서병 같은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다시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공천에도 좀 어려움을 겪으시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1: 아니 뭐 징계가 당원권 1년 6개월이 이게 유지가 되더라도 제가 당원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구 달서병의 국회의원은 접니다. 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당협위원장의 지위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당원들과 제가 지금처럼 소통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봉사하고 또 일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의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신해서 내려보낸다. 이건 넌센스예요. 자칫하다 보면은 당 조직을 아래로부터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봐요. 만약에 정 뭐 제가 이 당원으로서 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공천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현역 의원을 가려 교체해서 원외 당협위원장을 보낸다라는 거는 좀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당을 위해서.
0: 그게 갈등을 일으키고 좀 잘못된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적은 해주셨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또 여쭤보면 지도부에서도 보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1: 뭐 보내든지 또 지금은 자기들은 직선제로 한다고 하니까 공모를 해서 뭐 직선 경쟁이 생기면은 당 전당원 투표에 간다고 하니까 뭐 그 부분들을 절차를 밟는 부분들을 제가 밟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위가 있고 없고와 무관하게 당원들과 계속 소통할 것이고 당원들과 함께 지금 봉사 계속하고 있거든요.
0: 예.
1: 봉사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당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면 장동혁 대표가 원래는 당협 직선제를 뭐 사실상 전체를 일괄 사퇴시킨 다음에 다시 뽑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사고 당협 우선 추진으로 좀 한 발 물러났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이렇게 물러났는데 연말에 다시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다시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갈등이 또 뇌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글쎄요. 뭐 나는 그렇게까지 안 갈 거로 봐요. 이번에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당권 직선제를 통해서 당협위원장 특히 현역위원장 좀 대폭 교체할 것처럼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장동혁 대표 측근이라고 하는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그러니까 이걸 물러날 수밖에 없고 또 칼은 빼들어

0: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을 정당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짓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떻든 간에 현역 의원들을 교체해야 되겠다. 교체하는데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강성 당원의 힘이면은 교체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손에 피 한 번 치고 당원들 손으로 당협위원장을 내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굉장히 당견이고 오만이에요.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럼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뭐 당협 후보자,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별 힘을 쓰지 못할
0: 그렇죠.
1: 거다.
0: 그렇죠. 뿌리를 못 내려요. 현역 의원이 있으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공천 때 되면은 현역 의원을 일정 부분 물갈이 하잖아요. 그때도 현역 의원이 반발하면은 이 지지 당원들하고 당의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그러나 예. 그거는 선거전으로 들어가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짧은 기간 동안인데 지금 저 선거가 1년 8개월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에 있는 지역에 원외 당협위원장을 내려보낸다고 보세요. 1년 8개월 동안 이제 당이 뿌리로부터 갈등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걸 접근하면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을 위한 일도 당원들을 존중하는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당권파들이 깨달아야 될 겁니다.
1: 장동혁 대표 행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올림픽공원으로 차를 돌려가지고 갔습니다. 뭐 올림픽 올공정치 뭐 이렇게도 부르긴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올림픽공원 올공이 6월 3일 날 거기에 모였던 청년들 그리고 예.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고 참정권 수호를 외치던 청년들은 저는 위대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힘이 사실은 어렵사리 여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특검의 합의까지 끌어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올공이 변질을 했어요. 특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거기 개입하면서부터 올공은 저는 변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청년들의 참정권 수호를 외치던 청년들의 순수한 목소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가보면은 오늘 장동혁 대표가 간 곳에 제가 저 화면을 보니까 예. 성조기와 태극기 이건 뭡니까?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을 그렇게 대신하고 있어요.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저는 계속 가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한 우리 당에 그분들로부터 지지는 강고해지겠지만 우리 당이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받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참 안타까운 거죠. 계속 저런 정치를 한정된 지지층들만 보고 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 당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좁아지는 그런 정치가 하는 그 당대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저는 불행이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민심은 민심을 잃어버리면은 결코 그 권력은 대통령 권력이든 야당 권력이든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바로 잡아줄 거라고 봅니다.
1: 근데 오래가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여쭤보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좀 늘어난 것 같고
0: 아니 뭐 그렇게 되면 그건 할 수 없죠.
1: 근데 만약 연임도 없어요. 도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0: 뭐
1: 있는데
0: 연임 되겠습니까? 뭐
1: 연임은 절대 어려울 것이다.
0: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우리 당원들이요. 우리 국민들이 평상시에는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크고 잘 뭉치는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것 같죠. 어느 순간 되면은 정말 침묵하던 다수가 결집합니다.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당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당에.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침묵하면서 당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당원들 그리고 정말 이 합리적이고 온건한 우리 지지층들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뭉칠 거라고 봅니다.
1: 오늘 조정훈 의원이 얘기한 걸 보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보수 진영의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좀 뭉치자.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빅텐트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의원 그다음에 개혁신당.
0: 상식이죠. 그거는. 그동안 지금 여당을 거대 야, 여

0: 여당 아닙니까? 여당을 상대로 여당은 지금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 같지만은
1: 네.
0: 또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이 그동안도요. 우리 야당이 승리할 때는 대통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하는 겁니다. 대통합과 혁신 양대 축을 가지고 갈 때는 우리 보수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분열하고 누군가가 당을 독식하기 위해서 분열하고 그리고 혁신하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할 때 네 번 졌습니다. 우리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총선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때가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정말 특정한 세력이 당을 독식하고 그래서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는 걸 가로막고 기득권에 안주할 때 우리는 계속 패배해 왔습니다.
1: 그 의원님 말씀이 이제 통합하면 당연히 유리하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양립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0: 근데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네. 그들을 정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장동혁 대표의 최고의 적 경쟁 상대가 이재명 대통령인가?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을 가장 정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선거는 지는 거죠. 지난 우리가 지방선거 이후에 반짝 우리 당의 지지도가 높아졌어요.
1: 예.
0: 그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한나라당 국민의힘 가지고 안 될 거다라고 보던 우리 당원들과 보수 유권자들이 오세훈이 살아 돌아오고 한동훈이 살아 돌아오니까 야 이제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겠구나 이러다가 반짝 높아졌다가 정말 오세훈 시장이 저 선거법에 저렇게 되고 어렵게 되고 한동훈 대표는 들어올 가망성이 없으니까 우리 당의 정당 지지도가 반사이익도 못 얻는 그런 형태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 뿐만 아니라 오세훈, 유승민 다 같이 합쳐야 되는 그걸 만들 때 저는 우리 당이 승리하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숱한 악법들을 지금 남발했잖아요. 그거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봐요.
1: 근데 그 장동혁 대표의 존재 기반이 사실 반환 정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럼 장동혁 대표 체제 내에서는 못하는 일 아닌가요?
0: 저는 그렇게 보죠. 뭐 어저께 보니까 저 이제 한동훈은 절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그런 얘기는 또 반복이 네. 됐었죠.
0: 반복을 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두려운 모양이에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의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 속에서 보면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못 지켰다.
1: 예.
0: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나 정치적인 건 또 다른 거죠. 뭐 비상계엄을 하고 이랬던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는 넌센스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관계를 놓고 보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보면은 0.5선밖에 안 됐던 보궐선거로 돌아서 막 이제 국회 첫 시작하는 장동혁 초선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발탁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1: 예.
0: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던 대표 선거예요. 나 한동훈 대표 공개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하고 장동혁이 러닝메이트로 수석 최고위원 우리 당의 2인자까지 만들어줬는데 야, 어떻게 저이 자기의 어찌 보면 오늘의 정치를 잊게 한 사람을 저렇게 가차없이 제명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최고의 적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보다도 더 미운 상대가 한동훈인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왜 그럴까? 자기의 치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앞으로 자기에게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1: 예.
0: 경쟁 상대는 싹을 자르는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생각해요.
1: 지금 또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 전국에서 그 김승원 후보자 의혹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0: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땐 또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뭐 그거는 지금 대여 투쟁이잖아요. 무소속이든 예. 그다음에 우리 야당이든. 근데 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면은 누가 하는 게 더 아픈가? 여당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예. 의원이 제기했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너 그 자료 어디서 구했냐 불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기록 수사 이 자료 일체를 가지고 와서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늘 공익 제보자 보호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에 관한 한 청문회 전국에서 가장 대여 투쟁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0: 근데 그러면 본인이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국회의장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뭐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같은 건 없을까요?
1: 저는 우리 당이 정말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정말 싸우는데 첫 번째 초점을 두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필리버스터에도 한동훈 의원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0: 예.
1: 이번에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의원이 나 위원으로 안 가도 좋다. 나 증인으로도 갈 테니까 불러달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이제는 공은 민주당과 서영교 법사위원장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오히려 한동훈 의원 좀 나와달라 이랬잖아요.
0: 예, 증인으로 그러니까 나오라고 했죠.
1: 그러면은 저 민주당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뭐 증인으로라도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아.
0: 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도 내고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그냥 비판은 있긴 한데 이렇게 자료를 공개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협업 같은 건 어려운 걸까요?
1: 아니 뭐 일부 의원들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 쪽으로 제보나 이런 게 집중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민의힘 누구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서 주는 것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0: 네.
1: 확실하게 자기에 대한 비밀도 지켜주면서 더 잘 싸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제보가 한동훈 의원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우리 당 의원들보다는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0: 지금 청와대 입장을 보면은 김승원 그리고 용해인 두 후보자는 청문회까지는 일단 간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용해인 후보는 뭐 아마 자진 사퇴할 거예요. 저는
0: 청문회가 오기 전에요?
1: 아니에요. 청문회는 왜냐하면 시간 끌기를 해야 되니까.
0: 왜 시간 끌기를 한다고?
1: 김승원 보십니까? 후보를 어떻든지 임명해야 돼. 지금 용해인 후보 자체 발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용해인 후보는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두 번 하고
0: 네.
1: 그리고 나선 또 가짜 꼼수 제명으로 기본 뭐 소득당인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청년들이 볼 때는 엄청난 특혜인데 장관까지 시켜주는데 나는 의원직은 못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못 내놓냐 그러니까 기본 소득당 소수당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당이 1년에 11억에서 15억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그 돈으로 남편 월급도 주고 그리고 자기 후원회장 무슨 수수료도 월 200 얼마씩 챙겨주고 이거는 정말 무임승차에다가 불공정의 화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여권에서도 아,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다고 봐요. 그런데
0: 하이로 자진 사퇴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자진 사퇴할 거예요. 하는데 아마 김승원 후보 자체를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지금 용해인 후보가 없어지면은 김승원 청문회만 딱 부각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김승원 부분들은 저는 여러 가지 의혹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냥 임명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0: 근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더 하락할

0: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저는 이렇게 계속 고집하면은 2자 한 2주 내로 20%대로 떨어진다고 봐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두 달 사이에 급전직하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국정기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국면전환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란 것도 결국은 대통령 자신을 위한 인사가 되어버리니까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인사가 오히려 지지율 하락에 기름을 부은 거죠.
0: 알겠습니다. 오늘 권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이틀간 박재용 앵커 대신해서 진행 맡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고요. 청취자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0: CBS
1: 유례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되면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역사 나들이하기 딱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제철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잡지사의 가을 전어, 요즘 국내외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오늘은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의 역사를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2: 네. 이 지역은 원래부터 뜨거웠는데 요즘에 더 뜨거워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용산입니다.
1: 용산의 역사군요.
2: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용산공원 또는 용산국가공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그 기간이 무려 한 120년?
1: 120년이나 됐어요.
2: 110년 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못 가는 그런 땅이 있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면적이 대략 또 3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90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또 넓은 땅이 여의도만한 땅이잖아요.
1: 네,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여의도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곳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갑작스럽게 비게 되면서 그러니까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활용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역사의 맥락에서 용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걸까요?
2: 네, 용산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용이 들어가 있는 지명과 연결해서 볼 때는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이제 그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백제 초기에 한강에서 용이 나왔다. 용 두 마리가.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의 용산 일대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기록 속에 남아 있어서.
1: 두 마리나 나왔을 때요.
2: 네, 두 마리랍니다. 예. 그래서 예. 용산이라는 지명이 이제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체로 지금의 이제 용산, 나중에 조선시대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산방이 되게 되는 데는 지형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형.
2: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이라고 하는 도읍지가 만들어지는데 네 개의 산이 이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백악, 남산, 그다음에 낙산, 그다음에 인왕산.
1: 이렇게 도성길 따라서 쭉 있는.
2: 네. 예. 18.7km를 둘러싸고 있는. 근데 그 인왕산이 쭉 내려오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데 아주 느릿한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느릿한 능선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용이 이렇게 길게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동네를 이제 용산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리지에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라든지 동국여지 비고, 동국여지 승남 이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네. 저거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한강에서 한양 도성까지 가는 최단거리이기도 합니다. 용산이라는 지명이 그러니까 예. 한강이 길게 뻗어 있는데 한강에서 한양 도성이 숭례문이 됐던 아니면은 뭐 서대문이 됐던 가장 가까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저 용산을 기점으로 해서 가는 길 그러니까 저 산줄기 바로 밑에 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강을 끼고 있고 한양 도성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지명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도성과 물길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는 건데 그럼 조선시대도 이미 뭐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조운선이라든지 뭐 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병참들이 전부 다 용산에 도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었던 한강진에는 늘 관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가 늘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군량 군수 물자를 관리하던 군자감 그러니까 이제 경감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경감도 용산 일대의

0: 있었기 때문에 용산은 일찌감치 물류 기지인데 특히 어떤 군사와 관련된 또는 어떤 국가 운영과 관련된 기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그러네요. 그랬던 용산이 그럼 언제부터 군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한 걸까요?
0: 아무래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지가 한양 도성이라는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군대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군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기지만 고니시하고 가토의 부대가 용산 근처에 주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 일대가 이제 군사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데는 외국인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당시 한양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럼 한양 밖에라도 성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
1: 시장을.
0: 예, 이제 이걸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게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볼 땐 양화진은 한 블럭 넘어 있는 좀 먼 공간이에요.
1: 용산에 비해서.
0: 그렇죠. 그러니까 땡겨서 어디 쪽에다 계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냐면 용산에다가 계시를
1: 일본인들이
0: 만들어 달라고 예. 합니다.
1: 예.
0: 그러면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일본인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의 뒤쪽
1: 그러네요.
0: 으로
1: 네.
0: 올라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블럭이 이제 일본인들의 거주 블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1: 그런데 용산에 가장 먼저 들어온 외국 군대는 의외로 일본군이 아니었다면서요?
0: 네, 우리 근대 역사를 보면은 이제 너무 일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외교 군사적인 문제를 일본과 이제 빗대어서 위기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189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조금 더 위협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용산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부대도 임오군란 이후에 오장경이 이끌고 있었던 한 5천 명 정도의 부대가 서울 한 네다섯 군데에다가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1: 청나라 군대가.
0: 네. 네. 그런데 그중에 한 두 곳 정도가 지금의 용산 일대, 뭐 둔지미 이런 그다음에 남단.
1: 둔지미?
0: 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일대 영역하고 겹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일 전쟁 때는 아무래도 일본이 좀 공세적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1: 그렇죠.
0: 1894년에
1: 네.
0: 이때는 이제 일본군도 이 용산 만리동 공덕동 일대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은 일본으로 볼 때는 한반도도 중요하지만 뭐 리순이라든지 다른 곳에서의 전투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여기를 잠시 주둔하는 정도로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산이라는 곳을 일본인들이 특히 일본 군대가 중요한 장소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이런 과정 속에서 용산의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 운명을 바꾼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0: 바로 철도예요.
1: 철도가 깔리는군요.
0: 그렇죠.
1: 용산이 네, 철도가 깔렸어요.
0: 나중에 이제 지도를 서울 지도를 한번 펼쳐서 보면은 인천하고 지금의 그 서울역 정도 사실은 그때 이제 서대문역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지였으니까 지금의
1: 서대문?
0: 서대문 쪽, 광화문 서쪽 그쪽을 이제 좌로 쭉 이으면
1: 네.
0: 길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여의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1: 일직선으로 가려면.
0: 그렇죠.
1: 예.
0: 그렇게 여의도를 마포하고 여의도를 넣는니까 지금 마포대교를 지나는 게 인천하고 서울의 일직선입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여의도라는 섬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리를 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 살짝 우회해야 된다.
0: 우회해야 되는 부분들이
1: 예,
0: 있죠.
1: 예.
0: 그러니까 그때 그 경인철도를 어떻게 놓을까 하다가 일직선은 아니지만 오히려 한양 도성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노량진 용산에다가 철도를 놓자 즉 철교를 놓자라고 하면서
1: 네.
0: 여기 한강철교가 만들어져요.
1: 한강철교.
0: 그러면 이제 이 한강철교가 만들어지는 도착 지점에
1: 네.
0: 일종의 이제 그 종착역이 생기게 되는데
1: 네.
0: 처음에는 서대문역을 염두에 뒀지만 자연스럽게 서대문역은 너무 내륙에 치우쳐 있거든요.
1: 예.
0: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결국은 용산역이 거점이 되고 용산역을 거점으로 만드니까 나중에 이후에 만들어지는 철도들은 전부 다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용산을 기점으로.
1: 그렇구나.
0: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선,
1: 예.
0: 경의선 전부 다 용산 기점.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이 용산이라고 하는 곳이 물류를 넘어서서 근대 철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1: 한강철교 엄청 오래된 거네요. 진짜.
0: 1900년. 그래서 지금 한강철교를 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 하늘에서 찍은 항공사진을 보면 4개의 예. 철교가 지나고 있는데 네. 아직도 1900년에 만든 철교가 와. 쓰이고 있습니다.
1: 몰랐습니다.
0: 네, 이런 면에

0: 그래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순하게 한강이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인천, 나중에는 부산 또는 만주에서 오더라도 처음 만나는 곳이 용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 네.
0: 이런 과정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용산 일대가 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 외국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1: 네.
0: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1: 러일 전쟁?
0: 네.
1: 아, 그럼 이때부터 일본의 군사 기지가 들어서는 건가요?
0: 그렇죠. 앞에까지는 잠시 주둔하는 네.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 그러면 네. 러일 전쟁 때 이른바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일본에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의정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의정서에 따라서
1: 네.
0: 뭘 요구를 하냐면은 우리 대규모 군사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대규모 군사 기지를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1: 그런가요?
0: 용산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뭐 지으라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왜냐면 그 규모가
1: 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가?
0: 그 규모가 네. 거의 천만 제곱미터.
1: 아하.
0: 평형으로 치면은 300만 평.
1: 야, 크게도 요구했네.
0: 요구를 한 거죠.
1: 예, 예, 예,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대한제국 정부가 아무리 한일 의정서고 지금 뭐 그 수만의 일본군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1: 네.
0: 그 정도는 무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여기저기 뺐는데도 불구하고 한 115만 평 정도의 부지를 일본군이 쓰도록 만들어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났으면은 1905년에 끝났으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럼 군사기지 쓰다가 반환하면 되는데
1: 네.
0: 근데 일본으로 볼 때는 우리가 대한제국을 지켜주겠다. 우리 여기에다가 군사를 주둔시키겠다. 당시 표현으로는 주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1: 주차.
0: 그래서
1: 예.
0: 대한제국 그러니까 한국 주차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 네.
0: 이 주차군이 들어갈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그 기지를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1906년부터 기지 건설에 들어가서 1909년에 1차 공사를 마치고 1913년에 대략의 공사를 끝내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이제 군부대를 만드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러일 전쟁이 만주 놓고 싸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은 만주까지도 염두에 두는 군사 시설을 서울 한복판에 즉 용산에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서울 한복판 용산 그 넓은 공간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120년 가까이 못 들어갔다는 게 이때를 시작으로 봤기 때문에
0: 이제 이때부터를 보면은 거의 120년이 되는 거고요.
1: 그러네요.
0: 그다음에 기지가 완성된 것으로 보면은 한 113년 정도니까 그걸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쓴 신용산이라는 지역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0: 그렇죠. 여기에 뭐 둔지미, 그다음에 만초천, 그다음에 용산방 여러 지명들이 있었지만
1: 네.
0: 일본이 여기서 용산군 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 일대를 가리키는 원래 우리 지명 더하기 조금 더 넓은 뜻으로 이 일대를 가리켜서 용산이라고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령부를 조금 안쪽으로 옮겨서 짓거든요. 내륙 쪽 그 저기 남산 쪽으로.
1: 네.
0: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한강철교가 지나던 곳이 용산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용산이라고 자기네가 군사기지를 만든 거예요.
1: 원래는 용산이 아니었겠네요.
0: 그렇죠.
1: 애초에는.
0: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용산이 막 유명해진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 네.
0: 여기는 구용산이 되고 일본군 기지가 들어선 그 일대는 신용산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1: 네.
0: 앞에서 만들었던 이 한국 주차군 사령부 기지를 만들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1908년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산 한옥마을에 있었습니다.
1: 한옥마을 쪽이요?
0: 네. 그 한옥마을이 이제 그 조선군 사령부 주차군 사령부가 빠져나가고
1: 네.
0: 한참 뒤에 또 거기 국정원
1: 그렇죠.
0: 네, 네. 네. 남산 중앙정보부가 네. 들어가기도 했던
1: 예.
0: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거기 군 사령부도 있었거든요.
1: 예.
0: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 장소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군사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1: 네.
0: 1915년 이후부터는 주차군이 아니라 그냥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 군대를 가리키는 이름이 조선군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조선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게 우리 독립군이랑 뭐 이런 군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부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용산 뭐가 되냐면은 조선군 네.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두 개의 상주사단 가운데 19사단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자, 일본의 사단이 들어서게 된 용산인데요. 일제강점기 용산 기지는 단순히 조선을 통제하는 기지에 그친 게 아니었다. 이건
0: 그렇습니다.
1: 무슨 말씀인가요?
0: 예. 왜냐하면은 그 이 정도 사단을 두고 조선을 이제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주사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관동군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조선군은 일본 내각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군사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만주사변 같은데 같이 관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일본이 용이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든 것이 조선군인데 그 중에 이제 24단, 19사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1: 내륙
0: 거고요.
1: 내륙 침략의 어떤
0: 맞습니다.
1: 발판
0: 교두보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두 개의 사단이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언제든지 무력으로 진압당할 수 있다. 단순하게 경찰력이 아니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억제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 군의 어떤 감시라고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조선 사람들을 압박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 용산 일대 군대 또 조선 군의 상황들이 태평양 전쟁 때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네. 태평양 전쟁이 이제 급박하게 펼쳐지니까 일본은 용산에 있던 사단을 1942년에 뉴기니 전선으로 보내버립니다.
1: 아, 뉴기니로.
0: 네. 그리고 그 나남에 있던 사단은 나중에 필리핀과 미얀마 그 전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두 개 사단 정도가 더 창설이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 급하게 창설된 사단들이에요. 예. 그 사단들도 전부 다 태평양 전쟁 전선에 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용산군에서 일본군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1944년 이후에는 네. 여기가 징병된 한국 청년을 훈련시키는 장소 네. 또는 나중에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 이런 곳으로 쓰게 되면서 일종의 배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내내 용산은 그러니까 1905년 또는 건설을 시작했던 1908년 9년부터는 거의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리고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하지만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용산은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군 기지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무장 해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미 군정은 들어오는 당일 바로 일본 군들한테 대전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1: 대전으로요?
0: 네, 왜냐면 대전에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철수해라. 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라는 얘기는 결국 서울에 있었던 일본군이 모두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1: 네.
0: 미군이 그 장소를 그대로 접수를 해서 쓰는데 미 7사단이 이제 들어와서 용산에 있었던 일본군 기지를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지만 이제 1948년 9년 지나면서 미군들도 대부분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요 정도 분위기라면 용산이 비록 거의 한 50여 년 정도
1: 일본군
0: 기지였지만
1: 예.
0: 군사 기지였지만 민간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1: 기대가
0: 하던
1: 있었겠죠.
0: 참에
1: 예.
0: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1: 아, 그러면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0: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동아시아 전쟁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봤다가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방어체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군이 쓰던 이 용산 기지를
1: 네.
0: 정식 미군 기지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 예.
0: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 군사 동맹의 틀에서 용산은 미군의 핵심 군사시설. 그러니까 여러 곳에 캠프가 있지만 그 모든 곳을 아우르는 사령부, 미팔군 사령부는 어디에 있다? 미군에 있다.
1: 네.
0: 맞아, 용산에 있다.
1: 용산에 있다.
0: 이렇게 예. 되면서 또 그렇게 되니까 여전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이태원 쪽 지나가다가 청파동 쪽 지나가다가 딱 보면 저기 담장이 쭉 있고 여기는 약간 이국적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1: 그러네요.
0: 그런 예.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야, 그러니까 정말 한 110년 넘게 서울 한복판에 거의 이제 100만 평 가까운 외국군의 기지가 들어서 있었다는 게 뭐 세계 전체로 봐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패전국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큰 대규모 기지가 수도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서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가 시간 지나면서 뭔가 불편함 뭐 여러 가지 뭐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약간 그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0: 저 용산기지 다른 데로 철수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곧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네. 정치 쪽을 담당하는 정치인들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과 또 여러 가지 당위성 면에서 이제 이 용산 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역시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에 네. 용산 기지 일부를 반환을 합니다.
1: 아, 89년에?
0: 네. 89년에 반환을 하는데 네. 그 반환 부지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989년에 네. 용산기지 일부를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나오니까 아. 1990년에 일부 부지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1: 아, 89년부터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0: 우리 쪽에서의
1: 나왔어요?
0: 방침이 나오니까 미국은 그 다음에 일부 영역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예, 예. 그 반환에서 만들어졌을 때 서울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1: 그렇죠.
0: 굉장히 놀랐어요. 네. 우리 용산 갈 수 있는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만 갈 수 있대요. 네. 그럼에도 굉장히 크게 반가웠던 느낌이
1: 사건이네요.
0: 있었고 예. 사실은 그때 반환됐던 것들이 약간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1: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
0: 용산 가족공원.
1: 용산 가족공원?
0: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문화계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에 그대로 둘 것이냐.
1: 아 그렇죠. 조선총독부에 있었죠.
0: 네. 예. 그런데 이때 90년에 이 부지가 반환이 됐으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부지에 국립중앙박물관을
1: 들어선 거구나.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지에서도 이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이제 한미 간 기지 재배치 계획, 그러니까 이제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합의가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2008년까지 모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18년까지 이제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쪽의 요구뿐만 아니라 미군 측에서도 약간의 작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군은 이제 대북 억지력 이라는 것들이 컸다라고 하는데 예. 이 이후에는 동북아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서울 한복판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논의 속에서 미군 역시 이것을 수긍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2018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가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평택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넓게 비어 있는 공간. 미군 기지가 있던 공간을 앞에 조금은 이제 뭐 가족공원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박물관으로도 썼지만 이 넓은 곳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사실은 이제 2005년, 6년부터 본물일듯이 나오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가 민족공원을 만들자고 했으니까 네. 그럼 그 취지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네. 역사관, 박물관, 과학관 이런 거 짓자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있고
1: 예.
0: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니 공원이라고 했으면 민족 공원에 민족에다 방점을 찍지 말고
1: 예.
0: 공원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 특히 서울 사람들 녹지가 부족한데 여기를 녹지 숲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공원처럼 꾸며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굳이 여기를 채우려고 하느냐.
1: 아하.
0: 이런 상황이 여태까지 일반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여기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예. 주택이 들어설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1: 뜨거워졌죠.
0: 뜨거워졌고 용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1: 그렇죠.
0: 계기가 예. 되지 않았나
1: 생각해야 되는
0: 그런 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면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요구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용산 기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통의 시민들 그러니까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른다라는 게 1차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큰 규모의 땅이 반환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있고
1: 네.
0: 그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개인적으로 1990년 전후에 일제강점기의 흔적이라고 해서 각 도시에서 옛 건물들을 다 헐어버린 적이 있어요.
1: 아.
0: 그런데 그걸 조금 놔뒀으면 지금 네. 여러 가지 기념관, 역사관 또는 문화 공간으로 해서 네.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이기면서 동시에 근대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장소가 됐을 텐데 네. 그 역사

0: 유적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1: 그냥 다 치욕의 공간으로만
0: 치욕의 공간으로만 했으니까. 그러다가 아차 싶어갖고 그 이후에는 건물들을 다시 보존하면서 지금은 적절한 역사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일본군의 역사와 미군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일본군의 역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1: 그런가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안은 여러 가지 폭격당했고 네. 그다음에 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큰 규모의 군대가 주둔한 적이 없습니다.
1: 그렇겠네.
0: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군국주의 일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1945년 이후에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고 그럼 미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그 공간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뭐 헐거나 네. 아니면 다른 용도 그냥 그걸 별도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역사가 묻히는 상황이 그러네. 될 수가 있는 거죠.
1: 지금까지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길 못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그런 역사적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자, 조선시대 한강의 물류 거점에서 또 일본군 기지, 미군 기지까지 긴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는 공간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용산공원의 역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1: 용산에는 남영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남영역도 있고요. 남영은 말 그대로 남쪽의 군영, 남쪽에 있던 군부대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용산 일대에는 군사시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 지역에 훈련도감의 분영이 설치되면서 남영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데요. 조선군이 있던 용산에 훗날 청의 군대, 일본의 군대, 그리고 미국의 군대까지 주둔을 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면서도 어떤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너튜브에서 박광일 선생과 함께한 서울 지하철 시리즈를 찾아보시면 용산을 관통하는 1호선, 4호선, 6호선에 얽힌 역사 이야기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CBS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8: 등예시.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

0: 시즌이 콤비타죠.
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 헌화를 시작으로 엘리제궁 정상회담과 양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에 참석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4월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전투 수색부터 전투부대까지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이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21일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위원회가 겸임 상임위인 만큼 다른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시한은 오는 22일로 여야는 시한 전 청문회 개최를 위해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무소속 한도훈 의원은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주요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앞서 최 전 수석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다가 2021년 무렵 용산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이후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 양 씨를 우연히 만나느냐라며 재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 방어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전달보다 6.9포인트 하락한 86.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가 모두 하락하면서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그만큼 분양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8도, 습도는 41%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4: CBS
5: 복정역 세권 개발과

0: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우리의 일과 삶, 마음쓰기에 따라 달라진다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마음 챙김, 당신을 챙김이라는 제목으로 명상앱 마보의 대표 유정은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마음 챙김 명상을 권유하곤 하는데요. 마음 챙김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면 한적한 어느 공간에 앉아서 숨을 내쉬며 생각을 비우는 것을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 명상은 생각을 하지 않는 연습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진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방법 강연에서 찾아보시죠.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0: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나누어 보고 싶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인사나 그런 교육, 뭐 조직에 관련된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건 명상을 알기 전에 인사 조직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이 조직 인사 컨설턴트라는 직업은요, 다른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조직 구조나 문화, 업무 프로세스, 인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원급이어도 그 회사에 가면 뭐 과장이나 차장 부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보고는 임원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와 경력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을 많이 돌아다니게 됐고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8년 정도 일을 했는데 참 신기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 가든 다들 담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회사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사실요, 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열심히 문제를 진단하고 뭔가 해결하는 방안을 내서 조직 구조 바꾸고 인사제도 바꾸고 프로세스 바뀌어도 회사가 잘안 변해요. 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네. 저한테 한 가지 통찰을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어느 대기업의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을 때였는데, 그날은 이제 프로젝트 첫날이라 그 고객사의 부장님이 저희 컨설턴트와 거기 회사의 상무님을 모시고 뭐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자리였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고 인사나 나누는 자리니까 저희 다들 이렇게 긴장감 없이 웃으면서 앉아있는데, 그 부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한참 보고를 하려고 이제 보고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상무님이 팔짱을 끼면서 웃으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장님을 딱 보더니, 아, 자네 지금 이걸 보고라고 하는 건가? 아, 내가 이러니까 자네를 이렇게 챙기고 데리고 다니지. 자, 나와봐. 이제 내가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해가지고 지금 다들 약간 얼어서 저희 컨설턴트들은 긴장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고객사의 직원분들은 부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다 웃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무님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웃으시면서 듣고 있는데, 저는 그때 봤어요. 부장님도 웃고 있었는데, 정말 귀가 엄청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 상무님은요, 사실 분명 악의는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약간 자신의 유능함을 좀 뿜뿜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저희 컨설턴트들한테 우리 이렇게 친해. 이런 걸좀 알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몰랐던 거죠. 자기는 악의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그게 사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걸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면요.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영향력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문제가 더 궁금해져서 조직심리학 박사 과정에 진학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리의 무지의 영역을 줄이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구 논문도 찾고 리서치도 했는데, 사실 답은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명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디 뭐물 좋고 뭐 이렇게 산 좋은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아, 편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이완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물론 이것도 명상이 사실 아주 되게 좋은 효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네. 그럼 명상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할 이 명상은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네. 이 마음 챙김 명상의 진짜 효과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mindfulness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이 마음 챙김이라는 말의 뜻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명상이란 말은요,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넓은 의미로 멘탈 트레이닝, 정신 훈련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을 붙여서 얘기하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

정신훈련이에요. 어렵죠. 지금 다들 표정이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감이 안 오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명상은 경험의 영역이에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잠깐 실험을 하나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등을 살짝, 등받이에 등을 이렇게 기대시는 게 아니라 등을 살짝 세웁니다. 네, 두 발은 땅에 딱 붙여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의 긴장은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앉은 느낌에서, 아, 내가 바르게 앉아있구나라는 느낌이 중요해요. 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아봅니다. 네. 자, 그리고 깊이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나의 호흡의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길게 쉬거나 깊게 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을 몸에 어디로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코로 들어오는 바람, 나오는 바람,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느낌, 배가 부풀고 꺼지는 느낌, 그 어디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들숨이 시작되고, 들숨과 날숨 사이 잠깐의 멈춤, 그리고 날숨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내 호흡의 감각에 내 주의를 온전히 모아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며 여러분들이 계신 이 공간도 한번 바라봅니다. 아, 내가 이런 데와 있구나.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네. 자, 방금 전 우리 아주 짧은 명상이었지만 명상을 해봤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이렇게 눈 감고 정말 제가 계속 호흡의 감각을 느껴보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호흡의 감각만 느껴본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난 무념무상이었다,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떠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10중 8구 좀 졸으셨을 확률이 높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경험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을 감고 이렇게 호흡의 감각에 제가 주의를 모으라고 할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호흡.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약간 길어진다 싶으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다시 호흡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따 뭐 먹지? 그랬죠. 예. 네. 사실, 예. 네. 이렇게 호흡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할때 눈을 감자마자 여러분들은요, 몸의 감각들이 막 느껴져요. 어디가 막, 의자 딱딱하다, 불편하다, 덥다, 춥다, 긁고 싶다. 예. 혹은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이거 이따가 뭐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게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예. 마음챙김 명상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는 연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가지고는, 예, 내가 지금 몸에서 이런 감각이 있네,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 하면,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역시 나는 명상이랑 안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마음챙김 명상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게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뇌는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상태가 바로 21세기 뇌학자들이 밝힌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디폴트 모드는요, 뭐냐면 말 그대로 뇌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태? 예, 우리가 뇌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신기하게도 여기 보이시죠? 뇌 여기저기가 활성화됩니다. 예. 제가 이제 또 강의를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멍 때리는 거랑 명상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전멍 때리는 건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의 멍 때리는 게 바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인데요. 이 상태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예요. 뇌가 휴식을 취하는 상태. 사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을 통합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워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상태이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 챙긴 명상의 마보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마보의 트래픽이 제일 높은 요일과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들 누워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 내일 회사 가기 싫어. 내일 학교 가기 싫어. 내일 가면 내가 그 인간 또 봐야 돼. 마치 막장 드라마를 욕하며 보는 것처럼 우리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에 있을 때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계획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랑 마음 챙긴 명상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아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누워가지고는 아, 내가 지금 또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네. 아, 내가 지금 또 과거에 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의를 호흡의 감각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주의가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 아,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알아차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시면 이걸 아세요. 우리는 늘 생각의 강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의 강물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에 닫고는 해요. 근데 하지만 방금 전 여러분들이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의 강물에서 빠져나와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이제 이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고 있네. 아, 그러지 말고 이번 휴가 때 어디로 갈지 그런 기분 좋은 생각이나 하자. 바로 우리의 생각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음 챙긴 명상에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명상을 시작하고 머릿속에 마구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늘 맞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가만히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저는 그것이 저한테 명상이 주었던 가장 커다란 선물이었어요. 마음 챙긴 명상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음 챙긴 명상 선생님들 사이에서 자주 인용되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그래서 마음 챙긴 명상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알아차림이라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연습인 거예요. 제가 마부 명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명상 수업에 오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민이 있으시대요. 상사한테 한번 다른 팀원들 앞에서 깨지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상사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상사가 자기만 부르면 너무 긴장이 되더래요. 그리고 다른 이제 팀원들이 그 상사한테 자기가 깨지는 걸 본 다른 팀원들이 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회사 가는 게 매일 아침마다 너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혹시 그 상사는 본인한테만 그랬던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사실은 그 상사는 나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그냥 다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깨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자기 혼자 직원하고 뒤끝 없는 분들. 그렇죠? 근데 그걸 이분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분에겐 아, 이거 나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음 챙김 명상에 진짜 효과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현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건 내 잘못이야. 이건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라고 과거에 대한 후회에 붙잡혀 있으면 난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우울해지기 쉽죠. 혹은 반대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세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저 사람 잘못이야. 이건 내가 맞아. 또 이런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이제 우리는 남을 괴롭히는 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오늘부터 마음 챙김 명상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그 시작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안 가셔도 돼요. 네.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부의 자극에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율주행 모드 있죠, 차에. 그 자율주행 모드로 살아왔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인 생각들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습관에서 벗어나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알아차림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마음 챙김 명상이란 훈련을 통해.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 명상을 일상에서 시작하셔서 이 알아차림의 공간이 점점 넓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우리의 일과 삶, 마음쓰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마음 챙김, 당신을 챙김, 유정은 대표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느티나무 언덕이 부른 자기 성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른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슬기로운 게임 생활입니다. 류태경 게임물 전문 지도사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집집마다 아이들과 게임 때문에 전쟁이라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류태경 지도사 역시 게임 좋아하는 아이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게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알고 보니 문제는 게임이 아니라 이것이었다고 류태경 지도사는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놈의 게임이라면서 원수같이 여기던 부모님이 게임을 통해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찾아가는 게임 문화교실 게임물 리터러시 강사 류태경입니다. 게임 리터러시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게임을 바르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과 게임 때문에 전쟁이라는 분들 많으세요. 아이들이 게임을 싫어하게 만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수능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게 하고요. 대치동 보내서 점수로 평가하면 아이들이 게임을 딱 싫어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게 게임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로 게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PC방을 전전하는 아이를 잡으러 다니면서 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여자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PC방에서 아이를 잡아와서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아유, 아예 안 보이는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낫겠다. 그 당시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스마트폰에 번호가 오면 인증번호 좀 불러줘 하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이에게 갖다 바치는 등 참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답장캐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내심 철이 들었나 봐. 이제 정신 차렸어 하면서 좋아하는 반찬으로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이는데 입을 달짝달짝 대더라고요. 세상 제일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더니 게임기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거 사주면 PC방 안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던 제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한테는 왼수 같던 게임이 궁금해져서 관심을 갖다 보니 게임물 리터러시 강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믿고 끄고 싶었던 게임을 제가 직접 켜서 보여주면서 수업을 합니다. 반전이죠? 게임물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게임 사이에서 삼자회담이나 평화협정을 맺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놈의 게임만 없으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게임이 문제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 시대는 벌써 10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게임을 하라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권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게임은 전략적인 놀이면서 스펙이 되거든요. 단 게임을 슬기롭게 스마트하게 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먼저 제가 6년 동안 학교로 찾아가서 들은 아이들 마음을 들려드릴게요. 게임하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공부 스트레스가 풀려요.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데 게임 속에서라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엄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도 선생님처럼 게임을 같이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말 좀 해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들의 이런 걱정하는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모님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어른들과 탁 터놓고 이야기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처음 본 저와 짧은 두 시간이지만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게임 이야기를 하고 직접 게임을 하는 것에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걸 몰랐던 저는 그저 아이에게 몇 시까지만 해야 돼? 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면 대신 내가 원하는 거 해줄게 하면서 보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했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관심이었구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관심을 받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저도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죠. 부모님들이 무조건 막는 대신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는 게임에 대해서 아이와 터놓고 대화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게임 휴식 시간을 정하세요. 하지 마가 아니라 해도 돼. 그런데 휴식 시간을 지키면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죠? 공부도 잘하면서 적당히 즐기는 거죠. 적당한 게임이란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 결과예요. 즉 30분에서 1시간의 적당한 게임, 그 이상이 되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와 휴식을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자신을 컨트롤하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식 시간을 지키도록 우리 아이들과 협상을 해서 정하고 또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거 과연 지켜질까? 갸우뚱 하실 텐데요. 이 세 번째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등급에 맞는 게임 사용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아이들이 아니라 게임에 무지한 부모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초딩들은 호기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인 롤, GTA, 배틀그라운드 막 이런 걸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하면 정작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고딩들은 전체 이용가 게임인 브롤스타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다 보니 머리를 쓰지 않는 단순한 게임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게임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 요소로 폭력성, 공포, 선정성, 약물, 범죄 사행성, 언어의 부적절성 7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와 함께 게임을 하면 나이에 맞지 않는 등급의 게임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일반 영상물과 달라서 아무리 부모와 함께 한다고 해도 아이가 직접 게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 아이를 보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바뀌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요즘 무슨 게임 하고 있어? 그 게임 왜 해? 재밌어? 이렇게 대화부터 해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게임하는 것을 허용해 주되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아이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은 등급에 따라 지도도 하지 않으면서 게임에 대해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막는 그 사이에 아이들은 몰래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요. 공부도 열심히, 게임도 열심히, 나중에 취업 준비까지 미리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부터 게임 공부 하셔야 합니다. 게임 잘하는 법이 아니라 게임 콘텐츠 산업과 게임 관련 직업에 대해서 진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게임하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구나 득도 하게 되실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장래 희망은? 하고 물으면 페이커처럼 프로게이머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아이들 자신도 자신이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지만 모두 손흥민, 이강인처럼 될 수 없는 것처럼요. 페이커처럼 되기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왜 프로게이머가 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 놓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 프로게이머라고 생각하고 게임과 관련된 직업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찾아가는 게임 문화 교실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진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매우 뜨거워요. 프로게이머, 게임 제작자 정도로만 알고 있던 아이들에게 게임과 관련된 직업군인 PD, AD와 같은 디렉터급이 있고 PM도 있다. 보통 핵심 직군이라고 하는 기획자,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아티스트가 있고 그 외에 QA, GM, CS라 불리는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앞으로 e스포츠 관련 직업군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다양해질 거라고 알려주면 와, 게임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게임이 공부가 하고 싶은 동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며 노력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는 정말 다양한데요. 실제 게임 생산에는 인문학, 경영학, 공학, 심리학, 시각 디자인, 미술, 음악 등 여러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게임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콘텐츠이고 그래서 영화 다음으로 종합예술이라고 불리죠. 이걸 알면 아이들이 공부해야겠다는 걸 확 받아들여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게임에 종사하는 이들을 요즘 유행하는 또 다른 말로 융복합적 인재라고 하지요. 부모가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게임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줄 알았더라면 아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게임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부모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Z세대, 알파세대의 자녀

둔 요즘 부모님들은 나름 게임을 즐기면서 지냈던 세대라서 게임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렇게 게임으로 속 썩이던 제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PC방으로 잡으러 다닐 리야 이제는 없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게임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게임은 잠깐 스트레스 푸는 정도로만 즐기는 거죠. 당연히 게임 때문에 자녀와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즐겁게, 신나게, 보람도 느끼면서 일하는 게 모든 부모님의 바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안에 가능성은 보지 않고 무조건 맡기만 하시는지요? 이제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모 자신이 먼저 바뀌면 어떨까요? 관심의 방향부터 돌려주세요. 게임 시간이 너무 길다면 우울감이나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또 공부를 회피하는 다른 이유는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게임 콘텐츠 산업에서 일하는 융합 인재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어떤 공부와 지원이 필요한지 이왕 아이와 함께 소매 걷어붙이고 게임 공부 제대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모가 제대로 게임 공부하면 가정에는 평화가 오고요. 우리 아이의 눈빛은 살아날 겁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게임 생활을 지도하는 게이머 리터러시 강사 류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우리의 일과 삶, 마음쓰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마음 챙김, 당신을 챙김, 유정은 대표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슬기로운 게임 생활, 류태경 게임물 전문 지도사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시에어가 부른 빌리브까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메카노가 부른 히오 델라 루나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 헌화를 시작으로 엘리제궁 정상회담과 양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에 참석합니다. 이번 방문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4월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전투 수색부터 전투부대까지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찰청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약업체의 청탁을 받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같은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상임위 배치 등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관련해 발언과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진숙 의원의 징계, 제명, 고발과 관련 수사, 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 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이준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겨냥해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오늘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제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 서장실, 형사과, 실종팀, 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스템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점검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상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청년 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되면서 수혜 범위가 넓어집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는데 법령 정비를 통해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비만 치료제를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는 4,619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약 3.9배로 급증한 것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6.4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십자가 조각가 우예본 작가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게 뭡니까? 전두상에 오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얼굴에 완전 콧물 눈물 마스크팩 했듯이 막 그 정도로 저 혼자서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주님과 너 언니 주님을 영접했는 거야. 주님의 언니를 만나줬는 거야. 언니 진짜 이제 이때부터 주님의 주님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언니 이제 집중해서 언니 주님을 들여다봐야 돼. 주님을 느껴야 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날만큼은 제가 진짜 눈물 너무 흘리가 나 눈동자가 없는 줄 알고 놀래가 이거 눈은 만져보고 눈물이 저는 이만큼 굵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경험해봐서 지금도 얘기하면은 금방 지금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느껴져요.
2: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어떤 회개가 나오던가요?
1: 제가요 정말 그나 이때까지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살아왔는 게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만큼 착한 사람은 좀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가 그것도 이렇게 방에서 회개를 안 되고요. 꼭 앞에 베란다에 너무 추운데 거기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했던 하나하나의 일들이 너무 다 해결거린 거예요.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잘했다 하는 게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큰 죄를 졌는 거예요.
2: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떠올랐어요?
1: 제가 가장 많이 이게 해결했는 거는 이게 돈이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계약서를 내가 취득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수단 방법도 안 가리고 그래서 룸사롱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2: 작가님 여성분인데 가서 직접 접대하고 그랬어요?
1: 네네. 그 일본 바이, 저희들은 바이어들. 일본에만 수출만 했으니까.
2: 아, 그 케미컬 하실 때?
1: 네네. 그렇게 일본 바이어들 오면은 이게 평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막 300만원, 400만원 나오니까 그러면은 만원 이런 거를 뭐 다발씩 그때는 이렇게 뭐 내가 술을 마시니까 계산할 적이 힘들잖아요. 그럼 다발로 딱딱 하면 알잖아요. 이게 다 룸사랑이 데리고 가갖고
2: 보통 남성들이 그런 거 하지 않나요?
3: 그러니까
2: 그렇죠. 누구 뭐 남편분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분이 없었어요?
1: 그러면은 이제 2차는 이제 우리 이사급들을 하고 저는 1차만 계약서 책 어떤 방법이든지
2: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
1: 돼요. 계약서만 도장 찍으면은 술을 내가 폭탄주 40잔까지 마셔도 계약서가 안 나올 때 있어요.
4: 네.
1: 그러면은
2: 아 이거 술을 먹여서 이걸 사인을 받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2: 약간 우리식 방법이죠.
4: 네네. 네.
1: 근데 그게 방법이 정말로 되는 게요.
2: 아, 돼요? 네. 돼요?
1: 술의 위력이. 이게 제품에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다 알고 오니까.
2: 아, 그렇죠.
1: 알고 오고 조금 얘들이 우월하다. 조금 우월하다. 엄청 우수한 게 아니라 우월하다. 그

0: 정도만 알고 오니까 얼만큼 자기들한테 접대를 마음에 딱 맞게 해주느냐.
1: 아, 그러니까 접대를 아예 받을 생각을 하고 오는군요.
0: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하면은 걔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이미 내가 파악을 하잖아요.
1: 뭘 좋아하는데?
0: 걔들은 제가 이게 재주를 잘해요. 손재주가 있어요.
1: 아, 뭐 이거 재주요?
0: 네, 잘해.

0: 세 번 하고 전체 다 원샷 하고 네. 또 두 번째 하고 또 전체 하고
1: 이런. 40잔을 드신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러면 제가 낮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됩니다. 뭘 먹으면 안 돼.
1: 아, 그 빈속에 속.
0: 먹으면은
1: 예. 안 들어가죠.
0: 안 들어가죠.
2: 더룩하지.
0: 하지도 못하죠. 맥주가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요.
1: 아, 보통 그런 거 담당하는 게 남자들이 있을 텐데.
0: 근데 야. 그 바이어는 저랑 좀 오래 해놓으니까 내 알면은 아예 그 자기들 뭐 양쪽에 여자들 다 데리고 하면은 나는 그냥 있는데도 예. 내가 양쪽에 안 앉으면 또 안 한다 그래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막 앉으면 아 괜찮으니까 그냥 네. 가만히 있으면 돼. 네. 네. 그거 다 해갖고 서명날인 딱 해갖고 왔습니다.
1: 거기서 다 왔다.
0: 네. 그러면은 얼마나 정신력이 무섭냐면 네. 그거 딱 받는 동시에 네.
2: 기절.
0: 정말 기절할 만큼 힘드는 거.
1: 긴장이 풀리니까.
0: 네. 긴장이 풀리고 빨리 이제 나와갖고 네, 얼른 마담한테 계산해주고는 저는 호텔에서 잤어요. 그럼 뒷날에 이제 내려갔을 때 비행기 타고 그 정도로 그런 게 해결 다 해결거린 거야. 일일이 다. 그 차라리 제가 진짜 고백했어요. 지금 제가 예. 이전에 했던 일 한 가지를 적었으면은 예. 해결거리 한 가지라도 줄었을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주님 믿으니까 이 그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중심이 되자 뭐가 기준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우예본으로 바꿨습니다.
1: 예. 무슨 뜻이에요?
0: 이게 예수님을 본받자. 내가 아. 본을 받을 게 예.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 네네. 네.
0: 그게 주님을 딱 영접하니까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본받아야지.
1: 예.
0: 뭘 본받느냐.
1: 예.
0: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자. 근데 참 성씨가 좋은 게
1: 예.
0: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야, 우가가 대빵이다. 왜요? 예.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받자 성까지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고 예. 그래서 제 이름 지금만 지금도 우예분 하면은 도리어 내가 막 두근거려요.
1: 아, 우리 기독교에는 저처럼 주씨가 최고입니다.
3: 그지
1: 아,
3: 주사랑 뭐든
1: 주영랑
0: 아, 그렇죠.
3: 주씨가 뭐
2: 주예분도 뭐 다 맞죠. 네.
1: 그러면 이제 살아오신 인생의 그때 그 시기까지 인생의 네. 절반을 정말 성공만을 위해서 쫓아 사시다가
0: 네.
1: 남은 인생은 이제 주님을 쫓기로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그 십자가를 만드시는 조각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0: 정말 있다가 없는 그 비극은
1: 네.
0: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 있다가 없는 거.
1: 예.
0: 그리고 저는 주님만 믿으면은.
1: 예.
0: 아, 주님 이제 다 내가 해결을 다 시켰으니까
1: 아, 다시 채워주시리라.
0: 일어난 일을 네. 최고로 네. 사업가로 만들어줄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1: 예, 예, 예. 맞아요. 그런 분들
0: 돈에 이제
1: 네네.
0: 근데 정말 처음에는 뭐 만 원짜리 몇 개 있었는데 그 다음 저 5천 원을 내려가고요.
1: 예.
0: 천 원짜리를 내려가고요.
1: 예.
0: 그 다음 잔돈 쪽으로 아, 그 정도로 그 다음 잔돈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1: 예, 예.
0: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예를 들려면은 누가 막 사업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1: 네.
0: 꽃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예. 다시 사업하자.
1: 맞아요, 맞아요.
0: 이만큼 돈 줄게.
1: 맞아요, 맞아요.
0: 투자를 할게. 그건 난 그래서 진짜 사단에서 속아갖고 저 두바이까지 가갖고
1: 예.
0: 막 황사에서도 만내고
1: 예.
0: 막 그 7성급 호텔 그때 막 오픈했을 때 거기도 자보고요.
1: 예.
0: 그랬어요. 근데 나는 주님이 그렇게 딱 맞고 있는 줄 몰랐어요.
1: 예.
0: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다 됐다 싶으면은
1: 맞아요, 맞아요.
0: 두바이에서는 뒷날 딱 만나면 인사할라 이러고 끝인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자기들은
1: 안 한다.
0: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실컷 자기들은 저 때도 다 받고 해놓고는.
1: 어, 어제까지 하기로 했다가
0: 네.
1: 다음날 번복을 해요.
0: 네.
1: 와.
0: 그래서 아,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래가는 안 된다. 나 이제 주님 뜻이 아니라 하니까 사업 오늘부터 딱 그만. 근데 신기하죠. 투자를 받았으면 내가 그만한다 해서 그만 안 돼요. 내가 네, 고소를 한다든지
1: 그렇죠, 그렇죠.
0: 앞자까지 붙잡고 간다든지 이랬는데 딱 했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어떤 것도 뇌를 안 건들더라고요.
1: 예.
0: 고소하는 사람도 없고
1: 예.
0: 어떻게 협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이래 내가 뭘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1: 예, 예.
0: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1: 예, 예.
0: 내가 울고 불고 막 그렇게

0: 이렇게 해결하고 이래 했지만 왜 뇌를 해결을 왜 이런 걸 왜 시키는지 왜 뇌를 이러는지 이런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동이 아 내가 내 부모가 뇌를 낳았을 때에 내가 커보니까 아 엄마가 저런 데 알듯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가 내가 알아야 뭐를 내가 뭘 하든지 그러면 내가 뭔가가 주님의 음성이 뭐 들릴 거 아니겠냐.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성경 필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때부터 서기 시작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왜 사람을 이만큼 죽게 하고 왜 살게 하고 어떻게 넘어가고 그 다음 내 아들을 왜 이렇게 보내갖고 부활시켜 하나님 성전시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왜 했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서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식탁에 책상이 없어서 식탁에서 앉아서 섰는데 거기서 밥 먹고 치우고 거기서 쓰고 화장실 가고 거기서 자고 그 평균 아마 저는 몇 시간 잤는지 잘 모르는데 뭐 선호사님은 뭐 서너 시간 자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제가 시작을 8월 달 했는데 뭐 거의 12월 뭐 24일 그때 끝났다. 어머나 소나무 썩은 가지가 옆에 있는데 주님이 정말로 진짜 입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갈 만큼 환하게 웃으신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1: 나무를 통해서 보셨어요?
0: 네, 요만한 나뭇가지가 썩은 나뭇가지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얼른 제가 동생 보고 야 우리 이 보따리에다가 이런 나뭇가지만 줍자. 그게 알고 보니까 소나무 간소리더라고요. 소나무 간소리 소나무가 다 썩어버리고 안에 노란 기름 덩어리만 남잖아요. 그게 기름 덩어리가 햇빛 바닷가에 까맣게 되잖아요. 까맣게 되는 게 산에 마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날쑥날쑥 크고 좁고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걸 주워갖고 이제 십자가 만드는 시작이 됐죠.
1: 아 그걸 가지고 붙여서
0: 그거 보세요. 까만 이런 나무 쪽을 갖고 왔는데 카트칼리가 딱 건들면 하면 노랗게 호박수처럼 보석이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이런 주님 저런 주님 하면은 어떻게 주님 오늘은 주님이 진짜로 옆구리 굽히었고 이렇게 깔깔 웃으시네요. 오늘은 주님 날 보고 까꿍하시네요. 까꿍은 멀리서 까꿍 안 하잖아요. 가까이서 애들 커서 이쁘면 까꿍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까꿍해 주시는 주님. 옆구리 이렇게 해서 배꼽을 차붙고 웃으시는 주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보면서 그때는 요거만한 십자가 목걸이 한 요 정도 크기밖에 못했어요.
1: 근데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을 때죠.
0: 네,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너무 어렵다는 말을 이제 주님 막 그랬어요. 주님한테 주님 이제 어렵다는 얘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한다고. 아무리 어렵고 돈 좀 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안 주시니까 주님 나 지금부터 돈 달라는 기도는 안 할게요. 제가 이제.
1: 근데 십자가 만들려면 이렇게 뭐 도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0: 십자가 도구는 많이 필요한데 그때는 돈이 너무 없어서 그 간솔까지 주워오면은 카트칼로가 깎았어요. 예, 연필 깎는
1: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거야.
0: 그 카트칼로 깎고 이렇게 깎는데 여기가 너무 많이 베이시는 거예요. 그게 피가 나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바깥에 가서 빨간 페인팅이 되는 장갑이 막 버려놨는 게 많아요. 워낙에 잘 살아서 그 전도사님 그거 다 주워갖고 그걸 삶으면은 페인팅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냥 막 손으로 씻어갖고 여기 손가락만 다 잘라주면은 저는 빨간 걸 여기 한 다섯 개씩 해갖고 테이프로 감아갖고 손가락이 이마에 되겠죠. 그럼 고개 나뭇가지 제가 카트칼로 깎고 다 깎았어요. 이 정도 되는 것도 다 카트칼로 다 깎았고. 근데 그때는 카트칼 살 돈이 없어서 그 다이소에 가면은 칼날 10개에 그때 당시에 1,000원씩 했어요.

0: 그러면은 그 카트칼 칼날 10개 사가도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펼쳐놓고 이걸, 아, 이거 좀 빨리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맞긴 하는데 삼겹살이 뜨기라고 엄청 빨리 이렇게 이빨이 다 나가는 거예요.
1: 예, 그렇죠.
0: 그런데 주님은 참 신기할 정도로 그 다음 뭔 진짜 카타클 더 이렇게 그 1,000원짜리가 아니라 3,500원짜리 살 수 있게끔 해주시고
1: 예.
0: 35,000원짜리 칼도 사게끔 해주시고
1: 예.
0: 아, 주님 참 신기하죠. 하나님 은혜가
1: 예.
0: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이 한량은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은 전 못합니다.
1: 그때도 이렇게 썩은 나무들을 주워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도 좋은 나무를 구할 수도 있는데
0: 네.
1: 썩은 나무를 구해서 작품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썩은 나무는
1: 네.
0: 나무는 정말 죽어야만이 서임을 받아요.
1: 아.
0: 네. 썩은 나무가 주로 기름 덩어리입니다.
1: 예.
0: 네. 이게 빨리 썩어야 되는 부분들은 다 이게 벌레들이 먹습니다.
1: 네.
0: 다 먹고 진짜 벌레들이 안 먹는 거는 나무 기름 덩어리를 안 먹어요.
2: 오.
0: 그러면 이 기름 덩어리만이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썩은 나무를 선택해서 오늘 새롭게 하셔서
1: 예.
0: 이 나무도 참죽나무인데
1: 예.
0: 썩은 거는 이미 벌써 자기 후손들을 줄 걸음으로 다 가고
1: 예.
0: 저 부분 나무 존재를 알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1: 네.
0: 그때 썩은 나무 색은 정말 죽음 그 자체의 검정색이라서 근데 카트칼 한번 살짝 했는데도 안에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노란 금 같은 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주님 이렇군요. 아 저를 이렇게 만지시는군요. 나의 모습이 이토록 썩고 아무 보잘것 없고 뗄감보다도 못 쓰는 저 야산에 버려진 나무인데 아 주님 손길 한번 가니까 대를 이렇게 보석까지 쓰시네요. 이렇게 귀한 존재네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 게 주님 도구로 사용하시되 저를 가장 편한 도구로 사용하소서. 어디에 불러도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를 만들어 주시고요. 유한된 인생에서 제가 정말 성실하게 주님 제가 시간을 아낄게요. 처음 알았습니다.
1: 우리 작가님 끝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 예수를 믿게 되면서 새롭게 바뀐 나의 삶이 손가락 하나로 변화가 됐다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0: 네.
1: 어떤 의미일까요?
0: 저 정말 제가 주님 저한테 몸둘 바를 모르는 게
1: 네.
0: 주님 영접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손가락 하나 꺾고 다 했어요. 다 명령이고
1: 아.
0: 내가 안 하고 지시하고
1: 네.
0: 그럴 수 없이 교만하고 나는 유다보다도 100배 더 정말 이게 내가 이만큼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일까 회개해도 내 이름만 올려도 막 토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주님 믿고부터는 제가 아, 이 손가락부터 잘라지더라고요. 손에 딱 쥐고는 한 번도 누구에게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이런 마음이지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걸 제가 오니까 그냥 어떤 것도 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그냥 겸손해지고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특히 주님을 믿는 자 그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0: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들여다봐요 가까이. 아, 왜요? 어떻게 하면 진짜 이게 엄마 몇 때부터 그렇게 믿어져요? 막 이렇게 그만큼 귀한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어떻게 내가 내밀겠어요. 그냥 손가락이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만 덩어리 지심하는 이 손가락 자르게 없어지게 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살죠.
1: 예. 앞으로도 그 고백으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또 감동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한순간

0: 허투루 쓰시지 않는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고 예. 이렇게 작가님께서 본인이 살아온 그 삶을 교재 삼아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저 역시도 제가 살아온 삶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네.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1: 네, 아, 네. 정봉규 선수 어떠셨어요?
2: 아니요. 우리 작가님이 마지막에 손가락을 주님이 난 이걸 참 이것 때문에 지시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 시간을 마지막에 그 손가락으로 주님을 만들고 네. 그 주님을 형상화하는 그 작품을 만드는 손가락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게 아닐까? 내 단점을 내 장점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작가님을 통해서 오늘 좀 배웠던 그래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다른 미술 작품에서 느낄 수 없었는데 오늘 작가님의 저 귀하신 십자가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저 나무 안에 작가님께서 그동안 흘리셨을 많은 눈물, 또 미술 학원을 통해서 수많은 또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부를 누렸지만 어떤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됐던 그 많은 시간의 눈물과 상처들이 저 작품 안에 다 그대로 물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저 형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똑같은 괴로움으로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이제 품고 그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우리 작가님을 저희도 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7: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가 끝날 때쯤에 해설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심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역대 월드컵 경기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전에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후반 종료 10여 분을 남겨두고 터진 골이 전체 골의 약 3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체력 저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있는 팀은 이제 다 이겼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에 지는 팀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싶은 마음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골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뿐 아니라 다 이루어놓고 마지막에 방심하고 실수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발사가 되고 73초 후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사건입니다. 폭발 원인은 로켓 추진체에 있었던 15센트짜리 오링이라고 불리는 고무 패킹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오링 연구자는 발사 전에 날씨 때문에 링이 제 역할을 못할 것 같다고 발사를 늦춰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는 모든 것의 준비를 다 끝냈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늦출 수 없다고 그냥 진행을 했다가 참사

0: 일어난 것입니다. 1950년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열두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놀라운 순종까지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준비를 끝낸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낯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내 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적들의 편으로 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하나님의 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겠다는 의지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이 태도가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지막 태도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2: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요즘에 사람들의 인사법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면 바빠 죽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바빠서 목숨을 잃게 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병사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했던 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32명의 왕들과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한 것은 은과 금과 아내와 자식들이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택하사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시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군대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아합은 정말 작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아람 연합군을 대패시킵니다. 이듬해 아람이 여호와는 산들의 신이시오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며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번의 승리는 아합의 실력과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벤하닷이 목숨을 구걸하자 아합은 그를 형제라 부르며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넘기신 사람을 이 아합이 풀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후의 일입니다. 한 선지자가 붕대로 눈을 감싸고 부상병의 모습으로 길가에서 아합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잃어버린 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상관에게 한 포로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상관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라. 잃어버리면 네 목숨으로 갚거나 은 한 달란트로 갚아야 하리라. 그 순간부터 이 병사가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포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 그만 그 포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병사가 왕 앞에 나와 보고합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보는 동안에 그가 사라졌나이다. 아합은 판결을 내립니다. 네가 그대로 당해야 한다. 네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이야기는 아합의 양심을 찌르기 위하여 선지자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아람 왕을 놓아준 것은 다름 아닌 이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붕대를 풀고 변장을 벗었습니다. 그제야 아합은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예언자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다.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아합은 이 경고를 듣고 마음이 심히 무거운 채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아람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아합은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임무를 맡았는데 그 임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사는 이일저일 하는 동안에 포로가 없어져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가장 우스운 것 가운데 가장 우스운 것은 바쁘게 사는 것이다. 바쁜 사람은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빛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만 다릅니다. 사람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병사는 자신의 잘못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없어졌나이다. 그는 포로가 사라졌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지 않는 시간은 없어졌습니다.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가장 두려운 것은 인생의 끝에 서서 왕께 이처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일을 보는 동안 없어졌나이다.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내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내 젊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비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바빴다는 것 말고는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애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병사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1972년 12월 29일 이스턴 항공 401편이 마이애미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랜딩 기어 표시등 하나가 꺼진 것을 조종사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구 하나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들은 이 자동 고도 조종 장치가 풀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고도를 잃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실의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몇 분 뒤에 여객기는 습지에 추락했고 비행기에 탄 전원이 다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구는 몇천 원짜리 전구에 불과했으며 랜딩 기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빴습니다. 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맡겨진 일이 아닌 것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병사가 받은 의무는 포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세상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학업을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을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책상, 같은 일터, 같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도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에녹은 사람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는 그의 삶을 요약해서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의 신앙은 그 일상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 사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 책을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요, 그의 경건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에녹은 에녹이고 저는 저입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9시에 퇴근합니다. 돌아오면 아이들 살펴야 하고 주말이 되면 병원에 계신 부모님 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기는 잠들기 전까지 울립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가 그의 첫 아들을 낳은 후였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된 후였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300년을 더 살며 자식을 낳았습니다. 해마다 먹여야 할 입은 늘고 입혀야 할 사람들은 많아졌으며 그가 건설해야 할 가족들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속에서 동행하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밭을 갈고 가족을 건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에게 동행은 한 번 하고 그치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는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오늘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의 병사도 이리저리 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병사에게 맡겨진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왜 그가 맡은 일에 힘쓰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에게 그런 일들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병사가 이일저일 보았던 그 일들은 그 누가 그에게 맡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결정한 일들이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을지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관이 맡긴 것보다 자기 일을 앞세운 것, 그것이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바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 어느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넘쳐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바빴으며 그는 평생 부지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 거대한 창고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어리석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했으며 자신에 대하여 부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살았으니 그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겼습니다. 그가 눈을 감을 때 그렇게 돈을 모은 그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가 떠날 때 그의 재산은 그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두 가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의 장례식장에 화환이 몇 개 더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속자들 사이에 다툼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호주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여러 해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의 말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책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라는 책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까요? 더 큰 집에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까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후회했던 것 두 번째,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 것을 이었습니다. 평생 바빴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는 신앙을 말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없는 병상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나를 비추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그림자만을 쫓았으며 티끌만을 모았으며 그마저 바람이 분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은 후회 없는 삶을 산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는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으뜸가는 총리가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살림이 그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왕보다 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바쁘기로 치면 다니엘보다 더 바빴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의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도 총리가 된 후에도 그는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라 일 버리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세 번 수많은 문서들로 가득한 책상 위에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병사와 다니엘, 그들의 공통점은 매우 바빴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쉬다가 네 몫을 누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가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핵심 요절은 단 한 문장입니다. 이 사람을 지키라. 이 사람을 지키라.

0: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어버린 이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가정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만났던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보고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SNS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물건 하나 없이 말끔하게 잘 정리된 집들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 나도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볼까 싶은데요.

현명한 미니멀리스트는 무조건 물건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리의 목적은 무조건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지혜겠죠. 이 밤에는 물건도 마음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고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남겨보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줄라이 프로젝트 나눔의 미학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친숙한 목소리들이 많이 등장하시죠. 이석훈 씨, 김수진, 또 예성, 송정미, 그리고 박승화 씨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0695님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간소한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쁘고 아름다운 것보다 복잡하지 않게 정리된 모습을 추구하게 됩니다. 비슷한 마음들이신 것 같죠? 자, 오늘은 내면에 복잡한 너무 많이 이것저것 쌓여 있어서 도대체 내 마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내 감정에 이런 정리정돈도 찌꺼기 같은 것들은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용기도 주십사 기도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네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옛날 한 7,80년대 그 처음 대학가요제니 뭐 강변가요제니 이런 거 생겼을 때 그때 노래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홍승록의 마음이 가난한 자 전해드렸는데 이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 어떻게를 생각했거든요. 나 어떻게 이 노래랑 뭔가 느낌이 그 풋풋한 약간 대학생 청년들이 부르는 것 같은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가난한 자였고요. 창문 닫기 창문에 찬양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재용님 어제 미국 휴일이어서 좋았는데 오늘은 출근하고 있어요. 한국은 밤 10시 이제 19분이 막 됐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맞아요. 휴일이라고 사연을 주신 분들 좀 많이 계셨었죠. 오랜만에 은영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정겹네요. 은하수 구슬옥님. 저도 이렇게 이름 불러드릴 수 있어서 참 정겹고 좋네요. 고맙습니다. 8183님께서 은영님 동생 백내장 오늘 왼쪽 했고 내일은 오른쪽 마저 다 하게 되는데 끝까지 잘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영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시며 은혜 아니면 듣고 싶다고 써주셨어요. 이 곡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약간 성가풍의 찬양이거든요. 함께 보시고요. 그 전에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노래하는 찬양이죠. 마음이 지쳐서 오늘 최명자 씨의 음성으로 먼저 전해드리려고 해요. 창수님 신청곡 가운데는 나의 갈길다 가도록 한웅재의 찬양. 자, 그리고 0491님,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쁘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어요. 손주가 수족구에 옮아서 내일은 이제 집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주말에는 조카 결혼식이 대전에서 있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캠프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많이 힘들고 바쁜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고, 주말에 대전도 잘 다녀오셨다고, 행복한 결혼식도 참여하신 거네요.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 찾아두고 있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남겨주셨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는 오늘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들어봤고요. 한웅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죠. 오늘은 최명자 마음이 지쳐서 첫 소절을 제목으로 삼아서 같은 찬양이지만 오늘은 함께 보셨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러브레터님께서 우리 목장 목자님 네 쌍둥이 손녀딸이 태어난 지 70일 정도 됐는데 뇌출혈로 인해서 인큐베이터와 수술 또 치료로 힘든 시간 보냈는데 오늘은 최종 수술이 있었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합심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뜨거운 기도를 함께 했는데 수술도 잘 되고 호흡도 빨리 돌아와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라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목자님께 전화가 왔어요. 추석 전에 기다리는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해서 감사하고 뿌듯한 하루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아프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래도 쌍둥이 손녀딸 추석 전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소식인 것 같아요. 유은우 님께서 어제 이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출석 체크해 주고 계신데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진맘 님께서 라이프로드 싱어즈 홍콩에서 살 때 섬기던 교회에서 출발한 찬양단인데 이렇게 들으니 반갑네요 하셨고 마하나임 님께서는 티끌 같은 믿음 조금씩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써주셔서 박종호 찬양 전해드립니다. 또 똥찌에 님께서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랫동안 장롱 한쪽에 쌓여있던 찬양 테이프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용돈으로 사모았던 보물 같은 테이프들.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카세트 플레이어로 듣고 또 들으며 학창시절에 수많은 고민의 밤을 함께 보냈었죠. 이제는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나 플레이어가 전혀 없다 보니 자리를 차지한 상자들을 보며 고민 끝에 결국 버리기로. 쓰레기 봉투 하나씩 담는데 괜히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 짠해지더라고요. 비록 아끼던 물건들은 손을 떠났지만 그 시절 순수했던 신앙만큼은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시절 최고는 소리엘이었죠. 자, 소리엘 손 들어주세요. 소리엘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옹기장이 뭐 두란노 경배와 찬양 송정미 네 최인영 목사님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찬양 선교단 빼놓을 수 없죠. 자, 여러분들의 그때 그 시절 젊은 날에 나의 질풍노도를 함께 달려주었던 귀한 찬양들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 곡이었어요 하고 보내주시면 마음속 보물창고에서 찬양을 꺼내오듯이 오늘은 그렇게 추억의 찬양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말이죠. 박종호 너는 내 것이라 소리엘 낮은 자의 하나님

별사탕님께서 저도 소리의 찬양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네요 하셨어요. 주니비님 맞아요. 다윗과 요나단 친구의 고백 쓴잔 사랑의 손길 써주셨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께서는 좋은 씨앗 맞아요. 그때는 또 이렇게 선물을 참 많이 했었잖아요. 테이프라든지 테이프도 한 곡 한 곡 녹음 따로 해서 선물하기도 하고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또 게임 이런 거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추억의 찬양들도 2부에서 열심히 전해드릴 거고요. 제키리님께는 피아워십이 뭐 추억은 아니지만 가장 사랑하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 듣고 싶어 하셨는데 1부 끝곡으로 함께하고 2부에서 계속해서 사연 나눌게요.

0: CBS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교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2026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가 오늘 서울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남북교회가 처음으로 만나 화해를 논의했던 1986년 스위스 글리온회의 4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제리 필레이 WCC 총무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교회가 생명과 화해의 표지가 돼야 한다며 용기 있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13일 주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 분쟁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군축과 비핵화, 구조적 폭력 문제를 짚어보고 국제적 공동행동을 담은 2026 평화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오늘 정부의 세법 시행령 재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회 법학회 회장 서헌재 교수는 한국교회의 선교는 해외 협력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분명히 있다며 시행령 적용의 잠정 유예와 종교계와 정부 간 대화협의체 가동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정부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세법 시행령 재개정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사명인 해외선교가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이름에도 정부가 사전협의나

0: 웅청회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 미션이 최근 이주민 코디 감사장 수여식과 차세대 코디 임명식을 열고 전국 이주민 사역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시안 미션은 지난 4년간 현장을 섬긴 이주민 코디 8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국내 지역과 국가별 이주민 사역을 연결할 차세대 코디 18명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이상준 아시안 미션 대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셨듯 이주민의 진정한 친구가 돼 함께 걸어가야 한다며 이번 임명식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영적 동역자가 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미션은 이주민을 제자와 리더로 세워 본국과 열방으로 파송하는 동반자 선교에 힘쓰는 한편 재정 지원과 건강검진, 힐링 바우처 등 이주민 사역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내 최초 순수 신장 기증인인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명예이사장이 오늘 새벽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노안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박 명예이사장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으며 생전 뜻에 따라 오는 10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합니다. 박 명예이사장은 1968년 행여 환자를 위한 헌혈을 시작으로 생명 나눔 운동에 뛰어들었고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인을 위해 신장 하나를 기증한 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했습니다. 빈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오늘은 이렇게 추억 돋는 찬양들, 이야기가 있는 찬양들 1부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소향이라는 너무나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사람이 이 샌디 패티의 Upon This Rock을 반석 위에라는 곡으로 더 멋있게 더 잘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진 해외 번안곡. 그래서 번안곡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찬양을 나눌 수 있게 됐죠. 그 대표적인 앨범 전체가 번안이 된 팀이라고 하면 컨티넨탈 싱어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컨티넨탈 싱어즈는 이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명으로 해서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 곡들을 우리가 듣고 자랐고 지금은 정말 그렇게 앞서간 너무나 훌륭한 많은 CCM 가수, 찬양 사역자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제는 Joy for You라는 또 CBS의 이런 채널 하나가 생겨난 거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고 보니까 어머 Joy for You 개국 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요. 벌써 개국 11년째를 맞이합니다. Joy for You 생일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생일 축하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CBS 뭐 퓨전 FM, 음악 FM, 라디오 공중파 주파수로 CCN 캠프는 지금 방송이 되고 있지만 또 옆으로는 레인보우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Joy for You는 24시간 찬양이 쭉 이어지고 있고 CCN 캠프도 또 그 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최인혁 목사님 조이포유 11주년을 기념하는 조이포유 콘서트도 또 준비하고 계시고 10월에도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다가오는 조이포유 생일 꼭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세요. 저희 CCN 캠프도 또 여러분들께 좋은 찬양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넉넉하게 월요일에 생일 잔치 선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억에 찬양하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여러 팀들의 곡들을 써주셔서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친구의 고백, 주찬양 선교단 그 이름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기억들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최여사님께서 써주셨는데 정말 한 곡 한 곡 전해드리면서 아 맞아 이 곡이 있었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송정미 축복송도 안 들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시간 이렇게 다 추억 돋는 찬양들만 듣다가 시생캠프 마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얼른 그래도 우리 올해 제가

스팅 캠프 6월 15일부터 진행을 한 후에 매주마다 새 노래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너무 잘해 주셔서 두세 번씩 방송이 된 곡들도 있고 기억하시고 또 맞아요. 이제 앞으로도 또 새 노래로 불려지는 이 찬양들 우리 잘 기억했다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우리 공부방에서 우리 배웠던 노래들 복습하는 시간으로 소피의 여행 손왈츠, 지금부터 영원까지, 청지기, 불안 이렇게 세 곡도 들으려고 해요.

오늘은 추억의 찬양 이야기를 하면서 조이포유 생일도 미리 좀 고지를 하면서 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우리를 칭찬하며 CCM 공부방 정말 너무 귀한 복습 시간 훨씬 더 많은 곡들을 소개해드렸지만 그중에서 대표로 오늘은 세 곡 청지기의 불안 가사가 참 좋죠. 특히 밤시간에 들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나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나의 진정한 숨을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소날츠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을 노래한 참 많은 곡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새 노래가 나왔습니다. 소피의 음색을 굉장히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은 여행을 전해드렸고요.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는 CCN 공부방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름방학을 잘 보내시고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다시 오셔서 CCM 잉글리시 큰 웃음으로 진행을 해 주시죠. 해외 CCM의 가사를 한 줄 한 줄 소개해 주시면서 특유의 입담으로 우리를 많이 즐겁게 해 주시는 CCM 잉글리시 다시 가을 학기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다려 주시고요. 생각해보면 해외 CCM 중에서도 참 많은 곡들이 뭐 대표적으로 힐송 곡들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워십팀으로는 정말 그 아까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처럼 힐송의 거의 전곡들이 사랑을 받았고 번안이 돼서 우리의 워십 문화를 또 바꾸어준 많은 워십곡들이 있었고 특히 작년에는 이 곡이 가장 많은 신청곡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곡이 배경에 남북으로 분단이 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하치가 만든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라는 이 찬양이 또 우리나라 영화의 또 테마곡으로도 수록이 되면서 워십곡으로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원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웨이메이커

나이지리아의 가수 시나치가 부른 웨이메이커, 여기에 이 배경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더 감동이에요. 그리고 영화 신의 악단이 정말 그 기독교 영화 중에서는 100만 넘어섰고, 이제는 또,

영화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어서 다시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복습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범생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도 사랑을 받았고 또 다른 한 곡이죠.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이 미국 CCM이 워십 곡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그래서 리빙 호프까지 전해드리면서 끝인사 드리려고 해요. 필 위켐의 리빙 호프. 오늘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것, 대단한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이 강사에게 꼭 하는 요청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택시 부르고 싶어요. 내비게이션으로 모르는 길 찾아가고 싶어요. 톡으로 이모티콘을 보내고 싶어요. 네, 누군가에겐 쉬운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산을 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직접 가르쳐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대신 수업을 등록해드리면 아, 나처럼 어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공감하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아요. 다그치기보다 다정하게. 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르신들이 휴대폰 이건 뭐니? 이건 어떻게 하니? 라고 물으실 때마다 왜 이런 것도 모르시지? 싶지만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거 우리도 모르고 물어볼 때 많잖아요. 기술이 너무 빨리빨리 발전을 해서 나도 곧 모르는 게 많아지겠구나 싶으면은 어르신들께 좀 더 친절하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맑고 밝은 날 전해드렸어요. 네, 오늘도 맑고 밝은 날이 이어집니다. 두 시간 함께 하겠고요. 이어서 나무에는 목소리로 들을까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예수님, 오늘도 푸르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걸어갑니다. 아멘. 지니920님도 오셨고요. 에베네셀님은 치료 가기 전이시군요. 허리 협착증 치료 잘 받으시고요. 정정희님, 이번 주 특새로, 특별 새벽 기도로 몽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 기분은 날씨만큼 좋습니다. 아유, 예, 이거죠, 이거. 아타카 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Jesus in my life.

김은서가 부른 Jesus in my life 이어서 정신노래 선교단의 노래할 이유 있네까지 함께 했고요. 에스프레소님이 지난주 다른 시신 프로그램에서 곡을 소개해 줬는데 번 외편으로 들고 온 곡이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이 곡 From God 앨범에 있는 곡이네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러브유님과 함께 김윤진이 부른 예배하는 이에게였고요. 이병희님이 태영이가 이 노래 듣더니 엄청 반가워합니다. 아마 프롬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은광님과 함께 병원 생활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장시간 병마와 싸우는 분들, 사고를 당하신 분들, 안타까움 새삼 느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찬송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신청하신 곡. 오늘은 세목의 목소리로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었습니다. 공주마마님께서 지난 주일에 마지막에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곡이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공유합니다 하신 예수의 길 히솝 앨범에서 들을까요?

희소 앨범에서 예수의 길 함께 했고요. 파크리스님 어제 CT 촬영 검사 결과 보러 가신다고 했는데 간에 있는 흔한 혈관종이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년 후에 그 크기를 더 확인해보자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좋은 소식. 예, 감사드립니다. 이쁜아님께서 가을 하늘이 높게 보이는 오늘이에요. 찬양으로 힘 얻으며 인사합니다. 아멘. 베네통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고요. 곰탱이 천사님. 아이디가 곰탱이 천사님.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처음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가브리엘 님이 맞아요. 아날로그 세대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다가 뒤에 긴 줄을 보고 자신이 없어서 식사 포기하고 편의점 가서 빵과 우유를 사들고 왔다는 시댁 형님 얘기가 그냥 웃고픈 그런 얘기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젊은이들이 뒤에 키오스크 뒤에 쫙 있으면 일단 알던 것도 손이 떨려서 빨리 해야 된다는 그 급한 마음에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냥 포기하고 편의점 가서 빵과 우유를 샀다는 이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데이비드님께서 제이프로워십 정기예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인데 신한대학교 오후

10시 30분에 에베네셀 원형극장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누구나 다 참여는 가능한 거죠? 예, 제이플 워십 곡 들을까요? 그분 예수.

사랑한다 말하시네. 토토로님 따님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군요. 따님 생각이 더 났을 것 같은. 네,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이 곡은 이병희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송 페스티벌에 다녀와셨는데 한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 말이 참 와 닿았었는데 세대를 아우르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하셨어요. 신청하신 기프티드 곡 들었고요. 산책 즐기면서 듣고 있어요. 친구와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신 서미연님. 산책길에 찬양과 함께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모든 박자가 지금 다 맞았는데요. 1부 끝곡은 잔치 공동체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부드러운 힘.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학생들 중간고사 준비로 자료 만들면서 듣고 있는데 잠깐 멈추고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선곡들 역시 예, 당양로 맛집입니다. 찬양 맛집. 시험 준비하는 모든 중고생들과 수험생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Nothing is impossible. 멜리사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 요즘 딱 좋은 중간고사 준비하는 시험 준비하는 아이들과 또 수험생들.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이 됐죠. 우리 학생들 힘내라고. 불가능이란 없다. 예,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잘 나가길 바라면서 예, 함께 들었습니다. 만나워십 고정권 권세롬 김아람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FE님이 팔꿈치 수술은 잘 됐습니다. 금요일에 태어납니다. 다행입니다. Celebrate the Light 신청하신 곡 준비해놨고요. 폴라리스님 오늘 새벽에 요즘 본 눈썹 달 중에서 최고로 예쁜 달 옆에는 반짝이는 달이 별이 있었습니다. 달 옆에 별. 오늘 밤에 한번 보세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요즘에 낮에 하늘을 보느라 낮에 하늘이 너무 예뻐서 낮에 하늘을 보느라 저녁에 또 하늘을 못 봤는데 이렇게 예쁜 눈썹 달이 있었다니 오늘 꼭 보겠습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MPDL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셔서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Celebrate the Light.

면접을 하는지 몰라도 아마 물어보고 싶어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못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함께 모아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 시간에 담대하고 또 모든 아는 바를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네, 우리 당양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 시간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길 잘 대답하고 또 나오는 길은 마음 가볍게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꿈님은 순천으로 출장 가시는 길이래요. KTX 찬밖은 벌써 가을입니다. 아유, KTX 타고 기차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네요. 이게 출장길이 아니라 여행길이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래도 가을을 만끽하십시오. 8751번 쓰시는데 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작은 기적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림을 보내주셨거든요. 예, 이 그림처럼, 그리신 그림처럼 예쁜 꽃을 피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손경민 앨범에 있는 감사.

아름드리 엘레님과 함께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예, 예수나의 치료자라는 곡을 텐트메이커스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배추님께서 원주에서 주는 완전합니다 신청하셨어요. 오늘 이 곡 진아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수아사랑윤하님이 신청하신 우리 주님은 수리엘 앨범에 있는 곡 먼저 듣습니다.

공군다 오늘도 언젠가 내게도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주아랑님과 함께했습니다. 남궁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뉴뉴 엄마께서도 오셨어요. 새싹 표시가 있어요. 예.

새로운 만남 감사합니다. 예솔왕지기님께서 누군가를 대할 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참아야 하는 모든 상황들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이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그 일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힘듦을 알고 있다라는 예,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함께 듣겠고요. 봉하연 감사뿐입니다. 이 곡도 배상진님과 함께 들을게요.

감사뿐입니다. 봉하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시리팡팡님께서 교회 순모임 기둥이신 두 분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터치 신청하면서 빨리 쾌차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 아프신 분들 치료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으시고 또 그 나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조혜리의 터치 준비해 놓겠습니다. 장미님께서 연평한 3집 앨범을 구매하셨는데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희

제가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요. 이 곡이 들어오는 대로 함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니 김이라님의 기도 제목은 레인보우 가족인 별빛나라님께서 오늘 국립암센터에 검사받으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검사 결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젤라님께서 지난번 동생의 친구 뇌에 꽈리 수술해야 한다고 기도 부탁했었는데요. 다시 검사를 했더니 6개월간 지켜보자라는 검사 결과를 들으셨대요. 우리 가족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요. 예, 6개월 뒤에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안도의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혜리 터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랍니다. 이 찬송은 죄의 바다에 빠진 생명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라는 찬송입니다. 작시자 에드워드 스미스 유포드 목사는 난파선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폭풍으로 파선된 한 스쿠너선이 성난 파도에 밀려 가라앉게 되는데 육지에서 보낸

생명줄이 산산이 부서질 듯한 배에 매달려 있는 승무원을 무사히 육지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유포드 목사는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난파선이 침몰하기 직전 겁에 질려있는 승객들과 선원들 모습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생명줄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는 다급한 상황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찬송은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이라는 바닷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에게 우리들이 생명줄을 던져 구원에 내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진 생명들에게 생명줄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랍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0: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2: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9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계절 가을 아침입니다. 우리의 지친 날개를 다시 펴게 하시고 다가오는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다시 날아오를 꿈을 품게 하옵소서.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지치고 걸어온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처음 품었던 뜻을 잃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작은 꿈들이 아직 열매 맺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라고 익어가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잡아 눈물로 씨앗을 뿌리오니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이 가을처럼 주님 앞에서 알알이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심고 정의를 꿈꾸오니 우리의 삶과 이 땅에 평화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을 들녘처럼 우리의 삶도 비우게 하시고 낮아지는 만큼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득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9일 수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상미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전용대의 찬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어서 이연수가 부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85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85편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셀라.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0: 성경 낭독 시편 85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최인희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김영미가 부르는 나의 맘 받으소서 박정웅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9절 본문으로 노방 전도해야 되는 이유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집사님, 노방 전도 효과 있나요? 교회 방침이라고 하니 따르긴 하지만 늘 우구심이 듭니다. 집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방 전도 제가 봐도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라는 주제는 언제나 이처럼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말씀의 기준 위에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한국 초대교회 시절 노방 전도가 효과가 있었던 것은 당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뢰와 선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외치는 방식의 전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표 박성민 목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관계 전도로 다가가야 하지만 교회와 접점이 없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노방 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관계 전도와 노방 전도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견해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노방 전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전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야 한다면 온전한 전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전도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과 달랐습니다. 랍비들은 찾아오는 자들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환영받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낯선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꺼리하는 사마리 땅으로 우물가로 세리사케오가 있던 나무 아래로 산과 들과 바다와 가정

성당과 회당까지 사람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에 제약도 받지 않는 전도자셨습니다. 회당 안에서도 길 위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도 막지 않으셨고 자신이 찾아가는 것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만히 기다리면서 찾아온 자만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관계 전도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같은 직업이었던 브리스길라 부부, 냇가에서 만난 여성들, 분명히 관계 전도도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아테네 장터 한복판, 철학자들이 토론하던 중심지로 들어가 노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롱과 거절을 예상하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길 위의 전도자, 노방 전도자였습니다. 교회 역사도 이를 증언합니다. 존 웨슬리는 처음에는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것을 꺼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결단합니다. 나는 더 천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광산의 거리로 나아가 체면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영국을 뒤흔든 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노방전도는 특정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전도가 옳으냐, 노방전도가 옳으냐가 아니라 방송전도, 문서전도, 온라인전도,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여야 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질상 노방 전도가 어려운 분들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다리지 말고 매일 누구에게나 전도할 때내 영혼이 동시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그 복음이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립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안 식어있던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깨우는 영적 행위입니다. 남을 살리러 나갔다가 가장 먼저 살아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둘째, 길 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삭개오, 수가 여성이 어디를 나가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전도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전도를 하려면 교회는 기도하며 훈련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회는 안일함에서 깨어나고 공동체 전제가 다시 복음 중심으로 재정렬됩니다. 전도는 단지 사람을 데려오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도를 멈추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잘못된 전도 방식을 버리는 것이 답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심은 필요하지만 무례함은 버려야 합니다. 구원을 향한 열망은 귀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이 없는 외침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단한 번도 노방 전도를 안 해왔던 한 성도님이 처음으로 전도지를 돌릴 때그 감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전도지를 전달할 때, 그리고 내 전도지를 그분이 받을 때, 제 속에서 감격과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름도 모르는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제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주님, 이 전도지 한 장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방전도, 이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요, 오늘날 교회가 열심으로 섬겨야 될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 새아침 전도지 한장 들고 출근하면 어떨까요? 동료에게 커피 한 잔과 함께 전달할 때

0: 우리 안에 벌어지는 영적 희열을 경험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 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초롬이 부르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9월 9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이단열이 부르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2026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가 어제 서울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남북교회가 처음으로 만나 화해를 논의했던 1986년 스위스 글리온회의 4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제리 필레이 WCC 총무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교회가 생명과 화해의 표지가 돼야 한다며 용기 있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13일 주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 분쟁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군축과 비핵화, 구조적 폭력 문제

0: 문제를 짚어보고 국제적 공동행동을 담은 2026 평화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어제 정부의 세법 시행령 재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회 법학회 회장 서헌재 교수는 한국교회의 선교는 해외 협력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분명히 있다며 시행령 적용의 잠정 유예와 종교계와 정부 간 대화 협의체 가동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정부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세법 시행령 재개정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사명인 해외 선교가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정부가 사전 협의나 공청회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 미션이 최근 이주민 코디 감사장 수여식과 차세대 코디 임명식을 열고 전국 이주민 사역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시안 미션은 지난 4년간 현장을 섬긴 이주민 코디 8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국내 지역과 국가별 이주민 사역을 연결할 차세대 코디 18명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이상준 아시안 미션 대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셨듯 이주민의 진정한 친구가 돼 함께 걸어가야 한다며 이번 임명식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영적 동역자가 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명예이사장이 어제 새벽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까지 교계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키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

이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함께 읽으실래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탕색의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물이 본디 가지고 있는 색깔, 바탕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나 했죠. 그럼 수박의 속살은 어떤 색깔인가요? 빨간색이에요. 그게 바탕색입니다. 본디 수박의 색깔이었죠. 물론 요즘 육종을 해서요, 다시 말하면 종자를 막 개발해가지고요, 수박 색깔이 노랗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수박의 색깔은 뭐라고요? 빨간, 이게 바탕색입니다. 두 번째, 이 바탕색의 의미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옷감에 무늬를 넣을 때 가장 먼저 밑바닥에 칠해두는 혹은 적셔놓는 색깔, 그게 바탕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에는요, 믿음이라는 바탕색이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바탕색.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믿음이라는 바탕색이 칠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삶의 풍랑을 만나도 믿음이라는 바탕색을 지워버릴 수 없는, 그래서 그 믿음의 바탕색 위에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인생의 그림을 말이죠. 이 바탕색 없이 그려지는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을 만나보기가 어렵다 그러더군요. 신앙생활, 믿음의 바탕색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멋지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처럼 요나의 예언이 맞아떨어지지 않은 책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나의 예언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그런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니느웨 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던 독특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더 독특함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성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인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니느웨 성에 관한 이야기는 한 장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요나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 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 예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영혼을 멋지게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요나서는 요나의 영혼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니느웨를 건지는 이야기보다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의 포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말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삶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미래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입니다. 단순히 70년의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는 하나님의 해방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된 길로부터 그들의 삶의 현재를 어떻게 고치고 나면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가 보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30장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서론을 나누면서 남은 자로 사는 거다. 그 남은 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바탕색 위에 자꾸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의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30장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신앙인의 남은 자의 인생은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어떤 성, 어떤 산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었습니다. 그게 시온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좀 더 좁히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의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떠나려고 그러지 않나요? 마음만 조금 상하면 떠나려고 하지 않나요? 기분만 좀 상하면 모든 것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지 않나요?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만 우리를 덮치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두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우리는 떠나려고 하지 않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신앙인의 남은 자는 어떤 거냐면 시온과 예루살렘 거기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요? 떠나고 싶었거든요. 니느웨 성을 건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떠나는 겁니다. 욥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떠나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그 일이 결과를 몰고 오지 않아도 우리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남은 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언제 떠나고 싶으신가요? 언제 직장을 떠나버리고 싶으신가요? 언제 가정까지 포기해버리고 싶은가요? 언제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으신가요? 마음이 좀 불편할 땐가요? 아니면 오해받을 땐가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빨리 떠나고 싶으신가요? 어딘가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다 떠나버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삶의 고난의 물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가요? 그러나 신앙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신앙의 남은 자가 되려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15절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 하나가 조용히, 두 번째가 잠잠하고라는 것입니다. 뜻이 똑같죠? 조용하거나 잠잠하거나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그럼 신앙인이 신앙의 남은 자로 살려면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요, 쉽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쉽게 마음이 막 요동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이 벌어지면 날뛰잖아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교회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집안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막 흥분하다가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냥 아 그랬어 라고 말면 될 일을 여러분이 막 흥분하다가 훨씬 더 복잡하게 문제가 얽혀가는 경험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겠네. 당신 그래서 그랬나 보지?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용히 잠잠히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근데요,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독특한 의미 하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용하다, 잠잠하다, 뭐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에는 이런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말이죠. 만족한다. 여러분 그렇죠? 언제 조용히 있죠? 만족하면 가만히 있죠. 뭐 불만이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족이 있으면 조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옥중의 서신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책이라는 거죠. 근데 옥중 서신인 빌립보에서 그가 이런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 자족, 뭐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픔이든지 궁핍함이든지 비천함이든지 풍부함이든지 배부름이든지 그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시작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족하며, 지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면서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용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족을 배우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조용할 수 있으니까. 조용하면 오늘 말씀처럼 구원과 힘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데, 조용히 하라 그래도 원하지 않는데, 나는 불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억울해요, 하나님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뭘 바라고 했나요? 내가 이런다고 내가 장로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말아요. 그냥 조용히 그렇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남아있게 돼요. 더더욱이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 있더라고요. 잠잠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평안하다, 평화를 누리다, 피스라는 겁니다.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잠잠하다는 건 뭐예요? 싸움이 없다는 거죠.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왜 안 만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조용함과 잠잠함을 지키면 만족과 평안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내 뜻대로만 되기를 원해요. 다른 것은 귀찮다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조용히

떠나는 거거든요. 아이, 나 예수 믿어서 뭐하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그 훈련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성경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우리가요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뭐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거든. 야, 너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은혜 줄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원하는 거예요. 막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흥분하면서 튀쳐나가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주머니를 쥐고 계시다가 그래 줄게. 그럼 어제 2월 1일 하루의 은혜 묵상하셨나요? 그 하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How great. 얼마나 크냐고. 그 얘기였어요. 얼마나 크냐고.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가 일어나시리니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생기면 요동치는 물결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특별히 후서는요, 그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옥중의 서신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목회적인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해요. 관계없어요. 어쨌거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죽음을 앞뒀다고요. 참수형을 앞두고 있는 그가 어떤 편지를 쓰냐 하면 디모데에게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게 있어. 맡겼다고. 내 인생을 맡겼다고. 근데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잘 지켜주시리라고 나는 확신해. 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뭐 고난 괜찮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바탕색 위에 서 있어. 시온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살아. 그럼 너무 일이 꼬인다고 흥분하지 맙시다. 뭐 꼬일 때도 있잖아요.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쁜 아내와 싸울 때도 있잖아요.

멋진 남편과 갈등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떠나겠다고 말하시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힘들면 나 그냥 그만이야. 여러분 아니요. 조용히 잠잠히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분을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구원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서 실천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은혜. 이걸 깨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잘 써놨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 받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구원 받지 못할 믿음이다.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심이니. 아멘. 예,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되고, 진리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것을 신앙으로 보여야 돼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받는 지혜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예. 하나,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사후레처럼 막 아무나 이렇게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너는 정말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즉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과 열매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써져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 첫째로, 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쓰여졌어요. 그래서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거,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죽는 것을 첫째 사망,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 값은 사망이에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안 믿고 먹어버렸어요.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왜? 에덴 동산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는 생각 없이 뭐 과일 하나 먹는다고 주고 그리고 먹었는데 과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것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선악과 바로 먹자마자 죽었어야 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하와도 안 죽고 아담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죽게 된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기면 다 죄가 돼요. 십계명 여금은 어기면 다 죄예요. 사망이에요. 사울왕도 두 번 불순종했어요. 그 죄값으로 멸망을 받았어요. 이렇게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에 써놨어요. 죄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사도 안 돼요. 아무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값이요. 그래서 다 죽어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사함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죄사함 받는 길로 속죄제사,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사, 속건제사가 있는데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 속죄제는 뭐냐? 내가 죽어야 돼, 죄값으로. 근데 어린 양을 탁 잡아서 탁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 내 죄값으로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으로 끌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5대 제사에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를 대신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어린 양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돼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왜 이걸 했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신약에는 어린 양이 돼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진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렸잖아요. 피의 언약이다. 언약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게 뭐예요? 피의 언약이잖아요. 의형제 맺을 때 삼국제 보면 어떻게 해요? 칼로 쫙 그래서 피를 그릇에다 딱 세 사람 그릇을 딱 따라가지고 셋이 나눠서 먹고 우리는 이제부터 형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피로서 언약을 해줬어요. 내가 너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어주니까 이제 이걸 믿어라. 믿고 나를 구원자로 믿고 너희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죄 용서 받아야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 뭐 남을 많이 돕고 그래서 구원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상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상 받는 일. 구원은 오직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받아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좀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이걸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 용서받아야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주겠다. 그러지 100% 하나님의 은혜죠. 용서 안 해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조건 구원 받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구원 받는다. X. 네. 입으로만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는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못 받아요. 은혜로 구원 받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상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어떤 성경 공부 책에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책에 써놓고 그걸 가르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아, 구원받았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말로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구원받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구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어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구원받는다. 50% 맞고 50% 틀린 얘기예요. 앞에 말은 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주어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긴다 말씀 맞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데 계속 교회에서도 나쁜 짓 하고 가정에서도 나쁜 짓 하고 직장에서도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은 말로만 믿지 행함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지를 못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분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써놨어요. 책을 다 봤어요. 이런 책.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걸 구원파에서 많이 써요. 구원파. 구원파는 예수만 믿는다 하면은 다 구원해준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드리려고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지금 여기 찾아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 구원 받는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근데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계속 나쁜 짓을 하고 다녀요. 죄를 짓고 다녀요. 악을 행하고 다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세상에

세상에서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나가서 바람피어요. 그럼 그게 거짓말한 거지. 아니에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안 해야지. 그래야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다 하면서 계속 악을 행하고 다니는 사람은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는다. 열매가 나쁜데요. 악을 행하니까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직분을 가졌고 나는 10년, 20년 동안 충성했으니 구원 받는다. X 못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안 살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쓰는데, 사장이야, 사람을 쓰는데 내가 인정하는 일을 해야 그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일을 맡기지. 그리고 내 직원으로 쓰지. 계속 회사 돈 빼먹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사기치고 다니고 사람들하고 다툼이나 일으키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그런 사람을 누가 회사에 써요? 그런 사람을 쓰면 그 사장이 바보, 명청이, 에? 병신, 쪼다지. 안 그래요? 누구나 그런 사람 두면 회사 분위기가 다 망가지고 회사가 깨지는데 그런 사람 발견되면 즉시 퇴사시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다니면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딱 한 가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고 그 나쁜 짓을 고친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으니 구원 받는다. 난 50년 다녔어. 난 모태신앙이야. 아니요. 모태신앙도 구원 못 받아요. 오래 다녔다고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이제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바른 구원관입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린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정직하려고 그러고 진실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로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받는 것을 믿으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1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어난 것, 내가 교회를 다닌 것, 성령을 받은 것, 죄를 깨달은 것, 회개하는 것, 변화된 것,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재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정을 꾸며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풍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편한 것도 하나님의,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할렐루야. 우리는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찬송가를 지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사람은 이 시를 쓰고 이 찬송곡을 만드신 분은 저하고 깨달음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네.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그러니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직분으로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맡은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늘은 날아미치지도 않고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땅에서 잘 되는 거, 땅에서 성공한 것만 쳐다보고 산다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 죄와 악을 버리고 선과 의를 향하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죄 안 져. 제가 죄를 져보니까요,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죄는 며칠씩 회개기도 해야 되고 더 큰 죄는 한 달, 두 달씩 회개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서 지워져요. 안 그러면 계속 떠올라요. 저는 회개를 한번 시작하면 마음에서 싹 지워지고 편안해질 때까지 회개를 해요. 아, 이제 하나님이 지워주셨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회개하기 싫으면 죄를 안 지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돼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와 악을 버리고 선과 의를 행하여, 이제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사람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일만, 좋은 열매만 맺는 거죠.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고치셔서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내 영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 달라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성경 딱 보고 십계명부터, 아,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날마다 용서 기도를 하셔서 마음에서 지어질 때까지 용서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용서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하면 자신의 죄가 모두 생각나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성경 말씀도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조그만 죄를 져도 즉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의 인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되죠. 아, 땅의 것 이제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서 살 거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입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의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제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바뀌었으니 이런 사람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말 안 들어. 안 믿어. 사람들이 말로 얼마나 거짓말을 하냐. 안 믿어. 나는 너희들의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좋은 열매를 안 맺어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찍어 불에 던지리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좋은 땅에서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나쁜 땅에는 나쁜 열매가 맺혀. 저 사람 행동이 나쁘네. 아, 저 사람은 성령 못 받았구나. 아, 저 사람은 참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아,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히네. 아,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아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래요.

0: 그게 좋은 땅이래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결론으로 은혜로 받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열매를 봐라. 열매. 말 듣지 마라. 말은 사기꾼이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그죠? 사기꾼. 그래서 우리 사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 말을 믿는 사람은 다 사기당하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에서 6번입니다.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하루의 문을 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때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남아있고, 건강과 경제, 자녀와 가정, 직장과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은 아침부터 우리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편 118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로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내가 만들어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무거운 숙제처럼 시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선물은 열어보기 전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너무 멀리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 뒤의 일을 오늘 다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문제를 오늘의 어깨에 모두 짊어지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만나야 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오늘 감사할 이유를 하나라도 찾아보십시오. 오늘 해야 할 선한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을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아직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새 페이지입니다. 걱정보다 믿음을 먼저 기록하십시오.

0: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여러분에게 다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 누리며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 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1: CBS
2: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데도 꽤 오랜 망설임이 필요한가 봐요. 바람이 몇 번을 흔들고 나서야 그제야 가지를 놓는 걸 보면 말입니다.

우리도 놓아야 할 것들을 쉽게 놓지 못할 때가 많죠. 서운함, 미련, 크고 작은 걱정까지 괜히 꼭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계절에는 나뭇잎이 매일 내려놓는 것을 결단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놓아야 할지 찬찬히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아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8: Good Music Station CBS FM

검다우 파운트, 복의 근원 강림하사,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9월에 접어들면서 여러분은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이 달력 위에 9라는 숫자가요. 가을 느낌이 나요. 9.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이 9 숫자가 두 개니까 가을 느낌도 두 배예요. 아침 공기도 부쩍 차가워진 것 같고요. 창밖의 어둠도 더 짙게 느껴집니다. 새 계절에 적응 잘하고 계시나요? 몸이 적응하기 어려워서 감기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요새 사연 속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만큼 우리의 몸이 뭐 기온, 습도, 이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느라 알게 모르게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받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새벽기도 다녀오는 길인데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이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694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오 스토레 귀드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스톡홀름 대성단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은 에노쉬, 곧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동시에 벤 아담, 즉 흙에서 나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 흙에서 나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새기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최근 네팔에서는 빙하호가 붕괴하며 발생한 가공할 홍수로 마을이 통째로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집과 끊어진 다리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듯이 지구촌 곳곳의 기후재앙은 만물을 깊이 신음하게 합니다. 그 신음의 자리에는 오늘도 편리함을 좇아 무심히 살아가는 내 모습, 우리의 손길도 어딘가 닿아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 시인의 고백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온 세상을 가꾸고 돌볼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죠. 오늘 내가 쓰고 버리는 것 하나에도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창조의 기쁨을 회복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9월 9일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일찍 눈이 떠져서 운동 나왔습니다. 이 아침 제 눈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로 고백합니다. 계절마다 주시는 선물 같은 하루를 감사히 여길 수 있게 기도합니다. 달맞이님이시네요. 옷차림이 애매해요. 출근할 땐 춥고 퇴근할 땐 덥고.

양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침에는 서늘하니까 긴 소매 옷을 입으면서도 이 정도 얇기로 괜찮을까 싶은데 낮에는 해가 뜨겁죠. 창밖이 이제 밝았는데요. 좀 전 어떤 청취자분 주신 말씀대로 진짜 오늘 아침은 바람이 있네요. 나무도 막 흔들리고 건너편 건물의 깃발도 마구 펄럭입니다. 반소매 옷만 입고 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바람막이 점퍼 같은 거, 가디건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자리 1286 문자 주신 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 확실히 가을이네요. 찬양 잘 듣고 있어요. 아, 1286님은 이천에서 듣고 계신 유정순 권사님이시군요. 성함까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리 투 히즈 네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짧은 것 같죠? 근데 3분이면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수도 있고요. 사과도 깎아 놓으면 몇 조각은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 약 3분간 이어질 오늘의 끝곡이 흐르는 동안은 우리 애청자분들 아침 바쁘셔도 분주함 내려놓고 이 곡 들으면서 머리도 마음도 잠시 쉼표 하나 찍고 가시면 좋겠어요. 리벨 합창단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습니다.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0: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 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 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박성태의 뉴스 쇼
8: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여야의 전선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분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약개발업체 제넨셀의 창업주 강모 씨로 표현됐던 강세찬 교수를 연결합니다 청탁 의혹의 실체는 무엇이고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부 뉴스연구소에서 강 교수를 연결해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논란이 커지자 여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흥신소 정치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는데요. 녹취록에도 잠깐 송 의원의 이름이 나오죠. 2부에서 송영길 의원의 입장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민아 평론가,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재영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네, 이재영 의원님은 주로 밤에 뵙던 분인데 네. 아침에 괜찮으시죠?
7: 네.
6: 예, 가열찬 평론 부탁드립니다.
7: 열심히 하겠습니다.
6: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8: 민주당의 역습.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관련이죠. 민주당이 연일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8: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

0: 대표가 어제 그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또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또 자기 얘기했다고 흥분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의원도 한동훈 의원이 존재감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김세희 강용석과 가세연에 가서 가로세로 연구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서 슈퍼챗을 받는 게 더 남는 장사일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그 당대표하고 또 중진 의원이 나서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좀 이례적으로 그 해석이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좀 로우키 대응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1: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내지도부 쪽에 물어보니까 그 지금 대응팀을 전담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일원화를 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방위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공격을 하면 오히려 키워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일원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전방위 공격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에 대해서 어디서 입수한 건지 국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1: 예.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볼까요? 청문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0: 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냥 참고차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국회 성평등가족위 쪽에 물어봤거든요. 지금 날짜가 예.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냐 물어보니까 민주당은 18일을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21일을 얘기하고 있대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입장이 좀 강경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 늦게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18일 정도로 좀 수렴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반발하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예.
0: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15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가 그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다가 용해인 후보자 더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해야 된다.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1: 예.
0: 특히 구체적으로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에 이재명 대통령 순방 갈 때 서울공항에서 만나가지고 관련 대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민주당, 특히 김민석 대표 본인이 다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 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고요. 김민석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사실과 다르다. 특히 제가 구체적으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대신 이제 뭐 당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이 정도 의견은 전달한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군요.
0: 네. 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박순봉 기자와 청문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강세찬 교수 제넨셀 창업자죠. 직접 연결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방송 인터뷰는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뉴스쇼와 인터뷰를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요?
2: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집이나 사무실도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1: 예.
2: 너무 인터뷰를 안 하는 게 또 오히려 의혹이 증폭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 예.
2: 또 이게 생방송이라고 해서 목소리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해서 논의했습니다.
1: 예. 생방송이어서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결심하셨다고 하셨고요. 일단 브로커 양 씨는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
2: 제 선배 교수 연구실에 파트타임 예. 박사과정으로 양 씨가 이제 박사과정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1: 예.
2: 어느 날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그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선배 교수님이 이제 조언 같은 걸 해주라고 소개해서 알게 됐습니다.
1: 예. 어느 정도 관계십니까? 사실은 녹취록에 나온 내용만 본다면 상당히 밀접하니까 뭐 비즈니스적으로든 또는 교우적으로든 밀접한 관계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 뭐 서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 마케팅이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0: 있어서 예. 친밀한 관계였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업상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0: 예.
1: 알겠습니다. 이 사실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0월쯤에 이 양 씨가 브로커 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와 셋이 한번 보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실제로 만나거나 또는 통화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0: 일단 뭐 언론에서 브로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1: 예예.
0: 뭐 어쨌건 그런 제안은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어려운 민원 내용도 아니고
1: 예.
0: 또 뭐 김승원 지금 현재 후보자나 저도 뭐 서로 바쁘잖아요.
1: 예.
0: 나중에 식사나 한번 하자고 그냥 밀었습니다.
1: 예.
0: 뭐 나중에 식사나 한번 하자 뭐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냥 전혀 만난 적도 없고요. 통화한 적도 없고 뭐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1: 예. 식사나 한번 하자고 했지만 실제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0: 네.
1: 예. 원래 그러면 해당 제넨셀이 만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원래 임상 승인을 신청했던 건 21년 9월이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그때 신청한 뒤에 식약처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0: 신청한 뒤에 반응이 있는 게 아니고요.
1: 예.
0: IND, 그러니까 임상계획 신청 그 부분은 한 몇 개월 전부터
1: 예.
0: 시작하고 사전 투의를 하게 됩니다.
1: 예.
0: 사전 투의를 다 끝나고 나서 식약처 입장에서 이제 승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1: 예.
0: 모두 갖춰졌을 때 아 이제 IND 신청을 하세요라고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1: 예.
0: 그게 한 2021년 3월부터 진행이 됐다가
1: 예.
0: 9월 23일 날 연락이 와서
1: 예.
0: 그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하게 됐고요.
1: 예.
0: 신청한 이후에 뭐 너무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1: 예.
0: 그 당시에 30일이라는 통상적인 IND 심사 기간이 있었는데
1: 예.
0: 코로나 치료제 같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는 15일로 단축한다고 식약처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1: 예.
0: 근데, 시간이 지나도록 이제 승인을 안 한 거죠. 뭐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1: 그러면, 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답답함을 양 씨에게 토로하자 양 씨가 정치권 인맥이 내가 좋으니 식약처장을 통해서 알아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0: 식약처장을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1: 예.
0: 그냥, 답답함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1: 예.
0: 저도 그냥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고 잠시 이제 무슨 얘기일까 하다가 뭐 그런 설명을 뭐 그러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라고 뭐 단순하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1: 예. 지금 강 교수님과 양 씨의 대화는 21년 10월 7일 그러니까 9월 23일 날 식약처에 임상 승인 신청을 하고 약 보름 정도 지난 10월 7일, 8일, 12일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0: 네.
1: 전화나 문자 말고 따로 만나거나 한 적은 있으십니까? 양 씨를요?
0: 그 당시에 제가 바빠서 전혀 누군가를 만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1: 예.
0: 그냥 전화나 카톡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1: 예, 전화나 문자로 말을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0: 예.
1: 예,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계속 해당 녹취록 아마 검찰의 자료거나 또는 재판 과정에 나왔거나 그런 자료로 추정되는데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편집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녹취록을 좀 보셨습니까?
0: 뭐 자세히 보진 않았고요. 뭐 좀 제가 보기에도 좀 황당한 내용들이어서
1: 예.
0: 빠지게된 것 같기도 해서 잘 보지 않았어요. 우리
1: 황당하다는 건 어떤 내용이 황당하다는 말씀이신지요?
0: 뭐 저도 뭐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받아봤었는데
1: 예.
0: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검찰에서도 일부분만 지적하면서 거기에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라.

0: 그러던데, 앞뒤 맥락을 전체를 보면, 이런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1: 예.
0: 저도 이제 전체 내용을 다 보겠다.
1: 예.
0: 다 보고 나서 대답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그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어떤 일부분만 보면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맞아 보이는데 전부 다 읽어보면 저도 모든 대화를 기억할 수 없잖아요.
1: 예.
0: 근데 그거를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게 맥락이 전혀 다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일부분만 보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전체 맥락을 보거나 또 글로 보면 어감을 못 느끼잖아요.
1: 예.
0: 대화의 지지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 대화나 모든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런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별로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1: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당시 코로나 치료제,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죠. 명확히 독약 로비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체 실험 결과 햄스터에 주입을 했는데 몇 마리는 폐사하고 몇 마리에게도 심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 낸 제넨셀의 자체 실험 결과에는 이런 게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게 저희가 연구하는 게
1: 예.
0: 원래는 그 같은 물질을 가지고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같은 그 부분도 이제 바이러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이제 예비 실험을 했는데, 괜찮은 효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증 추가를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1: 예.
0: 유효성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서의 유효성 평가고 이미 치료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임상 1단,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안정성까지
1: 예.
0: 이미 다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1: 예.
0: 근데 유효성 평가라는 실험은 실험 과정에서 우리가 일부러 더 용량을 높게 해서
1: 예.
0: 치명적 용량까지 높게 해서 보는 경우도 많고요.
1: 예.
0: 그래서 보다 정확한 작용 기전을 보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는데 유효성 평가 보고서에서 어떤 동물 한 마리가 이제 사망을 했었는데
1: 예.
0: 이 사망이 왕왕 있거든요. 연구 과정 중에서
1: 예.
0: 이게 뭐 어떤 약물로 인한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는
1: 예.
0: 기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약물 치료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험 기간에서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1: 예.
0: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면
1: 예.
0: 유효성 평가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이 아닌
1: 예.
0: 상당 부분에 기재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1: 이 요청은 누구한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0: 저희는 실험에 대한 의뢰기관이고
1: 예.
0: 시험을 진행한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1: 예.
0: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 초안이 오거든요.
1: 예.
0: 그럼 상호 간에 이제 토의를 합니다. 실제 최종 보고서 발간 전에
1: 예.
0: 저희도 확인을 했더니 이러한 부분이 저희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유효성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한 기관이 그런 기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1: 예.
0: 결론이 아닌 상당 부분에 기재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이러한 상당의 기재 요망이라는 표현이 제넨스 측에서 이제 표현한 요청사항이
1: 예.
0: 검찰에도 오히려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있는지 모르고 저한테 제시를 했겠지만
1: 예.
0: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소명도 했고 이게 굉장히 명확한 증거입니다.
1: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동물 실험에서 유효성 평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물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동물이 폐사가 되고 또 다른 실험 대상에서도 부작용이 심각하게 났다면 흔히 상식적으로는 그런 건 실패라고 하고 그렇게 볼 때는 그

0: 2단계에서는 사람에 대한 실험도 들어갈 수 있는 임상시험을 신청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1: 아, 그게 우리가 의약품 개발안에 있어서
0: 예.
1: 안전성 평가라는 부분은 뭐 GLP 기관이라는 인증된 기관이 있습니다.
0: 예.
1: 거기를 통해서

0: 사망한 거는 유효성 평가에 해당하고 안전성 평가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어쩌면 뭐 일반인들이 예.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전혀 약물 개발에 있어서 이 사안은 어떤 한 마리 동물 사망에는
1: 예.
0: 어떤 임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강세창 교수님의 주장으로 이해를 하고요.
0: 네.
1: 관련돼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있었죠. 24년 말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네. 1심 법원은 동물치료 효과를 허위자료로 작성했고 신약의 부작용을 누락했다. 그래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 1심이지만 일단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미리 저희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지금 이런 항소심 진행 중이시죠?
0: 네, 지금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1: 예.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 이런 부분이.
1: 사법적인 예.
0: 내용이고, 이러한 학술적 내용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문입니다.
1: 예. 이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21년 10월 6일 날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그해 12월쯤에 양 씨와 500만 원의 후원금을 김승원 후보자에게 보내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건 원래 양 씨가 먼저 요청한 건가요?
0: 뭐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식약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0일이라는 통상적인 IND 심사 기간이 있었는데
1: 예.
0: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그 기간이었잖아요.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 15일이라고 이제 발표를 해놓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냥 불만이었거든요.
1: 그래서 예.
0: 특별한 뭐 청탁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 정도 민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나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았고
1: 예.
0: 전혀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1: 예.
0: 어느 날 그냥 본인이 김승원 의원하고 좀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치 후원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뭐 그러면 뭐 그 뭐 정도는 뭐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떠한 대가성이라고 또 생각도 못했고 그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 하지만 입금하려고 했는데 한도가 차서 안 된 겁니까?
0: 네. 한도가 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길래
1: 예.
0: 이거 안 되더라. 한도가 찼더라 해서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김승원 의원한테 이제 확인을 했더니 그 이제 통해서요.
1: 예.
0: 영모 씨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아이고 굳이 안 해도 되신다 그래서 예 그렇고 이제 말았어요. 막 실제로 제가 뭐 그런 걸 약속을 했더라면 한도가 찼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양 씨와 다른 컨설턴트의 아마 녹음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승인이 만약에 그때 떨어지지 않았으면 강 교수님이 67억 원을 토해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0: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저도 봤는데
1: 예.
0: 양 씨가 뭐 여러 가지 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1: 예.
0: 뭐 저랑 얘기됐거나 또는 김승원 의원과의 얘기가 됐거나 하지 않은 전혀 얘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혼자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1: 이건 그러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0: 전혀 근거 없이 그냥 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이제 조사받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봤잖아요. 녹취록들을.
1: 예.
0: 뭐 전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없더라고요.
1: 예. 네. 승인 전에 직전인데 거의 21년 10월이죠.
0: 네.
1: 제넨셀 지금 강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제넨셀 주식 66만 주를 세종 메디칼이라는 바이오 관련 투자 전문 회사가 상장 기업이죠. 63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거는 승인을 전제로 한 게 아닌가요? 사실은 상당히 거금이 들어간 투자라서요.
0: 그 세종 메디칼이 이런 그 임상계획 승인, IND 승인 전에
1: 예.
0: 이미 제넨셀에 대해서 투자 검토, 투자라는 게 뭐

0: 한순간에 바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몇 개월 정도 투자 검토를 진행한 다음에 정상적인 지역 평가를 통해서 이미 투자를 했었고 ING 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습니다.
1: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ING랑은 또 상관이 없죠.
1: 이게 이제 며칠 전이더라고요.
0: 한 제 기억으로 한 일주일쯤 전으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 투자 그 승인에 대한 좀 더 확신 그 내용은 양 씨가 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전제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와요.
0: 뭐 투자 시점이나 뭐 IND 시점이 뭐 비슷한 상황에서 아마 저는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1: 예.
0: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유추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지 않았나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세종메디칼 얘기가 나왔는데 세종메디칼은 당시에 임상시험 승인이 난다는 소식에 급등했다가 물론 그 전에 좀 급등했다가 소식이 난 다음에 반토막 결국은 지금은 상장 폐지입니다. 뭐 여러 다른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세종메디칼과 당시 주주들은 주가 조작의 피해자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주가 조작이라는 게 뭐 피해자라면 그 주가 조작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했다라면 최종 메디칼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1: 예.
0: 저희한테 투자했던 시점에 뭐 주식이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좀 알긴 했지만
1: 예.
0: 뭐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저희로서는 전혀 알 수 없고요.
1: 예.
0: 세종메디칼이 그 제네셀에 투자한 이후에 세종메디칼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1: 예.
0: 특별한 이유 없이 투자했던 시기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갑자기 청구를 했어요.
1: 예.
0: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추가 투자를 해서 또 저희 제네셀 주주들도 참여해서 조기 상환을 했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제네셀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거든요.
1: 제네셀도 피해자란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오히려 세종메디칼이 최대 주주로서의 의무나 협력을 하지 않고
1: 예.
0: 본인들이 여러 가지 뭐 펄로 사용했던 뭐 하남대 임상 실패나 여러 가지
1: 예.
0: 투자들로 상장 폐지가 됐는데 이제 와서 이러한 사건이 부각되니까 제네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1: 예. 다시 그 임상 시험대로 잠깐 들어가서 몇 가지를 조금만 간단히만 여쭤보면
0: 네.
1: 양 씨가 했던 통화 내용에 김승원 후보자와 통화 녹취록입니다. 과장선에서 막혀있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임상시험 신청을 네.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 막혀있었습니까?
0: 아무래도 이제 실무 과장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1: 임상시험 과장이죠.
0: 예.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임상계획이라는 게
1: 예.
0: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제출이 되고 나면 임상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내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 임상 프로토콜은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통계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뭐 별 크게 중요치 않은 부분에서 계속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결정해도 되는 부분인데,
1: 예.
0: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뭐 막혀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양 씨가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를 통해서 식약처장과 문자 통화를 한 뒤에 이 막혀 있던 부분은 풀렸습니까?
0: 아니요. 실제로 원래 시급을 요한 사건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19일인데
1: 예.
0: 홍상은 30일이고요.
1: 예.
0: 33일 걸렸어요. 이거 늦더라고요.
1: 오히려. 물론 뭐 평균적으로는 71일씩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다른 기준들도 있고요.
0: 이거는 전체적인 것들인데요.
1: 예.
0: 저희는 3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 180일 이상 걸린 거고요.
1: 예.
0: IND 신청한 이후는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1: 예.
0: 33일이 걸렸죠.
1: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는 실제 원래 쭉 임상시험을 9월 23일 날 신청을 했었어도 그 전부터 사전 토의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담당 과장이 어떤 이유든지 뭔가 통계 앞서 말씀은 통계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었다. 이건 맞은 거죠?
0: 조금 뭐 늦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1: 예, 알겠습니다.

0: 부분을 그러면 양 씨가 좀 풀었다고 보십니까?
1: 반영이 됐겠습니까? 그냥 저도 답답함에, 그래, 뭐, 도와, 한번 도와줘, 뭐,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뭐, 누누이 계속, 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 시약처 시스템이, 이런 뭐, 로비나 이런 걸로 통해서, 예. 뭔가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뭐, 비선진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현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0: 알겠습니다.
1: 예.
0: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넨셀의 창업주인 강세찬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예, 네 분 패널과 함께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환 평론가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강세찬 교수 인터뷰도 했는데 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의혹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인터뷰가 길고 네, 어려운 얘기들이 있어서
0: 예.
4: 정신 집중이 잘 안 되고 네,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0: 아무래도 전화 연결을 하다 보니까 좀 예.
4: 그렇죠. 이제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점점 이게 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가령 이제 그 동물 실험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설명도 있었고
0: 예.
4: 식약처에서 뭐 안 될 게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그 동물 실험에서 안 이 적절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를 결국은 그 내용을 자체는 식약처에 첨부 안 한 거잖아요.
0: 예.
4: 확인된 사실들은.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은 그 동물 실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려운 어떤 결과가 나왔지만 그 결과는 지금 설명대로 이거는 효력에 관한 게 아니고 유효성에 관한 거니까 이건 관계없습니다라고 같이 첨부를 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0: 예.
4: 근데 그거는 이제 제외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그 설명은 잘 안 된다라고 보고 그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는 식약처에 어쨌든 간에 부실한 자료를 냈는데 어쨌든 간에 식약처에서 절차는 막 간 거잖아요.
0: 예.
4: 그럼 그 절차는 왜 갔느냐에 대해서 그것도 잘 설명은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양모 씨가 그것을 이제 박성태 앵커 질문이 양모 씨가 그걸 풀어준 것 같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답변도 사실은 명확치 않다고 느껴졌거든요.
0: 예.
4: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길게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한 이제 해명이 좀 시원하게 된 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또 시간을 더 드리면은 시원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럼 집에 가야 되거든요.
0: 그냥. 네, 죄송합니다.
4: 예. 네, 그래 아니 뭐 죄송한 건 아니고 충분히 들어야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이 뉴스쇼라는 참 고명한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0: 네.
4: 아 이거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다 들어야죠.
0: 네. 일단 뭐 강세찬 씨가 얘기하는 강세찬 교수가 얘기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주장입니다만 그게 이제 새로운 또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인터뷰를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네. 하은기 대변인님
5: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했으니까 먼저 이재용 교수님
5: 아니요
6: 먼저 하십시오.
5: 아니 네. 저는 답답했어요 그냥.
0: 예.
5: 왜냐하면 이분의 인식이 정치인도 아닌데 말이야 왜 본인이 그 임상 실험에 대해서 제대로 그 보고서를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1심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이 아닙니다라는 뉘앙스로 답변하셨잖아요.
0: 예.
5: 그것도 일단 인식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0: 사실 법원도 전문가 의견 다 듣고
5: 아 그럼요. 법원이 그냥 법원이야말로 허투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위험해 보였고 그리고 뭐 계속 양 씨와의 관계를 뭐 도움 필요합니다 한번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한번 도와줘 별 생각 없었던 사람이 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500만 원을 주려고 했는지 김승원한테 후원금 게다가 지금 6억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양 씨 K사에.
0: 예.
5: 그거에 대한 그러면 아무 관계도 아니고 별 관계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알았는데 거기에 6억씩이나 되는 돈을 투자할 일은 없잖아요.
0: 예.
5: 그리고 아까 세종 메디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세종메디칼과 어떤 그 투자 기획서를 가지고 만났는지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 계획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임상 실험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0: 예.
1: 그러니 이거를 보고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0: 그러기가 십상이다 보통은.
1: 뭐 그럼요. 당연히 그런 거를 보고 세종 메디칼이 뭐 지금 세종 메디칼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투자 받으려고 했을 땐 세종 메디칼한테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종 메디칼한테 어떤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했는지 거기에 만약 임상 실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었다면은
0: 예.
1: 이분한테는 그 임상실험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0: 예.
1: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0: 황 기자님. 뭐
2: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원이 그걸 허투루 판단하겠냐라고 일가를 해 주셨는데 법원이 판단한 것 중에는 어쨌든 김성훈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뭐 뇌물청탁 부분은 무죄로 난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 법원도 그 다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건데 전시 사안 자체가 이분이 어떤 그 식약처에 제공한 자료가 부실했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은 아닌 것 같고 그걸 김성훈 후보자가 알고 있었냐라고 넘어가면 별도 논점이 예.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입증을 못하시고 계신다고 느끼고 이게 저는 검찰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걸 가져온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쇄기 안에 이미 넣었던 거를 한동훈 의원이 이어붙여서 그중에서 조금 선정적인 것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문장 문장 잘라서 지금 대중 군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군중 입안에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2: 좀 반문명적인 방식이라고 느껴요. 여론재판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사청문회가 인민재판, 여론재판적인 성격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게 보통은 뭐 수사나 재판이 걸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 뭔가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에 대해서 정황 증거를 누가 제출하고 그걸 이제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뒤집어져 있어요.
0: 예.
2: 이미 1심 재판이 나온 게 있고 검찰에서 자료를 다 폭넓게 보고 기소유예를 해버렸는데 그중에서 아마도 수사기록으로 보이는 걸 한동훈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문장을 취사 선택해서 편집해서 대중에게 넣고 있는 거죠. 하려면 사실 전체 다 공개해야 되거든요.
0: 예.
2: 예를 들어서 딱 문장 하나만 예를 들면 어제까지만 해도 보도에서 뭐 분명히 이거 되면은 수천억 버는 거 아니야까지 보도가 됐는데 근데 그 녹취록 보면 그 뒤에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복마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아내는 봐야 되니까 뭐 설명을 들어봐야 된다. 경계하는 문장이 뒤에 있었는데 그걸 잘라버리니까 대중들한테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전해지고
0: 예.
2: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게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폭넓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사법이 판단한 거를
0: 예.
2: 국회의원 한 명이 그걸 뒤집어서 취사 선택해서 주고 있는 거니까.
0: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 또 양 씨와 앞서 인터뷰한 강 교수 또 다른 뭐 투자 컨설턴트 녹취록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편집돼서 뜻이 왜곡됐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단락을 빼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원래 쟁점이 없어지는 거냐? 이 삭제나 또는 변경에 따라서 맥락이 좀 많이 바뀌는 게 있느냐? 이 부분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당연히 이제 앞뒤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지웠거나 예. 뭐 이렇게 편집을 했다면 맥락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건데 지금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대목도 있고 그 뭐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이제 청와대가 나오는 뭐 그 대목을 예. 이제 같이 제출한 게 지금 공개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김승원 후보자는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면은 양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러면은 알아볼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양모 씨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 김승원 의원이 지금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이사 처리로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요거를
0: 예.
3: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양모 씨가 이제 굉장히 이제 허황된 얘기를 많이 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0: 예.
3: 김정은 후보자는. 그리고 요런 것들을 볼 때 이 양모 씨가 또 얘기한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도 사실 허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허풍이 좀 섞여 있다. 이거를 이제 감안했을 거거든요.
0: 예.
3: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나온 녹취가 다 이 같은 맥락이 아닐 수가 있겠다.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그 맥락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이제 인식을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고리들이 있는 거죠.
0: 고리들이 있다.
3: 다만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0: 뭐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이 치료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한 후배가 부탁하는 거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 수준인 것이냐. 아니면 아 이게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후배가 와서 얘기를 하든 박성태가 와서 얘기를 하든 내가 진지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느냐. 그거를 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의혹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 앞서 이제 제가 말씀했던 삭제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10월 7일 통화에서 양수진 김승원 녹취인데 원래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건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식약처 승인이 되면. 근데 그 앞달락에 있었던 부분은 거기 요새 뭐 엄청난 수익이 이익이 결정되니까 복마전인 것 같더라. 그리고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이분이에요. 근데 복마전이라는 얘기가 빠져서 내가 이게 도와주면은 그 회사는 수천억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요 맥락만 있는데 앞에 보면 그 판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 문장을, 또 하나가 있는데 네. 10월 8일 날 양수진 그다음에 최재성 녹취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일단 양수진 씨가 식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고 왜 이게 딜레이 되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고 했어요 라고 최재성 전 수석에게 얘기한 부분인데 그렇게 김승원 의원한테 얘기했다는 양 씨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녹취록 한동훈 의원이 밝힌 부분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예.
0: 아까 하은기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 삭제됐다는 부분을 살려갖고 김승원 의원 말을 해석을 해서 풀면은 내가 이 민원을 받아줬을 경우에 그 복마전에 의해서 잘못 받아주면은 이게 이상한 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보고 도와줘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애초에 얘기는 수천억 벌 수 있는 거잖아고 해서 마치 김승원 후보자가 주가 조작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갔는데 지금 이 앞에 부분이 나오면은 아 뭔가 조심하려고 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1: 그 이제 맥락이 완전 바뀌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삭제된 부분 넣었을 때 그 맥락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은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건지 이재용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요, 그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자 한 것에 있어서는 나름 민주당에선 김승원 후보가 반박을 한 거라고 봐요. 이제 이런 공방이 계속 오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두고 이제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승원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지금 김승원 후보자 내지는 아까 그 교수 얘기도 들어보면은 이 양 씨가 문제였다. 양 씨가 중간에서 장난을 많이 쳤고 허풍도 많이 했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교묘하게 활용했다, 사용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과연 그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만에 하나 이것이 복마전이었고 이것이 잘못 그러니까 승인이 되는 것 자체가 큰 소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를 지금 뭐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그 상황에서 식약처장하고 소통을 했는지 왜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거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몇 번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1: 예.
2: 그런 것들을 그럼 무슨 의도를 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야 이게 잘 되면은 우리 국민 건강에 코로나 지금 우리가 해소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될 거야라는 진짜 그런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내 동생 양 씨 동생이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너 잘 돼야 되지 않니? 내가 도와줄게 이 마음으로 했는지 그 의도가 예. 글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온 것으로만 보면은 그 의도도 사적 의도가 많이 끼어 있었던 게 아닌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1: 사적인 부적절한 청탁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재용 의원님 말씀이시고요.
3: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반론 드리면 전선이 두 개가 중첩돼 있다고 느끼는데 하나는 한동훈 의원과의 전선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게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풀어내서 여론을 몰아가는 것 거기에 예.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전선이 이걸로 뒤집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론이요.
1: 예.
3: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부정청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수사기관에 결론 내린 대로 부정청탁이라고 하면은 김승원 후보자 개인이 이 민원 혹은 청탁을 통해서 어떤 사적 이익을 유무형의 자산의 형태로 취하거나

0: 아니면은 국가기관의 매뉴얼이나 절차를 좀 더 비틀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문제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도 이게 사인 간의 어떤 관계가 동력이 돼서 식약처장한테 전화한 것. 이게 예. 지금 여론이 문제 삼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걸 좀 부적절한 표현인데 이거 말고는 떠오르는 표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이게 아는 사람한테 소위 가오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식약처장한테 전화한 것 자체가.
1: 불법 여부를 떠나서 부끄러운 일이다.
0: 이게 공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뭐 초선 의원이 전화한다고 해서 식약처장이나 관료 집단이 움직이진 않는데 어쨌든 좀 체면 전체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론은 국민들은 문제 삼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조간들 사설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뭐 진보 언론에서는 이걸 안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한겨레 사설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김승원 용해인 국정 동력 살릴 수 있는 인사인가 이래서 사설이 나왔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나 뭐 야당이 제기하는 문별한 이 의혹 제기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데 본질적으로 이 개각 자체가 국정 동력을 되살리고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한 건데 지금 이 두 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버티고 여론을 못 돌리면 이게 취지에 맞냐라는 어떤 경고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이건 잘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예. 하원기 대변인 말씀하신 게 딱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인 것 같은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2: 지도부 쪽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일단 이 양모 씨가 여기저기 뭐 여야 다 줄을 대고 뭐 부탁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녹취록 같은 것들을 계속 공개를 하게 되면은 조금 상황이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예.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이제 뭐 친명계 의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0점이 이동이 돼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원래 용해인 의원에 집중돼 있던 화력들이 지금 이제 저희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 김승원 후보자 중심으로 다 논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 예.
2: 이거 내용 자체가 0점이 이동돼 버리니까 용해인 의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다들 공격을 김승원 후보자 쪽으로 하게 되는데 이 상황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원기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속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부탁을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오빠라는 표현들을 계속 한동훈 의원이 쓰고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1: 예.
2: 이거를 계속 반박을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부각이 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1: 예, 물론 지금 이제 그 일부 대화가 편집돼 있다라는 게 있어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일단 민주당 내 입장에서 본다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슈가 계속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내
2: 맞습니다.
1: 분위기는.
2: 예.
1: 예. 김민하 평론가님 혹시 예.
3: 계속 가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명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명은 거의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인사청문회까지는 어쨌든 간에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청와대는
1: 예.
3: 이 지명을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니까는 안 되겠어요. 그냥 걷어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국회가 인사검증도 해봤는데 그 인사검증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좀 요거는 가져가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인사청문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한겨레 사설 말씀하셨는데 둘 다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뭐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1: 예.
3: 그러면 둘 다 포기할 경우에는 그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오히려 둘을 다 이제 이 지명 포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임명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밀리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지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용해인 후보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김승원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심야 회의도 하고 지금 전담 대응팀도 만들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러면 결과가 좋을 것이냐. 사실은 본전도 못 찾는 결과가 있는 거죠. 결국은.
1: 예.
3: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사실은 면밀한 판단을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응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여론을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최소한 이게 결국은 시작은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후보자의 관심사는 그 후배만 챙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잘 될지 모르겠다.
0: 한동훈 의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토론을 해보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별도의 트랙에서 작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여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과의 전선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미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냥 잘했다. 공익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가는 거는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길로 가는
1: 예.
0: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새로 나온 뉴스는 지금까지 녹취록에 다 나와서 융주점을 운영했던 양심을 듣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에 어느 정도 뭐 도움을 줬단 말이야.

0: 이게 압도적이었는데 일부가 생략돼 있네. 이거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김성근 후보자의 얘기가 있었는데가 하나고 그다음에 뭐 BH 보고 이런 게 있어서 양 씨 말에 이 정도까지 했어라는데 그거는 현재 녹취록상 보건대는 양 씨의 자기 허위로 과시하려고 했던 말이네. 이게 두 가지 팩트가 새로 나왔는데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민심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1: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선거 치를 때 팩트보다 인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 한동훈 지금 의원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를 차치해 두더라도 이게 맞냐 틀리냐 짜짓기를 했네 마냐 이거 말고 예. 과연 김승원 후보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뭐 가오잡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적절한 인사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왜 자꾸 청와대는 계속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모두가 알고 있는 공소취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식 속에서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억지 인사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여기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뭐 짧게 해도 되나요?
0: 예.
2: 그 이게 민주당에서 일부 얘기지만 이게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그만뒀으니까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청문회 거치고 나서 용혜인 후보자를 내주고 원민경 장관 그냥 그대로 하고 큰 탈 없었는데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출구 전략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0: 아, 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2: 아니 어차피 임명을 했어야 되니까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원미경 장관은 위임을 시키고 이러면은 처음이랑 크게 뭐 달라진 상황은 없는 거 아니냐. 뭐 예. 물론 이제 여론 좀 나빠졌다는 거 인식은 하고 있지만요.
0: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두 명 다 인사청문회까지 간다. 인사청문 과정이 이제 국민에 대한 검증 과정이다. 이게 어제 청와대 입장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3: 앞에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만 인사청문회 치르면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치르면 많은 것들이 설명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이 저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나름대로 해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은 이제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당이 이제 해명하는 그러한 설명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0: 예.
3: 그 인사청문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평론가로서 생각할 때는 국민의 어떤 시선과 상식과는 동떨어진 태도나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0: 예.
3: 그러면 그거 거치면 더 여론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악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 이제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 분위기다라고 지금도 전제하고 이제 사실 여러 사람들이 평론을 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만큼 김승원 후보자 문제가 더 많이 해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여론의 반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0: 예.
3: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0: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1: 저는 청문회를 바라보는 청와대 시각이 잘못됐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이 사안들이 이렇게까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야당의 그 공격에 아니면 국민들로부터의 그 불만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은 어찌 보면은 이 얘기가 만약 작년 말이나 뭐 올 3월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버티고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는 청문회에서 기회를 주자 여기서 해명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것 자체가 오만스럽게 보여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청와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은데 그걸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가 됩니다.
4: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을 리는 없고 인사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품행방정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포상 줄만 하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부터 가지게 될 힘을 공정하게 사용할 사람인가 이걸 검증하는 거잖아요.
0: 예.
4: 김승원 후보자가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뭐 남용했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기관의 어떤 절차를 흔들었거나 이건 지금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그 취사 선택된 정보의 편린들만 보면 뭐 BH한테 보고했네 어쩌네 이렇게 억울하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팩트와 팩트 아닌 것을 가려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민심을 이기는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닫아두고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0: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를 중점 짚어봤습니다.

0: 오늘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아 평론가님, 이재영 의원님, 하은기 부대리님, 그리고 박순봉 기자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야!

0: 번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4: 네,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5: 휴식 같은 라디오.
6: Oh, the good life.
5: 여기는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7: 당연하죠.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9: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8: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지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수요일의 코너 뉴스 디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난맥상부터 레드팀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간신이라며 직경을 날린 조국 원장의 작심 발언까지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만납니다. 김성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꼬리를 무는 인사검증 논란 그리고 향후 전국 방향까지 송영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케이핑크.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기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1: 네,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디테일.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한국일보 이서희 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오늘은 정해.
2: 저철하네요.
1: 정해로. 네, 김은지 기자, 이서희 기자, 정해로 하겠습니다.
2: 한 명씩 들고 있어가지고 외롭습니다.
1: 댓글에서 김한 기자 어디 갔냐 그랬는데, 김한 기자 한 2주 전부터 안 보이고 있는데 이간에 이제 아이 등교를 시켜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막중한 책무이기 때문에 빠졌고요. 조태임 기자는 이번 주가 휴가입니다. 휴가에서 빠졌고 오늘은 빠르게 두 분과 함께 여러 이슈를 스피드하게 체크하기로. 네. 혹시 다음 주에 한 분이 빠지는 거 아니죠?
2: 점점.
3: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다음 주 빠지고 그 다음 주에 한 분 빠지면 이제 저 혼자.
2: 패널 폐지의 위기인 것 같은데요.
1: 제가 뭐 한창 패널로도 뛰었으니
2: 막상
1: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2: 예, 예.
1: 네, 동작이 빠릅니다.
2: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디테일하게 살펴볼 얘기는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입니다. 레디팀을 적이라는 간신, 이렇게 최근 얘기를 했죠. 네, 이 부분 짚어보죠.
3: 그러니까 이

0: 이 발언의 맥락은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레드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1: 예.
0: 그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니까 그렇게 레드팀 역할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간신이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조국 원장이나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좀 잦아졌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게 혁신당 내부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혁신당의 그 존재, 그러니까 처음에 창당할 때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우리는 좀 더 민주당보다 왼쪽 포지션, 그러니까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다라는 예. 걸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사실 뭐 되게 거칠게 표현하면은 민주당과는 정책적 차별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본회의장에서 약간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왔던 거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은 검찰개혁이라든지 반드시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있었고 또 내란 청산이 중요한 그 국면이었기 때문에 범진보 진영이 힘을 합쳤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개혁 과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1: 예.
0: 그리고 지금 더더군다나 그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중도 진영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 민주당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제 뭐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실망을 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좀 이렇게 달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1: 예. 그 이제 조국 원장의 입장이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 이건데 민주당에서도 비판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네.
1: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 이제 강하게 이재명 정부나 또는 지지율 또는 이런 얘기들을 비판하는 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도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에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 고독을 화풀이하듯 풀면 돌아오기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게 될 경우에는 다시금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예. 않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초선 그룹과 그리고 중진들 사이에 좀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원장의 충언이라고 주장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숨길 수가 없는 것들이
1: 예.
2: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초선으로 들어왔던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원장과의 접점도 사실 적은 편이고
1: 예.
2: 소위 말해서 더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 원장은 본인은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안 좋을 때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지율이 너무 급락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는 게 아니냐라는
1: 예.
2: 이야기가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이게 충언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냐라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정인 것이고요.
1: 예.
2: 결과적으로 올해 안에 무언가 합당 스케줄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 안팎의 목소리 때문에 결국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1: 예.
2: 과거에 조국 혁신당과 혹은 조국 대표와의 관계가 있는 중진들 혹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여러 가지 관계가 섞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요. 여전히 이제 당의 주류는 이제 초선 의원들을 비롯한 소위 친명이라 불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경우에
1: 예.
2: 따라서는 굉장히 좀 거센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죠.
1: 이야기
2: 왜냐하면 합당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인 것이죠.
1: 몸값을 올리려고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대고 충언이라면서 얘기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무슨 충언이냐 이런 입장이라는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은 좀 더 공간이 생긴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0: 실제로 최근에 그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것과 동시에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아직 한 자릿수긴 하지만
1: 예.
0: 되게 미세하게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조국 원장이 목소리를 그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점과 좀 겹치면서
1: 예.
0: 혁신당 내부에서는 아 좀 우리의 전략이 어느 정도는 그 소거가 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계는 지금 너무 아픈 데를 계속 어떻게 보면 상처난 듯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0: 지금 우리 지지율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1: 예.
0: 여기다 대고 공개적으로 자꾸 반대 목소리를 내니까 그것도 같은 진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하고 있죠.
2: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예방주사라든지 면역을 강화시키는 주사라고 하는 것은 예. 몸이 건강할 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체력이 급격하게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는 지금 많이 아픈 상태인데

0: 그런 주사를 놓는 것이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사실 주사 같은 경우에도 몸이 안 좋을 때 맞으면 더 나빠지긴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맥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더 약간 화가 난 목소리들 때문에 지지자들이 양분되는 모습이 있고 예. 그렇게 되면 더 합당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저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지금 감기 몸살 걸렸는데 이때 이제 예방주사를 놓는다고 놓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방주사는 백신은 그 균을 조금 넣게 해서 바이러스를
0: 그렇죠. 예. 예.
1: 그런 건데 지금 그 말이네요. 예, 앞서 이제 조국 혁신당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 자세를 좀 더 강화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2: 계속 강화해 나갈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근데 조국 원장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아예 민주당과는 좀 거리를 둘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본회의에서 되게 이례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두 건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그게 되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창당 이래는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계속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민주당과는 좀 거리를 두면서 필요할 때는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조금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가져가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아 나가겠다. 그리고 그게 지지율로 어쨌든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2: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계속 같은 스탠스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합당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될 텐데 앞으로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합당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존재감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뭐 조국 혁신당
2: 그렇죠.
1: 쪽에서
2: 예, 지지율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소위 말해서 합당 그 거래 협상을 할 때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5%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합당 그 국면에서도 협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1: 예.
2: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천을 좀 더 유리한 지역에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한 10%까지는 끌어올려놔야 된다라고
1: 올려놔야 된다.
2: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합당이라고 하는 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 해결했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1: 예.
0: 많은데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조국 혁신당이 어떤 의원들을 어떤 지역에 이제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말도 돌고 그리고는 이제 지역 위원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길 나가려고 하나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가 다가올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스케줄을 당기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 맞는
1: 예.
0: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조국 원장이 얼마 전에 김원준 씨의 뉴스공장 나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나에 대해서 심하게 조국 혁신당에 심하게 비판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사과를 해야 유감을 표명해야 그 뒤에 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둘 다 합당이 필요하긴 할 텐데 일단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너희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야? 민주당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이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에 나와가지고 아니, 뭘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사과하라는지 잘 모르겠고
1: 예.
2: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은 그 사과 거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사실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든 사례가
1: 예.
2: 그 합당 그러니까 올해 초에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합당 논의가 있을 때 그 밀약설이 제기가 됐었다. 민주당 일각에서.
1: 예.
2: 근데 그 밀약이 그 정청래 대표가 그 이 합당 추진을 합당을 통해서 자신은 좀 당권을 좀 공고히 하고 뭐 연임의 발판을 만들고 또 조국 대표는 좀 당선이 유리한 지역에
1: 예.
2: 그 공천을 받는 그런 그 모종의 거래를 했다. 뭐 이런 밀약설이 제기가 됐었는데
1: 예.
2: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조국 원장은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사실 김민석 대표는 대표가 아니었고 그 본인이 그 밀약설을 제기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실 사과를 해야 되면 엄밀하게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라는 반응을 보인 걸로 저는 어제 읽었거든요.
1: 예. 사실 김민석 대표에게도 사과를 요구했었어요. 예.
2: 네. 근데
1: 조국 대표가. 예.
2: 네. 근데 김민석 대표는 어제 좀 그 완곡하게 나는 사과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계속 가면은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은 그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에는 그 합당 논의도 이제 계속 지연이 되겠죠.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창구를 계속 안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그 김민석 대표가 출범하고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대통합 추진단을 설립을 했고 그 안에 이제 조국 혁신

0: 정당하고 이제 그 논의를 계속 할수 있는 그 소통 창구로 이해식 의원을 지명을 한 상태인데 그 파트너를 계속 지명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 예.
0: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의미가 없고 그 앞으로도 계속
1: 책임자가 그러면 조국혁신당에는 없어요, 파트너가?
0: 없죠. 네.
1: 그 박범계 단장이 연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또는 합당 이 논의를 주범 단장을 맡고 있고
0: 네.
1: 이해식 의원이 또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담당자가 없네요.
0: 네, 계속 지명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1: 예.
0: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최근에 그 이해식 의원이 그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인 정춘생 의원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했거든요. 우리 얘기한 적 없다.
1: 없다.
0: 예,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좀 약간 유감 표명을 한 일도 있었고, 근데 계속 이렇게 좀그 합당 논의가 좀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1: 예. 사실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에 비례의원 12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
2: 그렇죠.
1: 그럼
2: 예.
1: 이분들이 어느 지역구를 희망하느냐? 그럼 해당 지역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뭐 경쟁 또는 갈등 이런 것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2: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1: 예,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2: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2028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어떻게든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은 우당이기보다는 야당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1: 예.
2: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평택 시즌 2가 될까에 대한 걱정을 양쪽 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40석 정도는 우리가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 날 수 있다라는 식의
1: 최민희
2: 이야기가
1: 의원이
2: 나오고
1: 얘기했죠.
2: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 합당 논의가 무너졌던 시즌 1에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하고 있는 요구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있을 수 있을 텐데, 김민석 대표가 결국은 매듭을 지어야 되는 이슈가 되어버린 건 사실인
1: 예.
2: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당대표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억울한 건 분명히 맞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이 뭐 일종의 뭐 사회주의 이런 색깔론 공격까지 하면서
1: 예.
2: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어떤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김민석 대표가 했던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러지라는 생각은 할수 있을 텐데, 뭐가 됐든 사이즈가 훨씬 큰 당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매조지어에 대한 어떤 역할이 지금 김민석 대표한테 부여된
1: 있다.
2: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원장, 전 대표의 요구가 좀 무리하거나 화가 나거나 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큰 당의
1: 예.
2: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당대표로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잘 되게 못해도 못 되게 날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합당을 잘안 하고 우리를 무시하면 지역구에 다 출마해서 예를 들어서 5%만 해당 후보가 가져가도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최민희 의원은 그 숫자가 40석까지 될수 있다라고
2: 예.
1: 얘기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두 분께 워낙 정치부에 오래 하셨으니까 아,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냥 얘기하면 돼요.
0: 네.
1: 합당 될것 같아요, 이서희 반장님?
0: 아,
1: 단답형으로요.
0: 지금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있어서 저는 합당 어려울 것
1: 내년
0: 같습니다.
1: 상반기까지
0: 네.
1: 합당 어려울 것 같다. 김은지 기자님?
2: 전될것
1: 아, 될
2: 같습니다.
1: 것 같다. 일단 1대1 균형은
2: 네.
1: 맞췄습니다. 예.
2: 둘이
1: 그러면
2: 있으니까 하나씩은 해야죠.
1: 균형은 혹시 지금 이서희 반장님 의견 따라서 의견은 배치되게 간거 아니에요? 균형
2: 아,
1: 맞추려고?
2: 근데 이게 결국은 원내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1: 예.
2: 결과적으로는 조국신당한테는 공간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1: 예.
2: 지금이야 일치적인 역할이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아직 정권 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권여당이 해야 될 일과 할수 있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1: 예.
2: 이걸 그렇게 가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됐든 합당이 되지 않을까. 정치적 이벤트 그리고 상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1: 예.
2: 정부가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른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한 분은 어렵다. 지금 갈등의 골도 깊고 이해관계도 달렸고 한 분은 그래도 되는 게 낫기 때문에 합의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인사청문회 과정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 때문입니다. 김수원 후보자만 놓고 본다면 청문회에서 해명이 좀될수 있을까요?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물론 김 후보자는 공익 민원 전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0: 근데 청문회에서 해명, 그러니까 소명이 되느냐의 그 측면을 지금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었다고 보이는 게 지금 이 김성환 후보자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동훈 의원, 검찰, 그리고 민주당 간의 대결이 돼버렸거든요. 예.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0: 상황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돌파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좀 끝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절한 정무적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1: 예.
0: 깎아먹을 지지율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잘 소명이 되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지금 무리하게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지점도 전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1: 예.
0: 그와 별건으로 김승원 후보자로서의 적합성,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에서의 적합성
1: 장관 후보로서
0: 에서는 사실 여론을 잘 사긴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법무장관 후보로서의 지금 뭐 어제 나왔던 얘기는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의원이 일부를 이제 편집했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방향을 돌리거나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그 문제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승환 후보자의 이미 좀 손상된 이미지를 복구하는 거는 저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한동훈 의원을 계속 공격함으로써 민주당은 우리 진영을 결집하고 그 이건 진영 대 진영 간의 그 갈등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끝낸 것 같아요.
1: 예.
2: 그리고 사실 좀 약간 이거는 예전에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을 좀 떠올리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2: 강선우 의원 때랑은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게 강선우 의원이 사실 낙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그 갑질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었잖아요.
1: 예.
2: 뭐 집으로 불러서 비대 수리를 시킨다든지 좀 약간 그런 폭로가 나오면서 민심이 좀 많이 기울기 시작했는데
1: 예.
2: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도 아 그건 과했지 누가 그런 것까지 시켜 이런 얘기를 대부분이 했었거든요. 근데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금 청탁이냐 그러니까 불법성이 있는 청탁이냐
1: 예.
2: 아니면 그냥 단순한 민원 전달이냐를 두고 좀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그 정도 민원은 우리도 해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이해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 예.
2: 강선우 의원과는 좀 이제 민주당의 태도도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1: 예.
2: 좀 완전히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어머 모드로 가고 있어서 뭐 김승원 후보자는 강선우 의원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1: 아,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요. 워낙 이제 지역구나 뭐 여러 아는 분들의 민원을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아 저런 분 안 되지라고 하는 순간 본인을 되돌아보면서 그럼 나도 안 되나 이런 느낌.
0: 아, 뭐,
1: 일단 그거는 이제 네.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대로 이게 공인민원 전달이다. 여기에 무게중심을 좀 둔 상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
0: 본의 아니게 감정입하게 되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의원과의 대결 구도 특히나 이제 한동훈 의원이 검찰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하다 보니까
1: 예.
0: 민주당에서는 이건 좀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내부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였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라든지 이런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와가지고는 좀 돌파하기 어려웠던 국면이 있는데 이거는 명확히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라고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김승원 후보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길어질 싸움인 것 같습니다.
2: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하면
1: 예.
2: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는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검찰과의 대결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매일 폭로하고 있는 그 근거 자료가 검찰에서 제공을 했을 것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과 우리와의 대결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결국에 낙마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상 검사들이 장관을 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 예.
2: 우리가 이거 검사들한테 그런 권한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라고 좀 약간 격앙된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그런 격앙된 반응을 보일 때 누군가 옆에서 아니 이거 뭐 사실 법정 증거로 쓰이는 그 수사 보고서 변호인 측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2: 쉽지 않죠.
1: 네, 그러면 이제 강한 목소리만 오히려 더 과잉 대표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0: 보통은
1: 수도 있고.
0: 그 구형량이 쓰여 있는 수사계획서라고 하나요? 이제 그거를
1: 네.
0: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
1: 그
0: 이거는
1: 이제 네,
0: 검찰에서
1: 그렇죠.
0: 나온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검찰발 언론 플레이와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를 다시금 좀 상기시켜 준다라고
1: 예.
0: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일각에서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또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곤 있는데 역시 진행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디테일을 취재해온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현재 프랑스 순방 중인데 9월 안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 이거 홍익표 수석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지지율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이 끊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참모그룹에서도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0: 는좀 고민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언론사와의 인터뷰일지 아니면 기자회견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1: 예.
0: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 쪽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식이 중요하기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으로 갈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1: 예.
0: 그 내용이 아직 좀 덜 정리가 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내용이 정리가 되고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1: 김희지 기자가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다. 가장 1번으로 묻고 대통령이 1번으로 답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0: 연인계원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적합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랑 만났을 때 도둑질에 비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 인식과 연결해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의혹이 있으니까 생각들을 좀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죠, 정확히는.
1: 예. 그러면 사실은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이 9월에 기자회견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것이다.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홍익표 수석이 그 김어준 씨 채널에 나가서 한 얘기잖아요.
1: 예.
2: 김어준 씨 채널에 나간 게 2년 만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순방 기간에는 그 뭐 물론 그 정무수석은 항상 국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라디오나 이런 데 출연하는 경우가 있지만
1: 예.
2: 사실 그렇게 국내 현안에 대해서 키우는 거를 좀 자제하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순방 그 내용이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2: 근데 어제 굳이 출연을 해서 그 얘기를 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근데 저도 형식 같은 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듣기는 했어요.
1: 기자회견일지 뭐 단독 인터뷰일지.
2: 네네. 뭐 예. 근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은 순방 성과를 보고하는 형식의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될 텐데
1: 예.
2: 거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면 답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통령이 이 문제는 확실히 끊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어제 저는 홍익표 수석의 입을 빌려가지고 표현한 걸로 읽었거든요.
1: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제 뭐 야당 대표를 만났을 때나 여러 가지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0: 네.
1: 뭐 장동혁 대표 만났어도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뭘 자꾸 물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식적인 워딩으로 절대 연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0: 예, 나는 안 한다.
1: 안
0: 예,
1: 한다. 이때 예. 의지가 들어가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예. 불가능은 환경이기 때문에 예. 환경이 변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자꾸 이제 의지를 얘기해라라는
0: 예.
1: 게 야당의 요구였습니다. 할 거라고 보세요?
0: 아까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건데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리되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형식은 중요하지가 않다. 메시지가 정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행여 이제 참모그룹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만났을 때 비슷한 톤으로 말을 한다면
1: 예.
0: 이건 안 한만 못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꼭 클리어하고 명징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1: 예.
0: 정리돼야지만 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윤지 기자 볼 땐 그 명확한 거 어떤 문장이에요?
0: 그러니까 안 한다. 의지를 보여주는 그것이죠.
1: 예. 안 한다.
0: 예. 예.
2: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은 더 큰 공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상황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기자회견 할지 단독 인터뷰를 할지 모르겠지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은 뉴스쇼가 제일 낫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뉴스로 오신다면 1시간 반 정도를 할애해서
0: 박수진 앵커가 직접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못 가죠. 스튜디오에서.
0: 아, 그래요?
1: 못 가요. 저희는. 어디.
0: 경호 문제가 혹시 있을까 봐.
1: 서울 지리도 잘 모르고.
0: 네. 네.
1: 홍보소통수석님은 참고하시기 네. 바라고요.
0: 네. 경우에 따라서 안 열린다면 메시지 정리가 안 됐다라고 봐야 될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취재
1: 지금까지.
0: 결과이긴 합니다.
1: 공소취소 관련은 어떻습니까?
0: 아, 그 부분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1: 예.
0: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넣느냐라는 논쟁이 계속 가 있고 대통령이 스스로의 죄를 사면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지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물론 대통령은 억울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조작기소가 되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국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명징한 그리고 깨끗한 클리어한 문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민주당 내 네.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2: 네, 아니 공소취소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그 질문이 그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부여를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동의를 하시냐에 이제 그 답변으로 이어질 텐데
1: 예.
2: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확인한 사람이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1: 민주당 안에서도?
2: 네, 네 의견이
1: 아,
2: 많이
1: 그렇군요.
2: 갈리더라고요. 네.
1: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관심이 있다, 없다 이걸 민주당 내에서도
2: 그러니까 그 권한을
1: 한쪽으로?
2: 그 특검법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에서도 클리어한 답변을 아직 못 들은 것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그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리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고 그 근데 대통령이 조작해서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그 질문은 반드시 나오고 또 답변도 해야 되는 상황에 좀 놓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희 반장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 연일 있는데요. 청와대는 청문회 검증 과정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일단 열겠다. 그 전에 철회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전국들 현안이 있는데 오늘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1: 전당대회 전에 당대표 직에 출마하면서 출연을 하셨었고요. 예, 예. 예, 전당대회 끝난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5: 잘 지냈습니다.
1: 잘 지내셨습니까?
5: 예, 예, 예. 오랜만에 이제 제가 연수구 지역구를 좀 챙길 시간이 없었는데 많이 요즘에 지역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도 지금 해결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1: 아, 현안 문제, 지역구 현안 문제도 예. 해결을 위해서 뛰고 있다. 예. 뛰고 계신데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5: 네.
1: 갑자기 여우가 됐습니다.
5: 예.
1: 예, 지금 김성원 후보자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 모 제약업체 제넨셀이죠.
5: 네.
1: 로비했다는 의혹이 많은데 이 브로커 양 씨가
5: 네.
1: 다른 분과 나눈 대화 중에 송 의원님을 여우다라고 표현했어요. 양 씨를 아십니까?
5: 전혀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아마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누가 저를 보고 그게 이미지를 연상한 사람은 제가 제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다 뭐 황소나 무슨 호랑이나 뭐 이런 걸로 저를 표현했지.
1: 사실 뭐 사적인 이 양 씨가 다른 분과 대화하다 나와서 네. 뭐 표현들이 좀 적나라하게 그냥 나왔는데
5: 네.
1: 기분이 나쁘시지만 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네, 네. 오히려 한동훈 씨를 보고 여우라고 그랬으면 이해가 되지만
1: 네.
5: 저보다 여우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등치도 그렇고 안 맞잖아요. 이미지가.
1: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5: 예.
1: 양모 씨는 예. 뭐 여당 내에도 많은 아는 분들이 있고
5: 예.
1: 일단 최재성 전 수석은 알긴 아는 거죠. 김성원 네. 후보자도 알고요. 야당도 예전에 뭐 장관했던 분 몇 분들을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책 인맥이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5: 모르기 전혀 기억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사진을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1: 전혀 모르는 분이고요. 그러면 양 씨가 송 의원님은 여우 같아서 뭐 돈을 줘야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본인이 자기과시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시나요?
5: 그렇죠. 그런 사람이 수없이 있고 사실상 제가 정치하면서 송영길 측근을 자처하고 돌아다니다가 크로스체크에 걸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1: 예. 아, 정치.
5: 제가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1: 그런 분들이 좀 많군요. 네,
5: 그렇죠.
1: 보면.
5: 모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과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른 정치인들도.
1: 다른 정치인들도. 네. 예. 한동훈 의원이 사실 공개한 녹취록에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빠라고 해서 나왔었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이번 사안을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5: 글쎄요. 한동훈 의원께서 검사 시절에 이런 식의 기법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1: 예.
5: 서초동 편집국장, 뭐 가위손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잘라 붙여서 이 언론을 유도해가지고
1: 예.
5: 사람을 이렇게 사냥몰이식으로 수사를 하는 이런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이 주도했던 기소 사건이 대부분 무죄가 많이 나왔잖아요.
1: 예.
5: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무죄 나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거의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 송영길 노웅래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1: 예.
5: 특히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

0: 이한 가결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뭐라 그랬냐. 자기가 검사 생활했지만 이렇게 적나라한 증거는 처음 봤습니다. 돈 새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 예.
0: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 제가 노무현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법정에서 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되는 박우식 사채업자의 부인 조규청이라는 분이
1: 예.
0: 법정 증언에서 이건 돈 세는 소리 아니야. 서류 봉투에서 뭘 꺼내는 소리였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1: 아, 이 부스럭이라는 유명한 예. 발언이죠.
0: 예, 그 발언이죠.
1: 이거는 서류 봉투에서 무엇을 꺼내는 예. 소리였다는 말씀이시네요.
0: 그걸 그 본인, 그러니까 검찰 쪽 증인이었던 조규청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국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의 적법 절차 원칙을 다 어기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개별 사건을 지휘 감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사 검사한테
1: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했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록을 받은 것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 아니면 뭐든 아는 사람과 지인과 하루에 만약에 수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일부만 딱 자르면
1: 예.
0: 어떻게 그걸 전후 맥락 속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1: 일단 노웅래 의원권은 이제 위법 수집 증거가 해서
0: 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하도 무죄가 된 거라니까.
1: 실체법상으로도 이제 재판부 판결문에 보면은
0: 그렇습니다.
1: 일부의 후원금을 일부의 금액을 받은 것은 인정이 되나 이게 많지가 않아서 후원금일 수 있다. 정치자금이라기보다는
0: 천만 원인가 들어온 걸 봉투를 바로 퀵서비스로 보내줬고 퀵서비스로 보내준 영수증까지 제출을 했어요.
1: 예.
0: 그 봉투를 넣어놨는데 그 돈이 있는지 몰랐던 거라는 예. 거예요. 노웅래 의원님. 열어보니까 천만 원이 들어있어서 바로 퀵서비스로 돌려주고 그 배달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맥락이 한동훈 의원이 일부 짜깁기를 해서 맥락이 왜곡됐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0: 네.
1: 이 일각에서는 네. 뭐 일각이라기보다 앞서 저희 일부했던 뉴스연구소의 패널분들 얘기로는 네. 일부 과장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맥락의 짜깁기로
0: 네.
1: 이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공익민원 전달이냐? 그거는 의심스럽다라는 의견도 많다는 겁니다.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김승원 후보자 얘기입니다.
0: 네, 저도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그것은 잘 검증을 했으면 좋겠고요.
1: 예.
0: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님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을 수사할 때 그 기록이 몇만 쪽이 됩니다.
1: 예.
0: 수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압수수색해서 할 거 아니잖아요. 이 양이라는 사업자의 핸드폰 4대를 압수수색했는데 4년 동안 녹음이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자동으로. 아니 핸드폰 4대에 4년 동안 녹음된 걸 다 털어봤을 거 아닙니까?
1: 예.
0: 수많은 상호 모순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빼가지고 찔끔찔끔 흘리는 이런 게 과연 올바른 태도입니까? 더구나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11명의 검사가 달라붙어 탈탈 털었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럼 그때 왜 기소를 못했습니까? 한동훈 의원님. 그렇게 무능하고 멍청한 사람들이었어요? 검사들이?
1: 사실은.
0: 그때 기소 유예를 했잖아요. 기소를 못하고.
1: 예.
0: 그리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식약청장과 식약처 간부들 다 조사했는데 무혐의 처분했어요. 근데 그래놓고 와서 이제 와서 찌질이처럼 그때 나온 부스러기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공무상
1: 예.
0: 기밀 누설 행위고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이에요.
1: 예.
0: 노회찬 의원은 정당한 삼성 이 검사들한테 떡값 줬다는 검사들 명단 밝혔다는 이유로
1: 예.
0: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내에서 의원직을 상실시켰던 대법원입니다. 한동훈 의원님.
1: 예.
0: 이거 기소되면 한동훈 의원님 의원직 유지할 것 같습니까?
1: 알겠습니다. 일단 이 알선 수재, 정확히는 이제 앞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강세찬 씨는 1심에서 강세찬 교수는
0: 네.
1: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0: 네, 예.
1: 그게 이제 약사법 위반과 네,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네, 유죄고요.
0: 네, 네.
1: 또 특가법상 배임,
0: 네.
1: 그러니까 양 씨에게 6억의 전환사채 투자한 부분
0: 네.
1: 이게 이제 대가성이냐 이게 배임으로 네. 들어간 건데
0: 네, 네.
1: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에는 단정할 수 없다. 꼭 대가인지는
0: 네.
1: 그래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한 표현은 단정이에요. 단정이란 건 법적으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죄를 준 거지.
0: 그렇죠.
1: 그런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볼 때, 법적인 걸 빼고 볼 때는 약간 과연 공익적 활동이냐 이 부분은 의심스러울 수 있다. 이건 계속 남아있다는 그렇죠, 의견입니다.
0: 그렇죠. 이게 청문회에서 그런 해명이 되고 검증이

0: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쭉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기밀도 설치 얘기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네. 공익 제보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제보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주장합니다.
2: 아니, 그래서 저는 다시 반문하고 싶은 게 한동훈 의원님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수사할 때 예. 뭐 자신의 지위에 있던 검사들이 11명이 수사할 때 해서 그때 기소했지. 오죽했으면 홍준표 전 의원님이나 김민전 의원인가요?
1: 예.
2: 여당의 장동혁 쪽 의원들까지도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렇게 똑똑하면 그때 기소하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와서 이게 뒷북치는 거잖아요.
1: 예.
2: 이게 무슨 뒤끝도 아니고 무슨 찌질한 짓이냐고 이게.
1: 사실
2: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기소 유예로 의견이 들어간 건 예. 23년 9월이죠.
2: 그래도 그래도 박성재 장관 때고 예. 수사할 때는 이 한동훈 장관 때고 장관 최종 결론은 박성재 장관 심상정 검찰총장 때입니다.
1: 심우정.
2: 아, 심우정. 예.
1: 예.
2: 예.
1: 예. 검찰총장 때 그때 기소했습니다.
2: 그러니까 어찌되건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 털털 털어서 결론을 냈는데
1: 예.
2: 야당 의원인 김승원의 압력 때문에 이거를 기소 유예를 했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1: 그렇게 보시면
2: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땐 판인데.
1: 예, 당시 윤정부 때고
2: 더구나 김승원이 가장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고 또 김승원이 지난번 법사위 청문회 때 한동훈의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당시에 예. 장시호를 비롯한 최순실 이 증인을 채택하려고 했어요.
1: 예.
2: 김승원이. 일부 의원들이 반대로 채택이 안 됐지만 얼마나 한동훈이 겁이 났겠어요.
1: 법사위 민주당 간사였죠.
2: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2: 한동훈이 가장 지금 아킬레스 건 아닙니까? 장시호와의 관계가.
1: 아, 한동훈 의원과 장시호.
2: 장시호 현대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1: 예.
2: 직교육에 장시호가 얼마나 멋지고 멋있는 오빠인지 한동훈이가.
1: 예.
2: 얼마나 그렇게 자랑했어요. 친구들한테 그 녹취록을 보면.
1: 예.
2: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하켄다스 자기 아이스크림 사주고 자기 고등학교 선배에서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준지 모른다. 그게 녹취록에 나옵니다.
1: 예. 그건 이제 그래서 김영철 다른
2: 자기 직계부의 김영철과 장시호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이게 녹취록이 쭉 나온 거잖아요.
1: 예.
2: 그래서 나는 태블릿
1: 신분을 과장했다라는
2: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박근혜를 구속해서 기소하기 위해서 조작했다 의혹이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1: 예.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JTBC에서 과거에 팩트 체크로 예. 쭉 길게 예.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에게 이 관련 녹취록 등 또 녹취 파일의 입수 경위를 밝혀라라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은 취재원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원 밝히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 행위잖아요 일단.
1: 예. 네,
2: 자기 이제 공익 목적이라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노회찬 의원은 진짜 공익 목적에 따라 삼성그룹이 떡값을 줘서 관리했던 검사들 명단을 발표했는데 대법원이 이것이 공익 목적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유죄 판결을 했다고. 그 원칙을 왜 노회찬만 적용하고 한동훈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이고요.
1: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데 앞서 일부 이제 짜깁기라고
2: 예.
1: 얘기하고 그래서. 가위라고 네. 서초동 편집국장대 활동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맥락이 많이 왜곡됐다고 보시나요?
2: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네. 아니 봉지욱 기자가 잘 밝혀줬는데
1: 예.
2: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통 한쪽 의원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야 의원들을 지금 다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왜 그쪽은 다 빼버리고 송영길 최재성 이런 우리 쪽 의원 이름만 찔끔찔끔 이렇게 내냐고요. 이게 비겁한 행위 아닙니까?
1: 그러면 그냥 한동훈 의원이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연루나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2: 네.
1: 송영길 의원님도 그냥 이름을 거론했다고 보시나요?
2: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장동훈 체제에 밀려가지고 지금 복당도 안 되고 자기 측근인 진종호는 징계당하고 지금 이 몰리고 있으니까
1: 예.
2: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는 말처럼 괜히 지금 이 김승원을 공격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 그런 것이고
1: 예.
2: 지금 박지원 의원이 말에 따르면 청문회 멤버로 넣어주려고 지금 앵벌이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1: 예. 멤버로 들어가고 싶어서
2: 아니
1: 예.
2: 뭔가 자기 이제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건데.

0: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이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부산의 이제 해양 수도 중심 부산의 비전과 북극 항로의 비전과 이런 걸 고민하고 좀 그런 그랜드한 국가 발전을 고민해 보세요. 한동훈 의원님.
1: 예.
0: 특수부 검사 때 배웠던 거 똑같이 풀어먹은 그 뼈다구 해장국 세 번 끓여 먹는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맨 배운 게 뭐라고 그것만 그 뼈다구만 끓여 먹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게. 그게 국회의원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제가 홍신소 직원인가? 아니면은 가세연에 가서 그냥 슈퍼챗이나 받아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가세연 가서 그렇죠. 진행을 하고 슈퍼챗을 받아라.
0: 이게 지금 이게 김세희나 지금 이 강용석 변호사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의 행위가.
1: 예.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와 네. 통화를 한 건 사실 아니냐.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네. 메신저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사실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옵니다.
0: 네. 그것도 가치인가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것이고 제가 국회의원 하다 보면 수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민원을 검증해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한 게 통상적인 국회의원 업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식약청장한테 김승원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아닌 것인데 이거를 허도록 압력을 넣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1: 뭐 나랑 가까운 업체니까 꼭 해달라.
0: 그렇죠.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그러는데 김승원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 전문가는 식약청 아니에요.
1: 예.
0: 전문적 역량을 검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증을 잘 해보세요. 검증해서 그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검증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식약청장과 관계자들이 처벌받을 겁니다. 근데 예. 이분들도 윤석열 검찰에서 죽을 만큼 수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 근데 무혐의 처분 됐어요.
1: 알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는 비례대표 겸직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입을 닫고 있고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지명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0: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선배로서 용혜인 의원님한테 한 것은 장관직 유지가 쉽지 않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잖아요. 국회의원직을 예. 지금 그럼 이제 사표 내겠다. 비례대표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표를 안 해도 되지만
1: 예.
0: 비례대표라는 것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 역량이 필요해서 의정활동에 전문적 역량을 좀 발휘하라고 임명했는데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못하잖아요.
1: 예.
0: 그럼 사표 내는 게 맞고 일단 객관적으로도. 두 번째 거기 다른 사람이 승계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사표 내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예.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기본소속당은 자기가 한 명이기 때문에 원외정당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아니 저도 소나무당 원외정당을 해본 사람인데
1: 예.
0: 수많은 원외정당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렇게 빌붙어서 국고에 의존해서 사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그게?
1: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청문회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부적격 아니죠. 보고서를 낸다면
0: 보통은 대부분은 지명을 철회하기보다는 본인이 판단하도록 하는 거죠. 그야 네. 최소한의 본인의 명예도 있는 거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이제 본인이 판단할 문제죠. 그걸 대통령이나 정부에다 부담을 넘기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청문회 지나고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0: 아니 그 전에 하든 저는 이 민심이 지금 용혜인 후보에 대한 특히 2030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1: 예.
0: 악화되고 있습니다.
1: 지금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무선 ALS 방식입니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7.4%예요. 예. 30초 정도 남았는데.
0: 걱정입니다.
1: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 추락에 뭐 또는 하락.
0: 저는 이제 저는 어떻게 위안을 하고 있냐면 지금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 예.
0: 한번 민심의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방 주사로서 전화 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1: 전화 위복 계기로
0: 겸허하게 이런 민심을 수용해서 우리 청와대나 우리 여당이 자기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였고요. 유튜브로 조금 더 괜찮으시겠습니까? 유튜브로 댓글쇼. 이 대화요.
0: 예, 인터뷰. 지금 끝났습니까 이제?
1: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예.
1: 유튜브로 약간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영길 의원님과 함께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본방송에는 여기까지고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네,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송영길 의원님과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정혁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6: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5: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6: 그때

0: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1: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살아생전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 구호에 앞장서온 배우 오드리 헵번의 말이었습니다.
1: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강하게 부는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고 남저형의 기압 배치 속에서 이 기압 차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현재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에 달하는 돌풍이 불어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종일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 으로는 너울성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모로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서울 27도, 대전 대구 26도, 춘천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더 낮아져서 늦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예술축제.
9: 고향 등일시.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2: 콤비타 마누카 꿀.
1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